0: 한국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9월 4일 금요일 노래 하나 추억들. 저는 최소영입니다. 여러분은 반반 메뉴 선호하십니까? 일단 아주 싫어요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를 경험할 수 있긴 하니까. 그런데 이제 먹다 보면 뭐 굳이 라는 때가 생길 수도 있고요. 한 번에 하나씩 제대로 또 그런 걸 좀 더 선호하는구나 내가. 뭐 이런 걸 발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도 처음에는 되게 반가웠어요. 좋다. 거의 뭐 혁명이다 이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약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각각 양도 조금 애매하고 약간 감질나기는 마찬가지다 싶고 그런 생각. 그래서 이번엔 차라리 이걸 하자는 식의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한 가지로 만드는 그런 또 습관도 생겨나더라고요. 짬짜면 앞에서 너무 생각이 많은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이 음식 앞에서의 만족감 이거 정말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도 정말 둘 다 포기가 안 되면 또 이런 메뉴가 있어 고맙긴 하죠. 그나마 둘 정도인 게 뭐 어딘가 다행이다.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금요일 3부는 월수금 참여 코너 추억 하나 노래들 여러분이 미리 주신 사연들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이렇게 뭐 정해져 있는 그런 걸 떠나서 약간 여러분의 문자 참여나 또 문자 내용이나 신청곡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금요일만의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조금 산뜻하고 가벼워진 그런 느낌들 그런 문자들 신청곡들 이야기들 오늘도 기다리겠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월수금 참여 코너 사연 참여 모두 모두 함께해요. 문자는 샵 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bsi.kr입니다. 검색 사이트에서 원음 방송으로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들어오신 다음엔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둘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돼요.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 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라디오국 노래 하나 추억들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세요.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일기예보 좋아 좋아 여행 스케치 왠지 느낌이 좋아

짧은 글, 긴 여운.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남다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1만 시간의 법칙은 단순히 그 시간을 흘려보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나는 이 시간을 재해석하면서 고객의 상황이 맞는 솔루션을 찾아주는 영업 전문가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어느 분야에서든 일을 하다 보면 하루하루가 비슷비슷하게 흘러가고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좌절과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다. 그러나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밑으로 다 빠져나가더라도 콩나물이 자란다. 그와 같이 1만 시간을 알차게 흘려보내면 나의 역량이 커지고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어차피 빠져나갈 물을 왜 붓느냐고 물을 붓는 의미를 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빠져나가는 물이 아깝다고 해서 밑이 막힌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붓는다면 결국 콩나물은 썩게 된다. 그저 흘려보내는 듯 하지만 언제, 얼마의 시간 간격으로 어느 정도의 물을 붓느냐에 따라 콩나물의 품질에 큰 차이가 난다. 그렇게 자신의 시루에서 키워낸 콩나물의 맛과 영양, 모양과 빛깔은 저마다 다른 것이다.

패닉의 달팽이였습니다. 마음이 쉬어가는 곳 짧은 글 긴 여운, 오늘은 우미영의 나를 믿고 일한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얼마나 믿고 살아가십니까? 매일 일하는 나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는 건 어떤 일의 결과물, 뭐 성과 그 이상의 것일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나라는 사람 자체를 나는 과연 얼마나 믿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당연히 나를 믿지, 나 자신을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라고 하지만 매 순간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누군가에게서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또 어떤 약간 위기가 생겼을 때 생각보다 심하게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은 내가 나를 이렇게 못 믿나 싶은 일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뭐랄까 좀 뭐 줏대 있게 뭐 이런 표현도 조금 쓸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내 소신껏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에 옮기고 이런 과정보다 뭔가 불안할수록 정말 일단 누군가에게 의견을 구하고 어딘가에게 물어보고 이제는 뭐 인공지능에까지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결정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무튼 어떤 불리한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더 멀리 나아가고 싶은 그런 삶을 위해서 작가가 살아오면서 익혀온 여섯 가지 철학을 따뜻한 위로를 담아서 건네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요. 우리 콩나물 시루에 물 붓는 거 생각하면 그건 정말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물 낭비도 아니라 정말로 콩나물을 튼튼하게 잘 키워내기 위한 방식인 거잖아요. 좋은 품질의 콩나물을 길러내기 위한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언뜻 보면 어딘가에 흘려보낸 듯한 그런 노력이나 시간들이 절대 그냥 보낸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죠. 튼튼한 품질 좋은 콩나무처럼요. 콩나물처럼요. 콩나무라고 해서 제가 웃음이 나네요. 자, 문자는 오늘도 금요일 문자답게 많이들 산뜻한 문자들이 와 있는데 2부에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이 노래를 함께 할게요. 유익종 떠나버린 시간들 전해드려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복받기를 원하거든 형상 없는 마음에 복의 싹을 길러내고 죄의 받기를 싫어하거든 형상 없는 마음 가운데 죄의 뿌리를 없애라. 마음으로만 남을 위하여도 복덕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12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43.
2: 어?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이 노래를 우리 꾸리님도 신청을 해주셨고요. 유상욱님도 또 신기하게 같은 곡을 신청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나도 하려고 했는데 하시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모두 모두 잘 들으셨길 바라고요. 지은님 반갑습니다. 지은님도 가을 느낌 나는 노래들 점점점 하셨는데 이 노래 마음에 드셨겠죠? 자, 일찍 오신 분들 좀 뵐까요? 자, 110이 쓰시는 분 반갑습니다. 경민님 일찍 오셨네요. 아, 오늘 하루를 진짜 일찍 시작하셔서 일찍 피곤해질 것 같다고. 아, 이거 뭔지 알죠? 일찍 시작하면 아, 되게 뭔가 아, 너무 내가 부지런해진 사람 같고 세상을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같고 그 에너지가 오전은 너무 좋은데 확실히 늘 그렇게 하던 리듬이 아니면 점심 먹고 나면 급격히 졸리기도 하고 뭔가 기운이 막 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처럼 힘이 하나도 없고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예. 저는 그래서 그때마다 아, 안 하던 거 하면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쭉 그냥 좀 일찍 일어나는 그런 스타일이면은 그렇게까지 그렇진 않은데 하나의 루틴이 생기잖아요. 근데 안 하던 거 일찍 안 일어나던 사람이 너무 일찍 일어나서 그러면 정말 딱 점심 까진 것 같아. 생기 있는 거. 뭐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아시죠? 그렇더라는 거. 황금배련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아침 일찍 어이구 집 앞에 산행도 하신 거예요. 조금 전에 들어와서 노츠 채널을 마쳤습니다. 오늘 노츠 파이팅이라고 항상 감사드려요. 우리 황금배련님. 신복수님 반갑습니다. 벌써 한 주가 훅 지나가네요. 그러게요. 어젯밤에는 선풍기 없이 푹 잤어요. 이제는 제법 가을 분위기가 나네요. 라고.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이 그렇게 더운 거예요. 오늘 아침이. 막 특별히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침부터 막 통장으로 들어오는 햇살도 너무 강렬하고 저희 동네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여름이 다시 오는 것 같은 느낌. 가는 여름이 아니라 오는 여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부산 갈매기님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인님. 아, 제가 자꾸 금요일 산뜻 뭐 이런 단어를 쓰니까 뭔가 문자도 그런 내용을 보내야 될 것 같은데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어떤 문자를 주셔도 금요일 문자만에 특별한 그 모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참혜수님 반갑습니다. 가을 향기 솔솔이라고 하셨고요. 현동수님 요즘 한창 김장배추 심는 시기인데요. 그래요. 모종 파종하고 버리는 종이컵 위를 구멍 뚫어서 모종 이식하고 컵을 덮어주면 잘 살고 병충해 예방도 되고 3일 후에 꼭 벗겨줘야 합니다. 아 그래요. 아 이런 사진을 주셨는데 어머 세상에 야, 멀리서 보니까 진짜 그냥 생크림을 이렇게 케이크 쭉 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아 이런 이유로 거기다 지혜롭네요 정말. 로터리 이후에 또 하나 배워가는 그쵸? 고맙습니다. 부산 갈매기님은 모닝커피 한잔해요도 남겨주셨네요. 네, 마음의 모닝커피 한잔해요. 도강택님 좋은 아침입니다. 가을 그런 느낌이 생긴다고. 아침 하늘과 공기. 진짜 이제 점점 하늘 매일 보세요. 그러면 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하늘 느낄 거예요. 높아지고 청량해지는 그런 하늘.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독수리님 날씨가 완전 좋고요 라고 금요일이 좋아지는 이유라는 거죠. 고맙습니다. 자, 노래를 좀 더 듣고 갈게요. 좀 더가 아니라 다이어 스트레이츠의 워커블 라이프 준비했고요. 맨 앳 워크 다운 언더까지 두 곡입니다.

노래하나 추억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꾸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높고 파란 하늘을 보고 있으니까 어릴 적 가을 운동장 하늘에 망국기가 휘날리고 요즘 친구들 망국기 알까요? 망국기 다나요? 달 일이 잘 없지 않아요 요즘은? 휘날리고 딱총 소리에 놀라 아 이걸 딱총이라 그랬나요? 달리기를 하던 가을 운동회가 생각나네요. 아 근데 저 이거 지금 얘기하면 되게 부끄러운 과거긴 한데 제가 달리기 할 때 출발할 때 이걸 이렇게 그게 약간 화약총 같은 거죠. 그걸로 출발 신호를 주면 거기에 놀라가지고 뛰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어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머님들이 이제 집단 이제 건의를 하신 것 같아요. 애들이 아직 어려서 저학년이라 그거 말고 그냥 이렇게 다른 걸로 해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호루라기로 신호를 줬었어요. 그래서 그건 좀 이렇게 고학년에만 써라 뭐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왠 진짜 그 움찔하는 사이 출발 못하고 예, 저 같은 사람만 있는 조였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운동회 하면 너무 추억이 많죠. 저는 진짜 운동회 제가 이제 운동회를 많이 했던 시절에는 좀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그 소재지 학교고 뭐 이러면 운동회 날이 거의 그 국민 뭐랄까 그 페스티벌 같은 느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당들이 다 그렇게 들어왔어요. 제가 옛날에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한번 했더니 누가 아 무슨 초등학교 운동회에 식당들이 들어와서 영업을 해요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그 읍내에 약간 그 뭐 이렇게 큰 식당들이 그날 거기 와서 팝업 매장처럼 진짜 장사를 하셨거든요. 아 이런 건 나중에 한번 또 얘기를 해볼까요? 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지금 다 꺼내 놓으면 좀 재미가 없겠죠. 아무튼 그런 추억이 저에게도 있답니다. 자 이번에는 차미수님 신청하신 노래 비지스의 유인 어게인 듣고 올게요.

이성우님도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부네요. 너무 좋아요. 새벽엔 이불이 필요해요. 이제 감기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는 변화가 좀 더 빨리 오니까. 그리고 6481 뒷번호 쓰시는 분도 하늘 매일 볼게요. 얼마나 달라지는지 매일 볼게요 하셨습니다. 그 너무 이렇게 뭐 센치를 재야 되는 건 아니니까. 자, 2부 끝곡은 도강택님의 신청곡을 함께 할까요? 폴리스의 Every Breath You Take 전해드리고 3부로 갑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개교 80년 민립조선대학교가 학생의 가능성을 지역의 미래로 이끌어갑니다. 조선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11일까지 휴매니티 비욘드 퓨처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싱싱함이 다르면 밥상이 달라집니다. 장성의 신선한 농특산물 이제 광주에서 만나보세요. 장성 로컬푸드 상무 직매장. 우리 가족 건강한 밥상을 위해 장성의 신선함을 그대로. 상촌역 2번 출구 농어촌 공사 1층 장성 로컬푸드 상무 직매장.
2: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0: 관제자 여쭙기를 전도제를 올리면 각자의 평소에 지은 바 죄업이 그 경중을 물러나고 일시에 소멸되어 천도를 받게 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각자의 업의 경중과 기념주의 정성과 법사의 도력에 따라서 마치 태양이 얼음을 녹이는 것과 같이 일시적으로 녹일 수도 있고 오랜 시일이 걸릴 수도 있으나 죄를 올리는 공이 결코 헛되지는 아니하여 반드시 그 영혼으로 하여금 선연을 맺게 하여 주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전도품 33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백수교당 덕산 김삼덕용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부인 공타원 김경심, 자녀 김영경, 김지혜, 사위 크리스토퍼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노래 하나 추억 둘 3부 첫 곡입니다. 바닷에 사랑하고 있어요.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 하나 추억들 3프로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이고 추억 사연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까 지연님이, 지연님이 처음 오셨다는 지연님께서 사연 나오는 거요. 그거 언제요 하셨는데 이 코너 조금 긴 사연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게 오늘 나옵니다. 곧 만나러 갑니다. 월수 금요일에 있고요. 들어보시고 또 지연님의 살아온 이야기도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4921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음악이 너무 좋아요. 이런 게 행복이겠죠 하셨는데 바람과 함께 멋진 음악. 이 표현 자체가 이미 너무 설레네요. 그렇죠? 그리고 8279 쓰시는 분도 많이 시원해졌다고. 63110 뒷번호 쓰시는 분도 저도 어제 새벽에 선풍기 없이 잤어요 라고. 선풍기를 이제 슬슬 좀 껐다 켰다가 좀 달라지겠군요 다들. 8474 쓰시는 분도 하루 사이에 이럴 수가, 가을을 만끽하고 있어요. 올여름 너무너무 고생했거든요. 최고 기온을 매일 경신했던 양산 지역 이대로 여름이 물러나기를 바라봅니다 하셨습니다. 약간 뒤끝은 보일 텐데 어쨌든 그래도 가긴 가겠죠. 자, 이쯤에서 노래 하나 듣고 오늘 추억사연 만나러 가겠습니다. 이성우님이 신청하신 노래예요. 홍수철, 철없던 사랑.

추억 하나, 노래 둘. 걸어온 시간만큼 늘어난 추억들, 그 시간을 돌아봅니다. 시간을 따라가다 보면 떠오르는 노래들도 많죠. 추억 하나, 노래 둘. 오늘은 뒷번호 6423 쓰시는 분의 사연입니다.

대학교 2학년 딸내미 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니, 다 컸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다시 한번 아직 키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희는 안성에 삽니다. 안성에서도 많이 외진 곳이에요. 딸내미는 서울로 통학을 하다가 올해 자취를 시작했어요. 오고 가는 시간도 너무 많이 소요되고 늦게 들어올 때마다 남편과 제가 출동해야 하는 것도 비효율적이다 싶어서 어차피 취업하면 독립시키려고 했던 거라 조금 일찍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본인도 원했죠. 그래서 딸내미 살림을 내보냈고 집에는 남편과 저 둘인데요. 한 학기 저도 딸내미가 독립했다는 사실에 적응해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 딸은 이번 방학에 서울에서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한다고 종강하고 와서 이틀만 있다가 갔거든요. 대견했어요. 그렇게 방학이 끝나갈 무렵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말은 안 하고 찔찔 울기 시작한 딸내미. 뭔 일인가 놀라서 다그쳤더니 글쎄 자취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이고, 형광등이 나가도 직접 해야 하고 빨래며 설거지며 돌아서면 일이 쌓이는 게 너무 두렵다는 우리 공주마마 딸내미 어쩌면 좋습니까? 하루는 치킨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한밤중이라 나가기도 시키기도 뭐해서 참고 자는데 눈물이 흐르더래요. 사실 집에는 마트가 먼 동네니까 제가 늘 과일이며 간식거리며 안 떨어지게 해놓거든요. 결국 지난 주말에 남편과 제가 서울 갔고요. 자취방 점검부터 필요한 거 당장 익혀야 할 살림법 등등 다 큰딸 달래주고 왔습니다. 오는 길에 맘 약해진 우리 딸 바보 남편은 다시 들어오라 할까? 우리가 이사를 나가야 되나? 아주 오버. 저는 고등학교를 인근 소도시로 유학하는 바람에 물론 언니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싱크대 두 칸 딸린 자취방에서 언니랑 밥 해먹고 학교 다녔거든요. 언니는 1년 전부터 먼저 자취 중이었고요. 막막하다고 부모님께 전화해서 찔찔 울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던 시절. 우리 딸은 참 아직도 꼬꼬마 아기 같네요. 그래도 엄마 아빠 보더니 다시 한번 힘내보겠다고 말은 당차게 했어요. 소영님, 우리 딸내미 홀로서기 잘하게 응원해 주실 거죠? 저희 자취 시절 애청곡도 들려주실 거죠? 변진섭의 새들처럼, 강수지 소중한 기억들.

강수지 소중한 기억들 먼저 들으신 노래는 변진섭의 새들처럼이었습니다. 오늘은 6423 쓰시는 분의 사연이었어요. 우리 공주마마 따님을 이제 시작이니까요. 이렇게 하나씩 뭐 울어도 보고 또 이렇게 또 엄마 아빠가 출동한 것에 죄송한 마음도 있을 거고 감동도 있을 것이고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요즘 친구들이 사실 좀 더 어릴 때부터 예전에 비해서는 뭔가 좀 독립적으로 굉장히 척척 해내는 기회가 없기도 했어요. 너무 많은 걸 다 옆에서 다 해주는 게 좀 익숙했던 세대라 좀 그래서 그렇겠죠. 늘 집에는 엄마가 떨어지지 않게 간식거리 다 채워놓고 만약 치킨이 먹고 싶었다 그러면 엄마 아빠랑 셋이서 먹으면 되는 건데 갑자기 모든 게 아, 나 혼자서는 안 되는 게 이렇게 많구나. 내가 혼자 챙겨야 될 게 이렇게 많구나를 하나씩 배워가면서 뭐 새로운 어떤 세상에 삶에 적응하는 그런 벅참도 있겠지만 매 순간순간 약간 겁이 동시에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아, 이럴 땐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부터 시작해서 치킨도 하나의 서글픔과 겁일 수도 있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한 1년만 지나보세요. 자취 고수가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번 엄마 아빠가 이렇게 가서 그 잡아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지금 얘기한 대로 당차게 살아갈 거예요. 그래도 엄마 아빠 너무 죄송하니까 그런 말을 한 거 아니에요. 자기 잘할 수 있다고 힘내보겠다고. 그런 말들이 정말 못하겠으면은 찔찔찔 울다가 그 길로 따라서 집에 들어왔겠죠. 엄마 아빠 오실 때,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지켜봐 주세요. 저도 제가 처음 자취했을 때가 생각이 나거든요. 저는 20대 중반에 자취를 하게 됐는데도 저도 첫날 느꼈어요. 저도 첫날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보일러 이런 거 조절 잘 뭐 집에서는 부모님이 다 하시고 저도 중앙난방을 오래 살아가지고 개인 기기를 잘 못 썼어요. 그래서 그게 뭐라고 그거 조절하다가 울었어요. 진짜 아니 이거 어떻게 해서 씻어야 되는 거야 뭐 이러다가 요즘처럼 막 아 그때 그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인공지능이 있었으면 쉬웠을 텐데 그쵸? 그래갖고 어떻게 해야 되나 갑자기 서글프며 밀려오고 그래가지고 울었던 기억도 나네요. 뭐 그때 울었던 저나 우리 치킨 때문에 울었던 따님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하나 부딪혀 나가다 보면 다 하게 돼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소정의 선물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3부 끝곡으로는 이승환의 천일 동안 함께하겠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개교 80년 민립조선대학교가 학생의 가능성을 지역의 미래로 이끌어갑니다. 조선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11일까지 휴메니티 비욘드 퓨처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싱싱함이 다르면 밥상이 달라집니다. 장성의 신선한 농특산물 이제 광주에서 만나보세요. 장성 로컬푸드 상무 직매장. 우리 가족 건강한 밥상을 위해 장성의 신선함을 그대로. 상촌역 2번 출구 노어촌공사 1층 장성 로컬푸드 상무 직매장.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WBS 원음방송의 재허가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4부로 오셨어요. 4부 첫 곡은 부산갈매기님이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머라이 캐리 보이스 투 맨이 함께한 원 스윗 데이였어요. 은정님이 원숭이 때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걸 안 하고 싶은데 이렇게 또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여전히 노축 가족 중에 많으니까요. 한 번 또 안 하고 지나가면 약간 섭섭한 거 재미없는 거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9461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6002 뒷번호 쓰시는 분이 예전에 우리 딸내미 자취할 때 생각나네요. 이사를 해놓고 일주일에 5일 정도를 집에 와서 밥 먹고 자고 이 정도면은 짐을 내보낸 게 아닐까 그쵸? 네, 짐을 약간 작업실로 구한 느낌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리고 0485 쓰시는 분도 자취 처음 하면 모든 게 어설프고 힘들죠. 안 해본 것들이라면 더더구나요. 마음이 좀 아프셨겠습니다만 그래도 당차게 잘 해나간다니 다행입니다 라고. 그쵸. 근데 이걸 뛰어넘어야 되지. 여기서 아, 그래 안 되겠다 엄마가 해줄게 뭐 들어와라 라던가 이래버리면 에이, 거기서 끝나는 거고 경험치가. 그쵸. 그리고 혜선님 혜원님 두 분 다 와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7106 뒷번호 쓰시는 분도 어서 오세요. 7328 뒷번호 쓰시는 분도 노래 들으며 마음의 여유를 좀 가져봅니다. 이번 한 주간 너무 바빴어요. 이제야 한숨 돌리는 기분이네요. 주말에는 잠도 좀 많이 자야겠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그쵸. 그냥 뭐 예를 들면 혼자서 나만의 생활을 신경 쓰고 나만의 어떤 것만 신경 쓰고 그럴 수 있으면은 괜찮은데 뭐 어린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일단 가족이 같이 있으면 오롯이 쉬는 게 좀 힘들어질 때도 많죠. 그래도 좀 바쁜 한 주를 보내셨으니까 주말에는 조금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831 뒷번호 쓰시는 분도 어서 오세요. 학창 시절에 자취했던 추억을 생각나게 합니다. 살며시 웃음 지어봅니다.

입니다. 자취 경험 있으신 분들은 다 알죠. 그럼요. 얼마나 에피소드가 많겠어요. 그리고 요즘에야 이렇게 뭐 원룸,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대학가나 이런 데 많이 있어가지고 자취할 때 막 환경이 옛날보다는 굉장히 좀 편해졌잖아요. 물론 뭐 아직도 다양한 종류의 거주 형태의 어떤 집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만, 근데 예전에는 진짜 보통 약간 방 있고 뒤쪽에 그쵸, 가건물처럼 붙여서 싱크대 정말 작은 거, 예, 개수대 크기만한 거 넣어놓고 뭐, 예, 그러면 그 정도여도 좀 약간 상급 자취방이었다고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것들 엄마 아빠랑 조금 예를 들면 좀 편하게 지내다가 나왔다고 치면 하나부터 열까지 얼마나 다 불편하고 약간 또 불편을 넘어서서 갑자기 엄마 아빠 너무 보고 싶고 아직 뭐 20살 정도라고 치면 애기죠, 애기.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가나? 또 그렇게 해나가야 자취의 고수도 되고 점점 이제 정말 제대로 된 한 사람으로서 잘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은재님도, 그러니까 이 오늘 사연이 약간 자취를 해보셨던 분들이 그 첫 지점, 시작 지점을 많이 떠올리게 했나 봐요. 은재님도 자취할 때 생각난다고 밥을 했는데 계속 죽이 돼서 한동안 죽밥만 먹었던 기억이 나요. 밥 해놓으면 또 나가서 먹게 되고 밥이 쌓이고 늘 냉장고 관리가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라고. 맞아요. 처음에 요령이 없으니까. 저도 그랬어요. 밥 막 하고 있으면 꼭 그날은 연락 와요, 친구들이. 어디서 기다릴게. 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면 이제 그러고 갔다 오고. 그럼 막 밥이 며칠째 이제 냉장고에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고. 막 요즘처럼 냉동밥 이런 거 좀 잘 만드는 지혜도 없었던 때라. 하나하나 떠올리니 뭐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그 오늘 가을 운동에 나중에 뭐 특집 한번 해야 되겠다. 약간 그런 식의 약간 뉘앙스를 비쳤습니다만 할 게 너무 많아요. 오늘은 또 자취라는 아이템도 하나 떠올랐네요. 여러분의 재밌는 이야기도 또 생각나시면 많이 들려주세요. 자, 이번에는 8279 디본을 쓰시는 분의 신청곡을 한 곡 듣고 옵니다. 이석훈 바보에게 바보가.

이석훈의 목소리로 바보에게 바보가 함께 하셨습니다. 영희님, 아까 제가 계속 봤는데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아요. 이영희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9319 쓰시는 분은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가는데 차 안에서 듣는 것도 너무 좋은데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라디오가 이상하게 점점 차 안에서 들을 확률이 제일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가? 라디오는 차 안에서 듣는 게 그냥 공식 같은 느낌이라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어렸을 때는 집에서 라디오 켜놓고 공부도 하고 학교 갈 때는 그 휴대용 갖고 가기도 하고 어른들도 휴대용에 예전에 배터리 이만한 거 그 시절에 고무줄 묶어서 그런 라디오 들어보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라디오는 다양한 곳에서 들을 수 있는데 이제는 진짜 차에서 들으시는 경우가 제일 많긴 한 것 같아요. 지은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이번에는 4831 뒷번호 쓰시는 분의 신청곡 딱따구리 앙상블의 지난 여름날의 이야기 함께합니다.

딱따구리 양상불의 지난 여름날의 이야기 함께 하셨습니다. 2786 뒷번호 쓰시는 분도 아이 자취시켜보신 분들은 알죠. 대신 가서 해줄 수는 없고 속 터지는 거예요 하셨는데 뭐가 그렇게 속이 터지세요. 다 이렇게 본인들의 그 옛날 뭐 자취를 안 해봤다 하더라도 처음 뭔가 살림을 살아본 때를 생각해보시면 알잖아요. 그 예를 들어 한 20살 정도에 자취를 시작했다 그러면 어제까지 엄마가 해주는 밥 편하게 먹다가 오늘부터 나가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또 요즘은 어찌 보면은 요즘이 더 힘들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머리를 쓰면 엄마는 없지만 내가 하지 않아도 해주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요즘에 처음 자취하고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배달 어플 같은 거 많이 써가지고 그렇게 배달 음식을 많이 먹고 그러나 봅니다. 직접 하자면 제대로 하자면 시간이 걸리겠죠. 익히기도 해야 되고 어떻게 대번에 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양심 고백하신 분도 계세요. 운수님께서 처음엔 엉망진창이죠 라고 맞습니다. 옷장 정리 이런 것도 못하고 저 예전에 그 대학교 때 자취하는 친구방에 갔는데 이사 가냐고 물었었어요. 옷을 하나 정말 이렇게 다 탑처럼 쌓아놨어요. 요령도 모르고 옷장도 좀 작기도 했고 그래서 쌓아놓고 거기서 이렇게 하나씩 꺼내가지고 입고 또 던져놓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 뭐 다 하나씩 해보면 알죠. 그리고 7718 뒷번호 쓰시는 분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금요일이라 조금 더 가볍게 저도 차에서 많이 듣습니다. 차에서 듣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비 떨어질 때 차 안에서 되게 좋아하던 발라드 곡 듣느라 빨리 안 내렸던 기억도 납니다. 라고. 맞아요. 가끔 저 주차장에 왔는데 저거 있으면 내려야 되니까 지금 들려주세요 라던가 도착은 했는데 노래 듣느라 빨리 안 내렸어 라던가 그런 문자들이 많이 오죠. 그리고 지선님도 이번 한 주 여름을 저는 빨리 보내겠습니다. 가을의 문턱이 아니라 저는 가을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려고요. 네, 뭐 공존하는 계절들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마음 먹고 가는 게 좋겠죠. 1966 뒷번호 쓰시는 분은 지금은 밥솥이 흔하지만 저 자취할 때는 냄비밥이었죠. 많이 태웠던 기억이 나네요. 냄비밥이었으면은 안 태우는 게 더 신기하지 않아요, 처음에? 이게 진짜 어렵잖아요. 뭐 어쩌다가 얻어 걸려서 좀 뭐 잘할 수 있을지 모를까. 처음엔 진짜 어렵고 저는 그 뭐죠? 추 돌아가는 그냥 압력밥솥? 걔가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그거 돌 때 옆에 절대 못 가는데 저는 그래서 전기밥솥 말고는 안 써봤거든요. 처음 하면 다 어렵습니다. 무섭고.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건 그쵸? 태운 냄비밥이겠죠. 그 자체가 제일 무섭겠죠. 김정태님도 네 오셨죠? 네 반갑습니다. 기온은 조금 높은데 하늘은 높고 청명한 가을 하늘이네요 라고 하늘 점점 높아지는 그 청량감 그게 진짜 이맘때의 가장 큰 자연의 선물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6318 뒷번호 쓰시는 분도 또 도광택님도 아우 다시 한번 이렇게 이거 그건가요? 추억사연 주신 거예요. 제가 일단 읽어보고 너무 분량이 적으면 나중에 제가 월요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황금배련님 네 오늘도 너무 고맙습니다. 자 오늘 끝곡 패티김의 9월의 노래 예. 이 노래 신청하신 분이 계신데 네 월요일에 알려드릴게요. 월요일에 알려드리고 노래가 짧아서 지금 전해드리고 저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낙엽을 밟는 소리. 다시 들으면 사랑이 오는 소리.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개교 80년 민립 조선대학교가 학생의 가능성을 지역의 미래로 이끌어갑니다. 조선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11일까지 휴메니티 비욘드 퓨처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1967년 중동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항공편을 돌려 이스라엘 필하모닉과 위문 공연을 열었던 지휘자 주빈 메타. 이 노장 지휘자가 최근 또 한 번 세계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네타냐후 정부의 가혹한 팔레스타인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올해 예정된 이스라엘 일정을 모두 취소하겠다고 선포한 것인데요. 스스로를 인도의 유대인이라 부를 정도로 깊이 사랑해온 이스라엘이었지만 잘못된 침략과 분열 앞에서는 단호히 보이콧을 선택하며 진정한 인류애의 가치를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올해 90세를 맞는 그는 말합니다. 아랍인과 유대인이 서로 껴안는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청춘 캠페인 뮤지션의 청년 정신을 배우다. 한국의 생명허브 원광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함양딸기, 해남고구마, 화순, 파프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0: 대정사 말씀하시기를 범상한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나 지혜 어두워지게 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나니 하나는 욕심에 끌려 구함으로 중도를 잃어서 그 지혜가 어두워지는 것이요 또 하나는 자기의 소질 있는 데에만 치우쳐 집착됨으로 다른 데에는 어두워지는 것이라 수도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조건에 특히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대정경 수행품 28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공양입니다.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방송입니다. HLQN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미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요, 세상 만사가 다 뜻대로 만족하기를 구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천만 년의 영화를 누리려는 사람처럼 어리석다고 하셨고요. 지혜 있는 사람은 10분의 6만 뜻에 맞으면 만족하고 감사하며 만족한 일을 혼자 차지하지 않고 세상과 같이 나누어 즐김으로 재앙을 당하지 않을 뿐더러 복이 항상 무궁화할 거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이승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9월 4일 금요일에 함께하는 원음의 소리. 오늘은 대종경 인도품 29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자기 신세나 형편에 불만을 갖지 않고 삶에 만족하면서 평안하게 사는 것을 안분지족이라고 합니다. 욕심은 끝이 없고 금세 커지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려고 억지로 노력하기보단 만족하는 법에 익숙해지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욕심을 채우려고 하기보다 만족감을 채울 수 있는 하루를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원음의 소리, 오늘 함께 하실 코너입니다. 원불교 용어를 쉽고 깊이 있게 알아보는 원소 피키워드 준비되어 있고요. 마음 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 산책 함께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법음의 향기 만나보는 금요일이죠. 두 곡의 성가로 마음을 밝히는 시간 잠시 후에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원소 피키워드 만나볼게요. 창작성과 함께 열어가는 세상, 페퍼톤스, 땡큐.

0: 완소 픽 키워드.
1: 원소 픽 키워드. 오늘 만나볼 키워드는 신성입니다. 신성은 믿음에 대한 지극한 정성, 정성스럽게 믿는 마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진리와 법과 스승과 회상에 정성을 다해 믿고 받드는 것으로, 원불교에서는 이것이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며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요, 도가에서 공부인의 신성을 먼저 보는 것은 신이 곧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모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며 모든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신이 없는 공부는 마치 죽은 나무에 걸음하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결과를 보지 못한다고 하셨고요. 그러므로 독실한 신을 세워야 자신을 제도하게 될 것이며, 남을 가르치는 데에도 신 없는 사람에게 신심이 나게 하는 것이 첫째 가는 공덕이 된다고 밝혀주셨습니다. 또 정산종사님께서는 종교의 생명이 신심이고 사업의 동력은 공심이라 이 두 가지만 실행하면 법의 집에 적자가 되고 공의 집에 알뜰한 주인이 될 거라고 밝혀주기도 하셨습니다. 원소 픽키워드, 오늘은 신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성가 79장 오늘도 돌을 닦자 일상수행가. 이어서 성가 103장입니다. 영산, 변산, 익산, 각지, 선진 후진 경애가 듣고 올게요.

행복. 이 세상에 행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누구나 행복을 원하면서도 행복해지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티베트의 오래된 격언에는 모든 존재가 행복과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행복은 이미 내 안에 있는데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을 밖에서 찾고 있다는 말이죠. 바람이 세차게 불고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산자락의 나무들이 바람에 온 몸을 흔들고 계곡 물소리는 집안 가득 울려오는데 몹시 우울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를 인도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어쩌면 내 안의 어둠이 더 컸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삶에도 이처럼 세차게 바람 부는 날이 있죠. 행복이나 불행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살아가는 일입니다. 때로 행복이 불행이 되기도 하고 불행이 행복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세상 모든 일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한순간 행복과 불행은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가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찾아낸 행복이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아오는 동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막다른 상황까지 갔을 때 친구가 권유해준 명상. 그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가 생각했지만 어둠을 비워낼 수 있는 탈출구였던 것입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게 꽁꽁 묶여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었답니다.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편안함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옛날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죠. 오히려 남편으로 인해 자유로움을 알았으니 고맙고 감사하여 남편을 스승으로 모신답니다. 기가 막혀봐야 기가 뚫리고 못 살아봐야 잘 사는 방법을 찾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힘들 때면 모든 일을 포기하고 싶다는 말을 흔히 합니다. 그러나 절박한 상황은 크게 일어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 어려운 경계를 넘어서고 싶은 절실함과 간절함이 마음속에 있거든요. 내가 더 이상 욕심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용감하게 나를 내려놓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때 참 나를 찾을 수 있겠죠. 행복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삶의 명인, 행복의 달인들이 말하기를 행복의 기준점을 정립하여 꾸준히 연습하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달인들의 인생 레시피에 관심을 가져보라는 것이죠. 서울대학교 정신과에서 명상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연구했는데 명상을 지속적으로 하면 주의력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과 측두엽이 활성화되고 두꺼워진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전두엽이 발달할수록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행복 수준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오래된 생리적 조건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고 환경의 영향과 몸의 본능, 감정적 충동 등 불필요한 습관과 고정관념으로 열을 받고 스트레스가 쌓여 있어서 그렇답니다. 오래된 기억들, 그것이 결코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잘 지워지지 않으니 고통스럽죠. 사람이 작은 일에도 잘 삐치고 서운해지는 것도 생리적 이유에서 생긴다니
때로 작은 일에 속상해하고 섭섭함이 많이 일어난다면 기도라 봐야겠어요. 외부의 조건과 상관없이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은 내 안에 행복의 샘이 있다는 것을 아는 일입니다. 그리고 행복의 샘은 퍼낼수록 맑아지니 그것이 서로 행복해지는 일이죠. 세상엔 빈곤과 무지와 질병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32세에서 38세라고 하니 놀라운 일입니다. 한창 일해야 할 젊음인데 그들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죠. 내 안에 명령을 내려보세요. 행복하자. 행복은 나눔이다. 그러면 그 명령을 따르는 일이 일어나겠죠. 행복은 연습입니다.

마음 산책. 오늘은 월간 원광에 실린 정인신 교무님의 글 행복해지는 연습 만나봤고요. 이어서 이선희 행복의 나라로 듣고 왔습니다. 원음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에서는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97.9MHz로 원음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원음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노래 듣고 버붐의 향기 만나볼게요. 민수연과 천범석이 함께했습니다. 나의 옛날 이야기.

0: 원음의 소리.
1: 원불교 성가는 원불교의 신앙과 수행의 기쁨이 담긴 신성한 노래입니다. 원불교 성가와 함께 마음을 밝히는 시간이죠. 더붐의 향기. 오늘은 성가 5장과 66장 만나볼게요.

먼저 만나볼 성가 원불교 성가 5장 해와 달로 비춰주고 입니다. 이 곡은 사안 찬송가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데요. 먼저 사안에 대해 살펴보면요. 사안이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이렇게 네 가지 은혜를 뜻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생명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강조하시면서 서로에게 은혜를 주고받는 그 관계 자체가 사안이 된다고 밝혀주셨는데요. 또 이런 상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사안이요. 사안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우주 만유로서 천지, 만물, 허공, 법계가 다 부처하님이 없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법신불 일원과 사안이 그 내용면에서 일치하기 때문에 원불교에서는 법계의 진리불공을 올릴 때나 실지의 당초에 실지불공을 올릴 때 그 신앙행위의 대상처를 법신불 사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만나볼까요? 성가 5장입니다. 해와 달로 비춰주고 사안 찬송가 듣고 올게요.

성가 5장 해와 달로 비춰주고 사한 찬송가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만나볼 성가 66장은 바로 작업 취사가입니다. 제목은 마음이 일어날 제인데요. 작업 취사란 모든 일을 할 때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잘 분별하여 행하자는 것을 뜻하는 단어로 원불교의 중심교리인 삼학 가운데 하나입니다. 작업 취사는 일원의 속성이 나타나 있는 면모인 동시에 그의 합이라는 길이 되는데요. 또 작업 취사는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취사력을 얻는 공부입니다. 원불교 정전 작업 취사의 요지를 보면 작업이라 함은 무슨 일에나 안, 이, 비, 설, 신, 의, 육근을 작용함을 이름이요. 취사라 함은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림을 이름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의를 취한다는 것은 옳은 일을 죽기로써 실행한다는 것이며 불의를 버린다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을 죽기로써 아니한다는 것이고 정의를 실행한다는 것은 원래에 갖추어진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실행력을 발현시키는 것인데요. 작업 취사의 방법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정기 훈련을 통해 작업 취사 공부를 하는 방법입니다. 정기 훈련법에는 상시일기, 주의, 조행 등의 공부법이 있는데요. 상시일기는 유무념 처리와 학습 상황과 계문의 범과 유무를 기재시키는 것이고 주의는 사람의 육근을 동작할 때에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경우에 따라 잊지 않고 실행하는 마음을 이름이며 조행은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행실가짐을 의미합니다. 이 공부법들은 정기훈련 중 작업시사에 해당하는 실행력을 기르는 공부가 되고요. 작업시사의 두 번째 방법은 실생활 속에서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작업취사는 수양력과 연구력을 사회생활의 일을 당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에 목적이 있는데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정신을 수양하여 수양력을 얻었고 사리를 연구하여 연구력을 얻었다 하더라도 실제 일을 작용하는 데 있어 실행을 하지 못하면 수양과 연구가 수포에 돌아갈 뿐이요. 실 효과를 얻기가 어렵다고 하시면서 작업취사의 목적을 밝혀주셨습니다. 작업취사란 수양력과 연구력을 사회생활의 일을 당해서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개인과 사회가 선을 실행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자는 방법이 되는 거죠. 작업취사의 핵심은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작업시사의 방법과 목적, 그 의미까지 생각하면서 만나볼까요? 성가 66장, 마음이 일어날 제, 작업시사가 듣고 옵니다.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은 마크툽의 시작의 아이 준비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올게요.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원음 방송입니다.
2: 안녕하세요. 원불교 부산 울산 교구장 강덕재 교무입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어가자는 왕산 종법사님의 신년 법문을 받들어 실천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그 공부 다짐 지속되고 있으시죠?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는 노력, 자력양성, 끊임없이 배우는 노력, 지자본위, 모든 사람을 두루 교육하여 세상을 발전시키는 노력, 타자녀 교육,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한 실천과 노력, 공도자 숭배,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힘들이 모여 세상이 은혜로워집니다. 나의 실천은 결코 작은 힘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챙겨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3: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0: 애정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영식이 이 육신을 떠날 때에 처음에는 그 착심을 쫓아가게 되고 후에는 그 업을 따라 받게 되어 한없는 세상에 길이 윤회하나니 윤회를 자유하는 방법은 오직 착심을 여의고 업을 초월하는 데에 있나니라. 대정경 천도품 11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무타원 이경신 정사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열타원 오은도 교무와 딸 운타원 강인덕, 손자녀 최인영, 최운수, 유규성, 전효민, 주영근, 주정훈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기분 좋은 12시. 이번 주말에 볼래? 친구가 보낸 메시지에 선뜻 답하기 어렵다는 기사를 읽었어요. 모든 게 관계 비용에서 오는 부담감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영화라도 볼 참이면 부담스러운 비용에 만남을 피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관계에서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선택과 집중, 다소 목적만 두드러지는 관계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한 우물만 파는 그 집중에서 오는 깊이 역시 남다르지 않을까요? 오늘도 가성비 높은 선택과 집중의 두 시간이죠. 기분 좋은 12시,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로 시작해볼게요.

반갑습니다. 9월 4일 금요일 기분 좋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관계. 요즘에는 유독 필요해졌다고 하는데요. 그게 관계 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밥 먹고 커피 한잔 하면 3만 원 기본. 거기에 디저트까지 추가하면 5만 원 훅 나가죠. 그런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 만남을 피하게 된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세상이 변하듯 관계의 모습도 달라지겠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조금 더 천천히 좀 더 정있게 변해가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정스럽게 다가가 볼까요? 기분 좋은 12시 2시간 지금부터 함께해 주세요. 노래 두 곡 이어드립니다. 자두의 커피 한 잔, 조이의 안녕.

차드의 커피 한 잔, 조이의 안녕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문자나 카카오톡 참여도 가능하시고요. 홈페이지에서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검색창에 한글로 원음방송 치고 들어오셔서 기분 좋은 12시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편지나 엽서 보내주실 때는요. 서울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기분 좋은 12시 앞으로 보내주세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립니다. 유승우의 오늘의 날씨, 프린세스 디지스의 스위러.

혹시 지금 라디오 들으시면서 스마트폰 화면이나 컴퓨터 모니터를 뚫어지게 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하루 종일 이것저것 보느라 피곤한 우리의 눈, 눈도 잠깐 잠깐 쉬게 해줘야 하는데 눈을 쉬게 하는 방법으로 안과 의사들이 추천하는 방법 바로 20-20-20 법칙. 20분 동안 모니터를 봤다면 20피트, 그러니까 약 6미터 이상 떨어진 먼 곳을 20초 동안 가만히 바라보는 방법인데요. 아주 간단하지만 굳어있는 눈의 시신경을 가장 빠르게 쉬게 해주는 방법이라고 하니까 오늘부터 잠깐 잠깐이라도 20-20-20 법칙을 실천해 나의 피곤한 눈을 건강하게 지켜보자고요.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거북이의 비행기.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싱싱함이 다르면 밥상이 달라집니다. 장성의 신선한 농특산물 이제 광주에서 만나보세요. 장성 로컬푸드 상무 직매장. 우리 가족 건강한 밥상을 위해 장성의 신선함을 그대로. 상촌역 2번 출구 노화촌 공사 1층 장성 로컬푸드 상무 직매장.
2: 무한양파 진도 구기자 한평 미니 밤호박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광고와

0: WBS.
1: Yeah. What up, my listeners? You're tuning to WBS, 원음방송.

0: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나레이션 이문세 피처린이 불러요. 아프지 않은 사랑은 없다.
1: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이별이 슬픈 건 더 이상 말을 걸 수 없기 때문이겠죠. 오늘 괜찮으신가요? 아프지만 괜찮은 척 웃고 있는 그 마음 위에 노래 한 곡 들려드립니다. 아프지 않은 이별은

0: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2: 여유 없이 돌아가는 세상에 짜투리 같은 쉼을 주는 곳 기분 좋은 12시 청취하실 수 있는 전국의 주파수 좀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메가헤르츠입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노래는요.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여자친구의 귀를 기울이면.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 여자친구의 귀를 기울이면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9월에 접어들면서 날씨는 선선해지는 대신 공기가 점점 건조해지기 시작하죠. 이럴 때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내는 게 바로 우리 피부와 목인데요. 목이 마르다고 느낄 때는 이미 몸속 수분이 많이 부족해진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지근한 물을 한두 모금씩 자주 머금어주는 게 가을철 면역력과 피부의 촉촉함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하니까요. 따뜻한 물 자주 드시면서 환절기 면역력과 촉촉한 피부를 동시에 업시켜 보자고요. 노래 두 곡은요. 잭스키스의 아프지마요, 하이라이트의 없는 엔딩,

잭스키스의 아프지마요 하이라이트에 없는 엔딩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2부 끝곡으로 체리필터의 오리날다 띄워드리고 전 3부로 돌아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개교 80년 민립 조선대학교가 학생의 가능성을 지역의 미래로 이끌어갑니다. 조선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11일까지 휴메니티 비욘드 퓨처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3: 무한양파, 진도 구기자, 한평 미니 밤호박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0: 일성이 여쭙기를 일생을 끝마칠 때 최후의 일념을 어떻게 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온전한 생각으로 그치라. 또 여쭙기를 죽었다가 다시 나는 경로가 어떠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잠자고 깨는 것과 같나니 분별 없이 자버림에 일성이가 어디로 간 것 같지만은 잠을 깨면 도로 그 일성이니 어디로 가나 그 일성이인 한 물건이 저의 업을 따라 한없이 다시 나고 다시 죽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1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신흥교당 강대민 대철령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강성훈 교무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기분 좋은 12시.
1: 저 원현이 희원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입니다. 프로미스 나인의 비타민 미.

0: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1: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2: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3: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1: 엄마, 여기 꽃.
4: 고마워.
3: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Back to the 9020. 예, 뽕띠스 파리 1999.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추억의 노래를 듣고 그 시절 소환해보는 백투더 9020 시간입니다. 때론 슬픔을 위로하기도 하고 기쁨의 벅참을 나누기도 하는 음악, 세월 속에 무뎌졌던 감정까지 찾아드릴게요. 아쉽게도 탑10에 들지 못한 20위부터 11위까지의 순위를 만나보고 있죠. 이번 주는 2011년 10월 셋째 주 순위를 찾아봤는데요. 10월에 15년 전에는 어떤 가을 노래들이 사랑을 받았을지 체크해봐도 좋겠죠? 2011년 10월 셋째 주 20위입니다. 버스커버스커의 정류장이 차지했네요. 원래는 패닉의 노래였죠. 슈퍼스타 K 시즌3에서 버스커버스커만의 살짝 철량한 목소리를 더해 커버했던 곡입니다. 목소리만으로도 리스너들을 캄캄하고 싸늘한 정류장으로 데려다 놓은 곡 버스커버스커의 정류장이 20위에 있었네요. 이어지는 19위 곡은 리쌍의 TV를 꺼내가 차지했어요. 리쌍 7집 앨범에 담긴 곡이고요. 윤미래 10cm의 권정열이 함께한 곡입니다. 서정적인 가사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TV를 꺼내가 19위였고요. 이어지는 18위 곡은 다비치의 사랑 사랑아가 차지했네요. 환상의 호흡으로 지금까지도 롱런하는 여성 듀오죠. 다비치의 곡들 중에 워낙 사랑 노래는 많았잖아요. 그 중에 리듬감 있는 아픈 사랑 노래쯤 될까요? 고음과 화음, 언제 들어도 완벽한 곡, 사랑 사랑가가 18위였습니다. 백투더 9020 노래에 실려 추억까지 더듬어봐도 좋을 시간. 이쯤에서 노래 듣고 순위 이어가 볼게요. 20위를 차지한 버스커버스커의 정류장.

버스커버스커의 정류장 띄어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 2011년 10월 셋째 주 순위 알아보고 있어요. 17위는요 지하에 내가 이렇지가 차지했네요. 운다 준다 발라드의 계절에 맞게 한참 흥얼거리게 되는 노래입니다. 가수 하동균의 피처링으로 독특한 케미를 기대한 팬들이 많았는데 들으면 아시겠지만 살짝 짧아요. 후반부에 귀를 쫑긋하게 하는 내가 이렇지가 17위에 있었네요. 이어지는 16위 곡은 다비치의 안녕이라고 말하지마가 차지했습니다. 다비치의 음악적 색을 확실히 보여주는 곡이죠. 애절하고 설박하지만 조금 가벼운 리듬에 시원하게 몰아치는 감정들이 완벽한 가창력에 담겼잖아요. 감성 댄스 발라드 그 정수로 꼽히는 다비치의 안녕이라고 말하지마가 16위에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15위 곡은요. 휘성의 놈들이 온다가 차지했네요. 당시 데뷔 10주년을 맞아서 자신의 음악을 되돌아보며 만든 앨범이라고 합니다. 노래가요. 아주 스펙터클합니다. 잔잔하다가 휘몰아치면서 강렬한 비트에 푹 빠지게 되는 그런 곡이죠. 휘성의 카리스마를 느낄 수 있는 놈들이 온다가 15위였습니다. 백투더 9020 이쯤에서 노래 듣고 순위 이어가 볼게요. 16위를 차지한 다비치의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다비치 안녕이라고 말하지마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2011년 10월 셋째 주 순위 알아보고 있는데요. 14위는 2개월의 브라운시티가 차지했네요. 이 곡도 슈퍼스타 K 시즌3의 경연곡이었어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 편곡을 맡아서 그런지 원곡만큼 은은하게 듣기 좋다라는 평들이 많았던 곡입니다. 2개월의 멤버였죠. 김태윤이 작사에 참여했던 브라운시티가 14위에 있었고요. 이어지는 13위는 2개월의 포커페이스가 차지했네요. 최근에 13년 만에 재회한 모습이 방송에 담겼는데요. 당시 노래만큼 둘의 썸띵에도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서로 한 지 2개월밖에 안 됐다며 팀명을 2개월로 정했다고 하지만 짧은 시간에 완벽한 케미를 자랑했던 레디 가가의 곡이죠. 포커페이스가 13위였고요. 이어지는 12위 곡은 울랄라 세션의 미인이 차지했네요. 슈퍼세이브로 탑5에 올라가면서 미인을 불렀어요. 완벽하게 울랄라 세션의 곡이었던 미인이 12위에 있었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11위 곡 바로 만나볼게요. 12위를 차지한 울랄라 세션의 미인

울랄라 세션의 미인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 2011년 10월 셋째 주 순위 알아보고 있어요. 11위 곡은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식스센스가 차지했네요. 정규 4집 타이틀이자 시작부터 박진감 넘치는 곡입니다. 기센 언니들의 강렬함, 절도 있는 고음들이 아주 시원하게 속을 뻥 뚫어주는 곡인데요. 음악 감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치를 끌어냈다라는 평을 받았던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식스센스가 2011년 10월 셋째 주 11위 곡이었습니다.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식스센스.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식스센스 한 곡 띄워드렸습니다. 3부 끝곡으로 10cm 아프리카 청춘이다 띄워드리고 전 4부로 돌아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거든 생각 없이 같이 미워하지 말고 먼저 그 원인을 생각해보라. 만일 미움받을 만한 일이 있었거든 고치기에 힘쓸 것이요. 그러한 일이 없거든 전세에 밀린 업으로 알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8장 말씀입니다.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초롬아 물러 끌어.

식탐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곳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곳은 어디? 바로 여기 이곳 기분 좋은 12시 초로만 물러가라. 다 같이 소리 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어요. 저 믿고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여름 대치송. 오늘은요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 베이비 몬스터의 위고업, 에버글로의 라디다 띄워드립니다.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 베이비몬스터의 위그업, 에버글로의 라디다까지 세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우리쌀 징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 징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 금박 세트, 프리미엄 인사땡 골드 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해돌 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막기만 박스,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메노 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벤 유산균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강 한방 생활 건강에서 목엔 모가 사탕을 드립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김대명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임재범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김대명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임재범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이제 점점 가을이 깊어갈 텐데요. 이 가을 좋은 음악이 더 깊게 가슴에 와닿는 계절이죠. 오늘 선곡해드린 음악들이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기분 좋게 깨워주는 작은 선물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더운 여름을 지나 계절이 가을로 들어서면서 들려드릴 좋은 음악도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기분 좋은 12시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네요. 금요일 남은 오후도 힘내시고요. 오늘 끝곡은 럼블피쉬의 으라차차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개교 80년 민립조선대학교가 학생의 가능성을 지역의 미래로 이끌어갑니다. 조선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11일까지 휴메니티 비욘드 퓨처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애정사 말씀하시기를 세상 말이 살아있는 세상을 이승이라 하고 죽어가는 세상을 저승이라 하여 이승과 저승을 다른 세계같이 생각하고 있으나 다만 그 몸과 위치를 바꿀 따름이요 다른 세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라. 대정경 천도품 10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최재주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부인 문종숙, 자녀 최종열, 숙현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일단 키도 하고 괜찮겠지 하고 그냥 두지만은 걸을 때마다 걸리적거리면서 은근히 신경을 긁습니다. 결국 계란 쪽에 멈춰서서 신발을 벗어 털어내는데 막상 보면은 허무할 정도로 자그마한 돌멩이입니다.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일들도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마음속에 끌어안고 있을 때는 실체를 알 수 없지만 막상 밖으로 덜어내고 나면은 그저 작은 돌멩이 하나에 지나지 않을 때가 많으니까 말이죠. 오늘 하루 내 마음을 계속 걸리적거리게 했던 걱정이나 불편함이 있다면은 신발 속 돌을 덜어내듯이 가볍게 털어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한결 가볍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세워라 구름아 강진입니다.

안녕들하십니까? 나 거시기 이장이요. 요새 세상에는 어떤 음식이든 문앞까지 배달 오는 참말로 편한 세상이잖요. 그래서 오늘은 배달에 관한 이야기 하나 하려고 해요. 우리 동네에 아주 오래된 중국집 사장님께서 하루는 한숨을 푹푹 쉬면서 울상이 됐더란 말이지. 이유를 물어본 즉슨 글쎄 이 배달 평가에 제일 낮은 1점이 남겨진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참말로 거시기한 게 예, 짜장면에 얹어진 완두콩 하나가 뭉개져 있어가지고 참말로 보기 싫다 이렇게 해가지고 1점을 거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메오메 거시기 사장님은 정말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참말로 거시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루종일 울상이 되어 계시다란 말이지. 맛과 정성이 최고면 됐지 참 거시기한 사람 아니겠어요? 오메 완두콩 하나는 뭉개졌을지 몰라도 사장님 정성은 꽉 차 있는 건디 우리 이웃들끼리 마음 점수 좀 거시기하게 팍팍 후하게 얹어주면서 살아갑시다. 이순일의 님이 좋아 나훈아의 꽃당신.

0: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 짧게 가요 맛보기.

이현의 노래로 노래 맛보기 시작해봅니다. 까치가 울면 이명복 씨. 자, 9월 1일자로 가을 쭈꾸미 금어기가 해제로 인해서 여전 서해안 일대는 생활 낚시인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도 내일 쭈꾸미 잡으러 홍어나항으로 출조합니다. 주말 날씨가 약간 메랑꼬리하지만 잘 즐기다 올 예정입니다. 좋은 여 가요사 가족 여러분도 좋은 주말 되세요 하셨고요. 종로 63 김광도 씨, 3개월 전에 다니던 서초동 건설 현장으로 왔는데 정말 반갑게 대해줘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작업하시고 아침에 출근한 모습 그대로 퇴근합시다. 어서 오세요.

돼지가 울면 황지연이었습니다. 안영일의 노래 무정. 창원의 변재인 씨가 5시간의 행복 비타민 좋으냐 가요세상 청취하면서 활력을 얻는다고요. 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네, 오늘도 반가워요. 부산의 신복순 씨가 한 주도 수고 많으셨고 오늘 날씨가 제법 선선합니다. 오늘도 함께해요.

안녕일의 무정이었습니다. 신림동의 유리씨 날씨가 시원하니 일도 잘 되네요. 좋은 일 가장 들으면서 오후 시간도 파이팅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대전의 김윤혜씨 가을이 왔어요. 주말엔 인근에 있는 코스버스 축제라도 가볼 생각입니다. 벌써 설렙니다. 이 마음 그대로 출발합니다. 좋은 일 가요 세상으로 말이죠. 어서오세요. 잠시만요. 재경숙씨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즐겁고 건강한 주말 보내세요. 오늘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정선희.

네, 그거야 정선이였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고 푸른 하늘과 바람이 가을을 반기고 행복하고 즐거운 오후를 선물로 받는 최고의 방송 좋은 애 가요세상 함께합니다. 제작진 여러분 한 주 수고 많으셨어요. 네, 재경 씨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바람 끝에 살며시 가을이 묻어나는 오후 계절이 바뀌듯 우리의 마음에도 새로운 설렘과 작은 행복이 찾아오기를 바라면서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어서 오세요. 오색은 을왕리의 추억. 그리워하는 것을

초색은 은학리의 추억이었습니다. 이준호 씨 좋은 예가 가장 즐겁습니다 하셨고요. 자, 늘 라디오와 함께해요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늘 라디오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다고요. 그리고 대구의 평강공주님이 대구는 가을하늘이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는 분들이 많더군요. 고생 많으시네 제작진 여러분도요. 폭염과 폭우 뒤로 9월이 와 있습니다. 좋은 예가 이상 모든 분들의 안녕과 건강 기원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오랜만에 주셨네요. 한동준의 한경동, 한경도 해수기. 야, 이분 오랜만에 신청하셨네요. 네, 거창의 이현수 씨가요. 가요상 가정 여러분 반가워요. 부산으로 가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이효정의 송두리째 주셨고요. 모처럼 오늘 쉬는 날이라 문자 보냅니다. 이렇게 여유로우니 라디오도 듣고 좋네요. 노래 들으면서 또 좋은 노래 들으면 더 좋겠죠. 라고 구찌파랑님 오셨습니다. 자, 동덕이의 노래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개교 80년 민립 조선대학교가 학생의 가능성을 지역의 미래로 이끌어갑니다. 조선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11일까지 휴매니티 비욘드 퓨처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싱싱함이 다르면 밥상이 달라집니다. 장성의 신선한 농특산물 이제 광주에서 만나보세요. 장성 로컬푸드 상무 직매장. 우리 가족 건강한 밥상을 위해 장성의 신선함을 그대로. 상촌역 2번 출구 노어촌 공사 1층 장성 로컬푸드 상무 직매장.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0: Renault.
1: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레노.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휴대폰을 뒤적거리다 보면은 보내지 못한 긴 문자 메시지나 쓰다만 메모장의 일기, 또 의미를 알 수 없는 풍경 사진들이 남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어중간하게 남겨둔 미안성의 조각들인데요. 당장 결론을 내리지 못해서 그렇게 엉거주춤 남겨둔 마음 덕분에 오히려 그 시절의 솔직한 고민과 진심이 그대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지우지 않고 남겨둔 그 마음들은 어쩌면 매끄럽게 정리된 답보다 더 진짜 내 모습에 가까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우지 못한 임시 저장글처럼 조금 어설프고 모나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마음 편히 들을 수 있는 음악 바로 이어드립니다. 지미령의 이보시계 추가열입니다. 소풍 같은 인생.

가사로 만든 이야기 이미숙의 진정 난 몰랐네. 사랑이 끝난 뒤 가장 많이 떠오르는 말이 있다. 나는 정말 몰랐다. 그 사람이 이렇게 쉽게 돌아설 줄 몰랐고 그렇게 믿었던 사랑에도 끝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 무엇보다 그 사람이 없는 하루가 이렇게 길고 허전할 줄은 정말 몰랐다. 사랑할 때 우리는 영혼을 쉽게 믿는다. 내일도 만날 것이고 다음 계절에도 함께 있을 것이며 지금 잡고 있는 손을 오래도록 놓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사랑하는 동안에는 이별을 준비하지 않는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돌아선다. 이유를 물어도 마음을 돌릴 수 없고 붙잡아도 멀어져 간다. 남겨진 사람은 그제야 지나간 시간들을 하나씩 되짚어본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때 그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 혹시 내가 조금 더 잘했더라면 달라졌을까? 하지만 이미 떠난 사랑에는 정답을 찾기가 어렵다. 그 사람이 돌아설 줄도 이별이 이렇게 아플 줄도 그때는 진정 몰랐다. 하지만 더 몰랐던 것이 하나 있다. 그 아픈 사랑을 품고도 다시 웃으며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내 마음이 강하다는 것도 그때는 진정 몰랐다.

가사로 만든 에세이 글이었습니다. 네.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는 3부에서는 신나게 달리는 시간이죠. 가요 가요 달려가요. 신나게 달려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세요. 예. 샵8970입니다. 샵8970. 짧은 문장 50원, 긴 문장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우물정이라고도 표현하죠. 우물정8970입니다. 네. 자, 참여하신 분에게 드리는 상품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도움되시라고 교도님이 주시는 주유 상품권,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예민 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더 미르라이프에서 비누 또는 치약, 김경호 박사가 만든 프리미엄 닌젤 마스크팩, 파주의 명물 마늘빵이 맛있는 집 뉴제은 베이커리에서 마늘빵을 드립니다. 김석준입니다. 한경도 해수기.

0: 어느 날 눈부신 햇살에.
1: 자, 강달님의 사랑의 종착역 최신 신청곡으로 듣고 싶다고 전해드립니다. 오늘 잠시 후에 3시부터 달려보실래요? 네, 함께 하실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개교 80년 민립조선대학교가 학생의 가능성을 지역의 미래로 이끌어갑니다. 조선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11일까지 휴메니티 비욘드 퓨처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안녕하세요. 원불교 부산 울산 교구장 강덕재 교무입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어가자는 왕산종 법사님의 신년 법문을 받들어 실천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그 공부 다짐 지속되고 있으시죠?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는 노력, 자력양성, 끊임없이 배우는 노력, 지자본위, 모든 사람을 두루 교육하여 세상을 발전시키는 노력, 타자녀 교육,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한 실천과 노력, 공도자 숭배.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힘들이 모여 세상이 은혜로워집니다. 나의 실천은 결코 작은 힘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챙겨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종생들은 열 번 잘해준 은인이라도 한 번만 잘못하면 원망으로 돌리지만은 도인들은 열 번 잘못한 사람이라도 한 번만 잘하면 감사하게 여기나니 그러므로 종생들은 은혜에서도 해만 발견하여 난리와 파괴를 불러오고 도인들은 해에서도 은혜를 발견하여 평화와 안락을 불러오나니라.

0: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33장 말씀입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2: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3: 02-731-7333.
4: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5: 라디오로 흘러나온
2: 김현투 많이 들어봤는데
5: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6: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번입니다.
7: 신청하십시오. 들려드리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신나는 노래만 받겠습니다. 금요일 3부에서는 쉬지 않고 달려보겠습니다. 신나는 노래로 달려보는 시간. 오늘은 함께 즐기는 날. 가요 가요 달려가요. 릴리리요.

네, 나니아 닐리리아로 출발을 했어요. 네, 이번에는 강승모 씨가요, 무정 브루스 분위기로만 불렀던 노래 이제는 달바꿈을 했어요. 그 전에 한석영의 노래, 예, 낭낭 18세입니다.

자, 떳떳떳떳떳이었습니다. 늘 라디오와 함께 하고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날씨 따봉. 벽엔 따따봉 날씨. 예. 자, 벼안양 다하게 자자자 잔잔잔 듣고 싶어요. 이화정의 전화 주세요.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늘 라디오와 함께 하고 있어요. 행복해요. 정혜린 샤르르 샤르르.

샤드드드드드드. 예. 자, 제나의 노래 전에 오해빈 네 마음에 저장해.

자, 그리고 이어지는 노래 쏙 들어온 남자 제나. 네. 우리 저 프로그램에서 팬덤이 되어주세요, 팬들이 되어주세요 라고 외쳤던 분들의 노래가 이어지네요.

오랜만에 목소리 들으니까 반가워요. 대구의 가로수님 들어오셨어요. 오랜만이신가요? 자주 들으시는 것 같은데. 어서 오세요. 선우도의 다음 기회. 자자자.

딸보자 농부의 아드님께서 날씨 따봉 벽에 따따봉 날씨 해서 다음께 차차차 주셨는데 잘 들으셨나요? 경미씨 이화정 전화주세요. 듣고 계시나요? 지금 흐르고 있어요. 네, 전화주세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을 천진이라 천심이라 하는 것은 하늘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요 둘이 아닌 까닭이니 사람이 이 자리를 알아야 진리를 두려워하고 숨은 공을 쌓을 줄 아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29장 법문입니다.

0: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네, 이 시간에는 가보고 싶은 지역과 연계되어 있는 가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전화 가요 통신.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감사합니다. 예,
0: 김진택 가수님 안녕하십니까.
1: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0: 가수 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을 것 같고요.
1: 예, 가수 한 지는 한 6, 7년 됩니다.
0: 그래도 꽤 되셨네요.
1: 네, 근데 목소리, 꽤 됐죠.
0: 목소리를 들으니까 연륜이 전부 더 나는.
1: 네. 어쩔 수 없죠. 뭐. 예,
0: 세월은 좀 이렇게 사셨는데.
1: 예. 예, 예,
0: 그럼
1: 예.
0: 노래는 언제 부터 부르시겠죠?
1: 아, 노래는 그 이제 노래 내 노래가 나온 것이 2019년인가 8년인가? 네. 그때 나왔어요.
0: 그 전에 뭐 하셨어요?
1: 그 전에는 이제 그 뭐 돈 벌었죠. 사업했습니다.
0: 아, 사업하시다가 네, 직장 생활 네, 하시고.
1: 예. 네. 예, 예.
0: 고향은 어디세요?
1: 고향은 전라도 고흥입니다.
0: 아, 고흥. 고흥을 떠나온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1: 고흥 떠나온 지는 한 50년 된, 가까이 된 것 같는데요.
0: 네, 고향에서 떠나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떻게 해서 떠나시게 됐나요?
1: 이제 그저 먹고 살라고 올라왔죠, 뭐.
0: 아, 그러면
1: 그래 이제 직장을 그 서울서
0: 네네.
1: 내가 건설 그 건축과를 나와가지고 건설 네네. 회사를 들어갔어요.
0: 네네. 네네. 네네. 근데 고흥에서 아주 힘들게 사셨을 것 같은데, 왜냐면 시골에서는 대학 가기가 어려웠었거든요.
1: 아유, 엄청 어려웠죠. 서로가 그, 온 가족이 그, 그냥 허리띠를 메고.
0: 네네.
1: 에, 그냥 그, 올인 한 거죠, 그냥.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0: 누군가 희생을 또 해야 되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가족들 중에 누구가 그렇죠. 먼저 가고 또 누가 그냥 농사 짓고 뭐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1: 아, 글쎄 그 하나 가르치면 올인 하는데.
0: 네네.
1: 저도 이제 저희 둘째 형님 그 전남 의대를 다니다가.
0: 아이고, 네네.
1: 그래, 그 완전히 올인하고.
0: 그분한테 다 올인하셨겠는데요?
1: 그렇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졸업하고.
0: 네.
1: 군의관으로 입대하면서 늘 나를 끄집어 올렸죠. 상주로.
0: 네네.
1: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시작이 됐죠.
0: 아, 공부를 이제 시작.
1: 예, 예,
0: 늦은
1: 예.
0: 나이에 시작하셨군요.
1: 그렇죠, 그렇죠.
0: 아이고, 농사 짓다가 그래가지고
1: 네, 농사 짓다가.
0: 또 빠르게 또 이게 성장을 네.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네요.
1: 네, 네.
0: 일단 이제
1: 네.
0: 가족적 우애가 이제 또 있어서 그런 도움을 받으셨겠죠. 네.
1: 그렇죠. 서로가 네. 서로가 옛날에는 그 형제간들이
0: 네.
1: 전적으로 전부 다 똘똘 뭉쳐가지고 그렇게 서로 저
0: 우애가 있었어요.
1: 우애가 네. 있었지.
0: 네.
1: 살만한 세상에 지금때는
0: 그렇죠.
1: 돈은 없었지만.
0: 그럼요. 형제간에 네. 서로 양보하고 마음속으로는 좀 서운한 게 있지만 그래도 예 참고 또 밀어주고 했겠죠.
1: 그래도 야,
0: 고흥에
1: 그렇죠.
0: 이제 떠나온 지 오래됐지만 그래도 고흥을 자주 가시나요?
1: 아, 그 아직도 그 고흥에.
0: 네.
1: 저 조카들이 계시고 있고 그래서
0: 네네네.
1: 자주는 못 갑니다만은 1년에 한두 번?
0: 아, 네.
1: 예,
0: 자주 가는
1: 예,
0: 편이죠.
1: 예.
0: 그러면.
1: 예, 예.
0: 그러면 고흥에 가볼 만한 곳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 고흥에는 가볼 만한 곳이 그 산으로는 네. 차령산.
0: 아.
1: 사찰으로는 금탑사.
0: 네, 네, 네.
1: 항구로는 녹동항.
0: 아, 녹도항.
1: 예, 네, 네, 소록도 네.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옛날에 그 고흥하면은 유자가 유명했잖아요.
0: 네네네, 유자 유명했죠.
1: 그런데 요새는 유자가 이제 수입생이 없어가지고.
0: 아, 그래요?
1: 예, 지금은 이제 참두릅 그 농장이. 해가지고 네이버로 쇼핑 인기 상품으로
0: 네네네.
1: 아주 싱싱한 것을 각 가족에 전달하는 네이버 쇼핑.
0: 제가 고개냐면 그거 잘못하면 이 상품적 부분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고 이게 이제 플랫폼에 대한 표현은 네네. 그냥 너무 아 됐습니다. 이제 아, 하셨으니까. 예예예. 예.
1: 아 죄송합니다.
0: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냥 네.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일상적인 부분들에서 나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 이제 여러 부분들이 심적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네.
1: 그럼 이제 자,
0: 예 그래가지고요. 네.
1: 고흥은 이제 원래 그 전라남도의 소관 군에 하나인데
0: 네네네네.
1: 이제 두 개의 읍과 14개의 면으로 이제 형성되는 지역이에요.
0: 네네.
1: 그래 고흥 반도라서 고흥은 섬이 좀 많습니다.
0: 그렇죠.
1: 예, 230개 정도 되는데
0: 오.
1: 거기서 유인도가 한 23개 정도.
0: 야, 고흥도 섬이 많네요.
1: 유인도가 207개.
0: 예.
1: 근데 인구가
0: 네.
1: 옛날에 우리가 고흥 시골에 계실

0: 숫자는 필요 없으니까요. 너무 그렇게 숫자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어려우니까. 네. 이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그래서. 네.
1: 예, 예. 네. 그럼 유명한 것은 이제 팔형산은 덩어리가 8개라고 여성숫자에서 팔형산으로 돼 있고. 네. 나도 저 영남면하고 점안면하고 이렇게 네네. 걸쳐 있고.
0: 아, 우리 그렇군요.
1: 금탑산은요, 네. 사찰로,
0: 네.
1: 아, 원우 대사가 창건을 했어요.
0: 아.
1: 네, 포드면에 있는데, 거기 가면 상당히 그, 기자나무 숲, 동백숲이 유명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천연 기념물로 있고, 또 그, 불개, 아, 개불탱이라고 있어요. 개불탱 그림.
0: 오, 네네네네.
1: 예, 그것은 이제 불교의 큰 불교 그림인데, 야에 예배할 때 그걸 걸어놓고
0: 네네.
1: 하는 그 보물로 지정되어 있어요.
0: 법회할 때. 네.
1: 예. 녹동 항구는 또 그 아시다시피 먹거리가 유명하죠.
0: 네네, 유명하죠. 예, 그런데 설옥도. 예, 예. 네.
1: 특히 그 녹동 가면은.
0: 네.
1: 아주 저렴한 장어국이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1: 아, 그것도 유명하고.
0: 야, 그럼 고향 떠나오셔가지고, 고향 그 생각나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1: 아, 근데 이제,
0: 네.
1: 사람이 또, 고향에는 또, 먹거리가 좀 우리가 뭐, 할 게 없어서,
0: 네네.
1: 찾아서 오는 것이 이제 서울로 왔는데.
0: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디서 사세요?
1: 아, 지금은 이제 그, 의왕시라고.
0: 네네.
1: 여기 저 백운호수.
0: 아, 예. 공기 좋은 곳으로.
1: 그, 예, 그, 예, 푸르지오.
0: 네.
1: 아침의 숲이라고.
0: 네, 이거 상어를, 네, 이제 자꾸 이제 습관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네. 예, 그 아파트명은 그냥 편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 네.
0: 네. 네. 그래가지고요. 네.
1: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번 3월 달에 이사해가지고.
0: 네. 네네네.
1: 우리 딸하고 같이 왔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리고 네. 딸은 옆동 같은 동인데.
0: 아, 네네네.
1: 자, 층수만 달라요.
0: 아, 그래서.
1: 딸 집에 놀러 왔는데.
0: 네, 너무 살기 좋으니까.
1: 걸러 왔네요.
0: 아, 원래는 또 다른 그 큰 집에 살다가, 아, 딸 옆에서 아버지 이쪽으로 오세요 하니까. 네, 옆으로 가셨군요.
1: 아, 네. 그래가지고 같이 있자.
0: 네네네. 네?
1: 그
0: 네.
1: 가족이 뭐 떨어져 살면 되겠냐. 서로 오부닥에 오소서 네. 살자.
0: 예, 선자분들이랑 옆에 있으니까 또 맨날 찾아오고 그러겠네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0: 예.
1: 에이.
0: 자, 본인의 노래는 어떤 노래를 발표하셨나요?
1: 저희 노래가 그, 몇 곡이 있는데.
0: 네네.
1: 거기서 이제 내가 난 마리오라고 그 있습니다.
0: 아, 노래 가사가 재밌던데. 난 마리오.
1: 예.
0: 저 제목만 생각나는데. 네.
1: 예. 그거 그 저 있고.
0: 네.
1: 또 어머니 그리운 어머니라고.
0: 어머님 생각나면서
1: 생각이 나니까.
0: 예.
1: 아, 예.
0: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 난 마리오 이 노래를 전해 드릴까 하는데 이 노래에 대해서 그 소개를 잠깐 해주신다면 어떤 노래인가요?
1: 아, 이 노래는 그냥 평범하게
0: 네.
1: 보통 사람으로 살고 순수하게 살겠다.
0: 안다.
1: 나는 어디에도 안 하고 나 자유롭게
0: 네.
1: 나는 이런 사람이다.
0: 네?
1: 이렇게 살겠다.
0: 나 자신 있게 살아왔다. 예, 앞으로
1: 아, 이렇게 살아왔다.
0: 예, 남은 시간
1: 누가 뭐라 그래도.
0: 예.
1: 네? 나는 네. 이렇게 살란다.
0: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노래 들으면서 또 함께 네.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실 텐데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네, 네 고맙습니다.
1: 네,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
0: 네. 자, 김진택 씨의 노래 듣겠습니다. 난 마리오.

네, 낱마리오 노래가 재밌어요. 네, 자, 창원에서 부산까지 이삿짐 싣고 왔다가 이제는 퇴근하는 길. 조은영의 가요세상에 참여합니다. 예측 퇴근하는 만큼 오래간만에 가족들과 저녁 예식 생각 중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는 가수 도연아의 사랑은 언제랍니다 하셨고요. 대구의 이달의 씨가 엊그제까지만 해도 대프리카였는데 오늘은 조은영의 가요세상과 함께여서인지 마음까지 시원합니다. 강문경의 눈 뜨고 있는 한, 송이의 내 인생 딩동댕 주셨습니다. 경미 씨가 조은영의 가요세상은 보약입니다 하셨네요. 자, 남일의 꿈이라도 한번 도면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계단을 내려오다가 다 내려온 줄 알고 발을 크게 디뎠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평지여서 헛발질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몸은 휘청거리고 주변 눈치 살피느라고 은근히 식은 땀이 싹 나는 그 순간 생각해보면 우리는 살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그렇게 혼자만의 작은 헛발질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창피할 것도 없고 이상할 것도 없지요. 살짝 휘청했어도 다시 균형 잡고 제자리에 바르게 서면 그만이니까 말이죠. 한 주 동안 마음의 헛발질로 애쓰고 고생하신 여러분, 주말 동안은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쉬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김수련의 무심입니다. 월요일 날 2시에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옥 킬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생각할 때에 형상 있는 것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없는 데서 온 것이며 있는 것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없는 대로 돌아가는 것이어늘 세상 사람들은 형상 있는 데에만 공을 들이고 형상 없는 데에다 참다운 공을 들일 줄 모르나니 어찌 허망한 일이 아니리요. 형상 있는 데에 드리는 공을 형상 없는 마음에 반만이라도 드리면 훌륭한 공부가 될 것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25년 동안 심리 상담가로 활동해온 게일 브레너 박사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힘든 사람부터 누가 봐도 부러운 사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찾아와 고통을 호소했다고 하는데요. 삶이 고통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미래를 걱정하느라 스스로의 삶을 제한한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사고 패턴에 갇힌다. 그리고 마지막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진짜 고통과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걸 구분하지 못한다. 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이 실제 고통과 고통이라는 생각이나 감정을 혼동한다고 해요.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고통이 어쩌면 스스로 만들어낸 생각이나 또 감정은 아닌지 마음을 잘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오후를 함께 걷는 여기는 행복한 오후고요. 저는 정주입니다. One time in my life, in one afternoon.

FM 107.9MHz 광주하는 방송 행복한 오후 9월 4일 금요일 순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첫 곡은 이바디의 오후가 흐르는 숲 함께 하셨고요. 금요일 1부 순서 먼저 소개해드리죠. 원불교 광주전남교구 영광교구 또 제주교구의 다양한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원불교 행사 소식 준비되어 있고요. 차 한 잔에 여유가 필요한 오후, 여러분의 향기 나는 사연과 또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차 한 잔에 쿠폰 사연 준비돼 있어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쿠폰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 또 차 한 잔 선물하고 싶은 사람에 대한 사연 주셔도 됩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89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포토메일은 100원입니다. 또 인터넷으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홈페이지 www.wpsi.kr 들어오셔서 행복한 오후 광주 클릭하시면 청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인성교육활동 완도 청소년 수련원에서 음료 교환권, 도서출판 월간 원강에서 월간 원강, 마음이 쉬어가는 곳, 마음을 알아가는 곳, 원불교 완도교당에서 커피 교환권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달마시안의 ER, 로맨틱 멜로디 첩입니다. 내 반쪽 사과 두 곡 함께 하시죠.

원불교 광주 전남 영광 제주교구의 다양한 행사 소식들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광주 전남교구 안내입니다. 광주 서부지구 교화실천 사례 공부담이 6일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수원교당에서 있으며 교구 정황승급자 교구 훈련이 12일과 13일 양일간 완도 소남훈련원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구 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광교구 안내입니다. 함께 공부 저녁 연보일기가 출가 대상으로 매주 저녁 9시 영광교당 밴드에서 있으며 수요일 공부 모임이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출제가 교도를 대상으로 영광교구 2층 인성교육체험관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교구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법실천 미래변화 함께 보은 제주교구 안내입니다. 후반기 교구장 협의회가 10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중앙총부 법원관 2층 대화의실에서 있으며 열린 교화 박람회 질문의 여정이 18일과 19일 양일간 엄불교 소태산 기념관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교구 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불교 풍암교당 건축불사, 소남훈련원 건축불사 천일기도와 제주국제훈련원 건축불사 안내입니다. 원불교 풍암교당 건축불사, 소남훈련원 건축불사 천일기도를 하고 있으며 제주국제훈련원 건축불사가 있습니다. 불사나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풍암교당이나 소남훈련원, 제주국제훈련원이나 각 교구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오후.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행복한 오후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른해지는 오후 이 시간. 차 한 잔의 여유 참 좋죠. 차 한 잔 나누고 싶고 또 선물하고 싶은 사람들 생각하시면서 차 한 잔의 쿠폰 사연 참여해 주세요. 1부 마지막에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쿠폰 전해드립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89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포토메일은 100원입니다. 자,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제1회에 바람이 불어오는 곳, 이문세의 깊은 밤을 날아서 최정환의 테스 함께 하시죠.

0: WBS FM 행복한 오후.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행복한 오후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6498번님, 오늘 아침 살랑살랑 부는 바람이 시원한 게 너무 좋았는데 노래 듣다 보니 생각나서 흥얼거리면서 따라 부르고 있었네요 하시면서, 아, 아마 바람이 불어오는 곳, 제가 띄워드린 그 곡을 들으시고 흥얼거리셨던 것 같아요. 오늘 정말 가을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무더위에 너무 지쳐서인지 이 선선한 바람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더라고요. 5712번님, 우리 아들 주말에 친구들과 파자마 파티 한다고 너무 신이 났네요. 처음이라 아주 기분이 좋은지 옆에서 조잘조잘 거리는데 귀엽네요 하시면서, 아유, 친구들과 밤까지 함께하면서 같이 먹고 자고 생각만 해도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우리 아들은 정말 즐거운 주말이 될 것 같습니다. 솔리드의 나만의 친구, 코요테의 디스코왕, 김건무입니다. 뻐꾸기 둥지위로 날아간 새 이어가죠.
2: Yo man, I don't think they heard you. Won't you tell them what your name is?

네, 오늘은 뒷번호 5712번님께 커피 쿠폰 전달해 드리고요. 1부 마치는 곡 RF의 고요 속의 외침 띄워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 2부 준비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개교 80년 민립조선대학교가 학생의 가능성을 지역의 미래로 이끌어갑니다. 조선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11일까지 휴메니티 비욘드 퓨처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1967년 중동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항공편을 돌려 이스라엘 필하모닉과 위문 공연을 열었던 지휘자 주빈 메타. 이 노장 지휘자가 최근 또 한 번 세계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네타냐후 정부의 가혹한 팔레스타인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올해 예정된 이스라엘 일정을 모두 취소하겠다고 선포한 것인데요. 스스로를 인도의 유대인이라 부를 정도로 깊이 사랑해온 이스라엘이었지만 잘못된 침략과 분열 앞에서는 단호히 보이콧을 선택하며 진정한 인류애의 가치를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올해 90살을 맞는 그는 말합니다. 아랍인과 유대인이 서로 껴안는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청춘 캠페인 뮤지션의 청년 정신을 배우다. 한국의 생명허브 원광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함양딸기, 해남고구마, 화순, 파프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애정사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옛 성인의 말씀에 사흘의 마음 공부는 천년의 보배요 백년의 탐낸 물건은 하루아침 티끌이라 하였건만은 범부는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하므로 자기의 몸만 귀히 알고 마음은 한 번도 찾지 아니하며 돌을 닦는 사람들은 이러한 이치를 알므로 마음을 찾기 위하여 몸을 잇나니라. 대정경 불지품 16장 말씀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조율 한번 해주세요.
1: FM 107.9MHz 광주원연 방송 행복한 오후 2부 시작됐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지자체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연결해서 시종 소식 살펴드리고요. 또 나머지 시간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으로 쳐드립니다.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 또 이 시간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청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8970번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포토메일은 100원입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인성교육활동 완도 청소년 수련원에서 음료 교환권, 도서출판 월간 원강에서 월간 원강, 마음이 쉬어가는 곳 마음을 알아가는 곳 원불교 완도교당에서 커피 교환권 전해드립니다. 자, OST 두 곡 이어드릴게요. 드라마 웨딩 OST 중에서 박기영의 연애, 드라마 빠담빠담 OST 중에서 픽스의 너니까 두 곡 이어드리죠.

0: 행복한 오후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대변인실 이영주 주무관 연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먼저 36년 숙원이었던 전남 국립의대가 순천대로 최종 선정이 되었는데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 입장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1: 아,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의 후보대학 지정 요청에 따라 전남연구원이 구성한 심사위원회가 지난 8월 29일 순천대학 목포대 신청서를 평가했는데요. 순천대가 총점 89.15점으로 87.85점의 목포대를 1.3점 차로 앞서며 후보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순천대 선정은 36년간 이어져온 지역의 숙원이 첫 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앞으로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100명 규모의 의대 정원을 최종 확보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북 등 다른 지역과의 경쟁도 예상되는 만큼 지금부터가 사실상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지역사회가 결과를 존중하고 정부의 최종 승인과 의대 정원 확보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다만 목포대를 중심으로 오랜 기간 의대 유치를 염원해온 서남권 주민들의 아쉬움과 상실감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순천대 국립의대 설립과 함께 서남권에도 실질적인 대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통합특별시가 더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0: 네, 그리고 12년 만에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무안군 망운면 일대가 확정이 되었는데요. 정말 오랜 시간이 투자된 결실이죠.
1: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8월 28일 선정위원회를 열고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확정했습니다. 이번 확정은 군공항 이전 건의 이후 12년 만에 이뤄낸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인데요. 오랫동안 답보 상태였던 지역의 최대 현안이 이제 실질적인 해결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결과입니다. 특히 이번 성과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1조 원 규모의 지원과 국가산단 조성 등 지역 발전에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면서 접점을 찾아왔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전 후보지 선정이 공공항 이전의 최종 확정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주민투표라는 가장 중요한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무엇보다 무한 국민의 뜻을 충분히 듣고 존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원 대책 역시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화해야 합니다. 앞으로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군공항 이전과 지역 발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상생의 해법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0: 네, 다음 소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또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역균형발전과 국가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산업용 지역전기요금제를 공개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전남광주특별시는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라고요?
1: 네, 그렇습니다. 공개안에 따르면 전남과 광주가 포함된 남부권 산업용 전기요금은 현행보다 킬로와트당 13원에서 18원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하되면 전남광주 산업계는 연간 최대 약 4,250억 원의 전력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 과잉과 원가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수 석유화학 산업의 단비가 될 전망입니다. 2025년 여수시 산업용 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연간 약 1,700억가량의 전력비 절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등 첨단 산업 유치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는데요. 향후 전남 광주에 6.3기가와트 규모의 반도체 팹이 조성되면 연간 63테라와트만큼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전력요금을 인하할 시 연간 약 7,000억에서 9,900억에 달할 만큼의 전력비 절감이 기대됩니다. 여기에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아리드까지 더해지면 첨단 기업 유치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는 단순한 전기요금 인하를 넘어 전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산업 입지를 유도함으로써 국가 전력 시스템을 혁신하고 미래 산업 지도를 재편하는 정책 전환입니다. 전남광주는 전기요금 인하 정책에 힘입어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높은 전력 자금률을 바탕으로 실제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제도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등 미래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다음 소식입니다. 2026 여수세계선박람회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또 총력을 다하고 계시다고요?
1: 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26 여수세계선박람회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및 크루즈 여행사를 초청해 외국인 관광객 모객을 위한 특별 인센티브를 안내하고 여수세계 선박람회장 현장 답사를 실시했습니다. 여행사 관계자들은 박람회 장을 직접 둘러보며 주요 전시, 체험 콘텐츠와 외국인 관광객 동선, 단체 관광객 수용 여건 등을 확인했는데요. 아울러 여수 주요 관광시설도 답사하며 박람회와 지역 관광 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 코스 개발 가능성도 살폈습니다. 전남 광주는 여행사의 적극적인 외국인 관광객 모객을 유도하기 위해 박람회 기간 중 지역에 체류할 외국인 단체 관광객과 크루즈 관광객을 대상으로 차량 임차비, 숙박비, 교통비, 입장료 지원 등 특별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남 광주는 여수 세계선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인바운드 단체 관광과 국제 크루즈를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체류와 소비가 광주 전남 전역으로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네, 또 전남 광주는 그동안 도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위해서 여객선 반값 지원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요. 여수 세계 선박람회를 위해서 사업비 52억 원을 확보해서 지원을 더 확대할 방침이라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사업은 전남 광주권 섬을 찾는 일반 관광객에게 여객선 운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섬 여행 비용 부담을 낮춰 섬 관광 접근성을 높이고 관광객 증가를 통해 섬 주민 관광 소득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는 2022년부터 시행해온 이 사업에 사업비 52억 원을 추가 확보해 기존의 4개 시군 7개 항로 19개 섬에서 6개 시군 15개 항로 34개 섬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섬 방문의 해와 여수 세계 섬 박람회를 계기로 전 세계 관광객들이 전남 광주권의 다양한 섬을 직접 방문하도록 유도해 섬 체류 관광을 확대하고 숙박, 음식, 체험 등 지역 관광산업 전반으로 소비가 확산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지원은 여객선 운임에 한정되며 터미널 이용료와 차량 운임은 지원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박람회 기간 동안 주변의 육상교통 정체에 대비해 6억 원을 투입해 요트와 유람선을 대체 교통수단으로 활용하는 섬 박람회 반값 요트 투어도 운영할 계획이니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0: 네, 마지막으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광주권 관광 명소를 포함한 남도 한 바퀴 가을 여행 16개 코스를 출시했다는 소식인데요.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본격적인 가을 여행철을 맞아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 한 바퀴의 가을 여행 상품을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 한 바퀴는 최저 12,900원의 저렴한 요금으로 코스별 3개에서 5개까지의 관광 명소와 미식, 문화, 체험 콘텐츠를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전남 광주 대표 관광 상품입니다. 최근 고유가 시대의 가성비 여행으로 더욱 주목받으며 올해 8월까지 이용객이 1만 5천 명을 넘어설 정도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가을 여행 상품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되며 단풍놀이, 숲과 정원, 문화예술, 미식 등 남도의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16개 코스로 구성됐는데요. 특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포충사는 광주권 관광명소 경유 코스를 새롭게 추가해 기존 전남권 관광지로만 구성됐던 코스를 통합특별시 전역으로 넓혀 즐길 거리를 더했습니다. 가을 정규 코스 외에도 오는 9월 5일부터 2개월여 동안 개최되는 여수 세계선 박람회와 광주 비엔날레를 연계한 특별 코스도 운행합니다. 남도에서 가을의 정취를 한껏 느끼며 행복한 여행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0: 네, 시정 소식 지금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변인실 이영주 주무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행복한 오후 정주희입니다.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행복한 오후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정 소식에 이어서 들으신 곡 박세빈의 둥근 인생, 이현승의 바보사랑, 설희랑의 꽃반지까지 트롯 모아서 보내드렸고요. 광주 전남 지역 FM 107.9MHz를 통해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원앤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인터넷으로 실시간 방송 청취하실 수 있는데요. 들어오실 때는 검색창에 원음방송 치시고 라디오 온에어 클릭하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활용하셔도 되는데요. 안드로이드폰인 경우 플레이스토어에서, 애플폰인 경우 앱스토어에서 WBS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에 앱 다운로드하시면 언제 어디서든지 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 오마이걸의 다섯 번째 계절, 장범준입니다. 당신과는 천천히 함께하시죠.

날 지금 여러분께서는 행복한 오후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중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의 오후 시간 좋은 음악 또 따뜻한 사연들로 채워드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빅뱅과 2NE1의 롤리팝, 시스타의 마보이 이어가죠.

기상 정보 살펴드리죠. 오늘 저녁 광주와 전남 지방 대체로 맑겠으나 일부 지역 구름 많고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는 대체로 맑은 날 이어지겠네요. 오늘 끝곡으로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행복한 오후 정주희였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이정상 교수의 자동차 상식.
2: 효과적인 자동차 통행을 위해서 일방통행 구역이 늘고 있는데요. 일방통행 도로를 반대편에서 진입해 사고를 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신호위반이라고 하면 신호등이나 경찰관의 수신호를 무시한 경우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의 중요위반 항목에 해당하는 신호지시위반은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를 위반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일방통행도로에는 출구에 진입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런 진입금지 표지판을 무시하고 반대편에서 진입해 사고를 일으켰다면 신호지시위반 사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즉, 중위반 사고에 해당이 되어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낯선 지역 도심의 이면도로를 운행할 때는 진입금지 표지판이 있는지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하면 행복한 광주 원광신협과 함께합니다.

0: 한 제자 여쭙기를 어떠한 것을 큰 도라 이르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하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천하의 큰 도요, 적은 수만 행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도라 이르나니, 그러므로 우리의 이론 종지와 사은 사요 사막 팔조는 온 천하 사람이 다 알아야 하고 다 실행할 수 있으므로 천하의 큰 도가 되나니라. 대정경 교의품 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건장한 체격의 두 남성이 에베레스트산 등정에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고산병에 걸려 도중에 하산하고 다른 한 사람만 무사히 정상까지 올라갔는데요. 두 사람은 신체적인 조건도 체력도 큰 차이가 없었는데요. 둘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반갑습니다. 이웃 종교와 손을 잡고 종교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경석입니다. 차이가 있었던 건 바로 등산 속도였습니다. 의욕에 넘쳐서 빠르게 치고 올라간 한 사람은 고산병에 걸렸고 목표했던 등정을 이루지 못한 것이죠. 실제로 고산병은 나이나 체력보다 등산 속도에 영향을 더 받는다고 하는데요. 천천히 올라가면서 적어지는 산소에 적응을 해야 안전하게 산에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남들보다 빠르게 갈 필요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만의 속도가 다 있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 속도대로 꾸준히 가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손방일의 천천히 걸어갑니다 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도는 어떠신가요? 앞서 에베레스트 등정에 도전한 두 남자의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빠르게 의욕적으로 출발한 사람은 적어지는 산소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산병에 걸려 중도 하차하게 됩니다. 하지만 천천히 페이스를 조절하며 오른 사람은 적어지는 산소에 적응하면서 결국 등정까지 성공을 한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겠죠. 아무리 큰일이고 중요한 일이라도 성급하게 빠르게 하려고 하면 일을 그르치기 마련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멈추고 생각하고 순서 있게 일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실패하지 않으려면 경계를 당해 멈추고 생각하고 취사할 줄 알아서 천천히 순서 있게 참되고 바르게 움직여야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죠. 벌써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인데요. 지치셨다면 잠시 한숨 돌리고 자신만의 속도를 찾아서 꾸준히 정진해 나가는 우리 둥둥 가족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이웃 종교가 있어 좋다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종교계의 은혜로운 소식들을 각 종교의 음악과 함께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죠.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2: 한때는 코리안 타임이라고 불리며 약속 시간에 조금 늦는 것을 용인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문화가 있었는데, 최근 인식 조사에서는 이것이 거세게 비판받는 비매너 행위로 나타나고 있다. 지각에 대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가 약속 시간에 늦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명백한 예의 위반이라고 답했으며, 76%는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사람과는 지속적인 신뢰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과거처럼 친한 사이니까 몇 분쯤은 늦어도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는 문화가 아니라, 이제 약속 이행 여부가 사람의 신뢰도와 인격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네, 여러분은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계신가요? 오늘은 약속에 대한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교 경전 맹자에는 약속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이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이 진실에 합치하지 않고 행실이 성실함에 미치지 못한다면 비록 천 가지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모두 거짓일 뿐이다. 약속을 소홀히 여기고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자는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이니 어찌 타인과 바른 인연을 맺을 수 있겠는가? 불교 경전 대반 열반경에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향기 없는 꽃과 같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만 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것은 비록 수많은 꽃을 모아 아름다운 꽃다발을 만들었을지라도 아무런 향기가 나지 않는 것과 같다. 실천할 수 없는 약속을 남발하여 남의 마음을 교란하지 말고 오직 스스로 입으로 뱉은 바른 말을 거울 삼아서 자신의 삶을 채워나가라. 이슬람교의 선지자 무함마드의 언행록에는 약속을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기둥 하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 중 누구든지 약속을 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의 신앙을 이루는 기둥 하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 진정한 신앙인은 말로써 남에게 안심을 주고 행동으로써 그 약속을 완수하여 이웃에게 신뢰라는 평화를 선물하는 자이다. 마지막으로 원불교 경전입니다. 예전에 보면 신의를 지키는 법 11가지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항목으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무슨 일이나 정당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행할 것이며, 만일 부득이한 일로 실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려서 상대편의 양해를 얻을 것이요. 둘째, 무슨 물건이나 남의 것을 빌려온 때에는 약속한 기일 안에 반드시 돌려줄 것이며, 빌려온 물건은 자기 물건 이상으로 조심히 사용할 것이니라. 네, 자신이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가 어찌 바른 인간관계를 맺고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신이 한 말, 자신이 한 약속을 하늘의 뜻으로 알고 굳게 지킬 줄 아는 우리 둥둥 가족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음공부막으로 신날세의 밤하늘 별처럼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엔 우리 생활 속에 녹아있는 종교 관련 퀴즈를 드리고 있는데요. 잘 듣고 맞춰보세요. 이것은 옛 우리 선조들의 아름다운 정신이 담긴 말인데요. 옛날 우리 선조들은 이웃이나 식구가 병석에 누워있을 때 아픈 사람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상대방의 눈치와 마음을 살펴가면서 내놓은 음식이 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아픈 사람 입장에서는 누워서 식량만 축낸다는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 사람의 입장을 배려해서 이거 나 먹으려고 했는데 조금 남아서 가져와 봤어 라면서 은근슬쩍 대접을 놓고 가는 것이죠. 자, 이 음식을 바로 이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눈미음, 2번 소박한 밥상. 정말 그 아름다운 정신이죠. 우리 선조들은 이웃이나 또 식구가 아플 때 이렇게 음식을 대접을 하는데 그 아픈 사람 입장에서는 누워서 음식을 대접만 받기가 얼마나 죄송하고 미안하고 면목이 없고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그 상대방의 눈치와 마음을 살펴가면서 상대방의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음식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아 이거 조금 남아서 갖고 왔어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최대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음식을 대접을 했다는 것이죠. 그 음식을 바로 이것이라고 불렀습니다. 1번 눈 미음, 2번 소박한 밥상.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으로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우리 동동을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바,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종교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편하게 보내주세요.

이웃 종교가 있어 좋다. 매주 금요일 코너입니다. 이웃 종교가 있어 좋다. 우리나라에는 참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원불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 이러한 종교들이 있기에 우리에겐 다양한 지혜가 있고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마음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한 주간 은혜로운 종교계 소식들을 각 종교의 음악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첫 소식은 불교 소식입니다. 한국불교 최대 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의 제38대 총무원장으로 현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이 선출됐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된 총무원장 선거에서 선거인단 321표 가운데 183표, 57%를 얻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상대 후보인 전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138표, 43%를 얻었습니다. 총무원장을 연임한 경우는 의현 스님과 자승 스님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진우 스님은 당선 직후 가진 고불식, 즉 부처님께 중요한 일을 알리는 의식에서 오늘의 선택은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바탕으로 한국불교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라는 준엄한 뜻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선거 과정에서 모든 인연과 의견을 소중히 품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 낮은 자세로 교구, 사부대중과 함께 종단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총무원장 선거는 2017년 제35대 총무원장 설정 스님 당선 이후 9년 만에 치러진 경선입니다. 2018년 제36대 총무원장 선거는 후보 4명 중 3명이 투표 이틀 전 동반 사퇴해 원행 스님이 단독 후보로 당선됐으며 2022년 제37대 선거에선 진우 스님이 단독 입후보에 투표 없이 당선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전국 사찰 3,500여 곳과 스님 12,000여 명이 속한 조계종의 모든 일반 행정과 대외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본사와 말사 주지 임명권과 연 1,000억여 원의 총무원 예산 집행권, 종단 소속 사찰의 재산 감독 및 처분 승인권을 갖습니다. 중앙승가대를 포함한 승가학원 이사장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이사장,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등도 당연직으로 맡게 됩니다. 정신적 지도자인 종정과 함께 실질적인 권한을 지닌 종단 수장이며 임기는 4년입니다. 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으로 진우 스님이 연임에 성공하셨군요. 앞으로 4년간 한국불교의 도약은 물론이고 7대 종교를 대표하는 지도자 중 한 분으로 이웃 종교와의 화합과 협력에도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불교 음악 김현성과 움직이는 꽃입니다. 지혜 모아 자비 모아.

다음은 천주교 소식입니다. 네팔 중북부 라수아 지역과 중국 티베트 자치구 접경 지역에서 지난 8월 26일 발생한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로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한국 천주교가 긴급 구호에 나섰습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공식 국제개발협력기구인 재단법인 한국카리타스 인터내셔널은 홍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긴급구호기금 1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또 8월 31일부터 네팔 홍수 피해 긴급구호 특별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며 피해 복구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한 중장기 지원도 이어갑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는 국제 카리타스, 네팔 카리타스 등 카톨릭 네트워크와 연대해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긴급 구호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는 8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네팔 홍수 피해 긴급 구호 모금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도 긴급 구호 기금으로 1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천주교 수원교구 재해대책위원회는 9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피해 지역의 긴급 구호와 복구를 위한 모금에 나섭니다. 대책위원회는 국내외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지원과 모금 활동을 펼쳐왔으며 이번에도 교구 각 본당과 기관에 공문을 보내 신자들의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국제개발협력단체 한국희망재단도 8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현지 협력단체와 함께 피해 주민들에게 식량과 담요 등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모금을 전개합니다. 한편 서울대교구장 정승택 대주교는 8월 27일 위로 메시지를 발표하고 더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피해 지역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기를 주님께 간절히 청한다며 재난 현장으로 달려가 구호와 구조에 힘쓰고 계시는 구조대원과 의료진, 봉사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네, 천주교는 세계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 만큼 국제 구호와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많은 사상자가 있고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네팔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천주교 음악 천사 미사곡입니다. 자비송.

네, 다음은 종교 화합 소식입니다. 전북 익산에서 종교의 경계를 넘어 음악으로 하나 되는 특별한 문화 행사가 열립니다. 익산시는 내일 익산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2026 익산시 4대 종교 한마음 합창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창제는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등 4대 종교가 한자리에 모여 음악을 매개로 소통하고 지역사회에 화합과 상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익산은 4대 종교의 역사와 문화가 함께 자리한 도시로 종교 간 교류와 소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22년에 시작된 4대 종교 한마음 합창제는 올해 5회째를 맞고 있으며 종교인을 넘어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문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익산 지역 4대 종교를 대표하는 연합합창단이 참여해 각 종교의 성가를 비롯해 시민들에게 친숙한 가곡과 가요 등 다양한 음악을 선보입니다. 특히 마지막 무대에서는 4대 종교 합창단 전원이 함께 무대에 올라 대합창을 펼칩니다. 서로 다른 종교가 하나의 목소리로 어우러져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할 예정입니다. 이윤리 익산시 문화관광산업과장은 서로 다른 4대 종교가 음악이라는 공통의 언어로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무대라며 많은 시민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함께 즐기며 존중과 화합의 가치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바로 내일입니다. 익산예술의 전당에서 4대 종교 합창제가 열리는데요. 우리 사회가 분열되고 갈라져 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종교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 사회 통합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익산의 종교인들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종교 간 화합의 모습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지요. 원불교 창작성가 로투스 사중창입니다. 한마음으로 우리 모두!

자, 마지막으로 종교 간 화합 소식을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가운데 우리 종교인들이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생명과 평화의 다리를 놓기 위한 순례길에 나섭니다. 2026 DMZ 생명평화순례 준비위원회와 가톨릭 동북아평화연구소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조예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 종교인 DMZ 생명평화순례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DMZ 생명평화순례는 원불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 천도교 등 5대 종단 성직자와 수도자 30여 명이 참여해 다음 달 1일부터 22일까지 21박 22일 동안 총 410km에 달하는 비무장지대 일대를 걷는 행사입니다. 이번 순례의 주제는 상처를 넘어 다시 연결되다, 생명과 평화의 다리를 놓다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준비위원장 김찬수 목사, 실천불교승가회 장적스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박승렬 목사, 가톨릭 동북아평화연구소장 이은영 신부 등 주요 종단 성직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은영 신부는 취재문을 통해 분단 81년째를 맞이하는 올해 남북 간 이념적 충돌과 대결의 기조로 단절의 벽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순례는 상처를 회피하거나 덮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직시하고 드러냄으로써 새로운 관계의 재건을 시도하려는 윤리적 결단이자 적극적 평화의 선언이라고 밝혔습니다. 순례단은 오는 30일 고성 명파 아트 호텔에서 순례자 학교를 개강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음 달 1일 고성 통일 전망대를 출발해 양구, 화천, 철원, 연천을 거쳐 다음 달 22일 파주 오두산 통일 전망대까지 이르는 대장정에 오릅니다. 순례 기간 중 건봉사, 피능선, 전투 전적비, 평화의 댐, 리비교 역사 공원 등 6개 주요 거점에서 위령 행사를 거행합니다. 일반 시민과 종교인들의 부분 참여도 허용됩니다. 누구나 구간별로 순례에 참여할 수 있고 숙식은 자급 형태로 진행됩니다. 순례단은 다음 달 22일 임진각과 오두산 전망대를 거쳐 23일 파주 참회와 속죄의 성당 민족화해센터에서 해단식을 갖고 21박 22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합니다. 네, 어제도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냉전의 산물 이 DMZ를 평화의 공간으로 만들고 평화의 기운을 만들어내겠다는 우리 종교인들의 의지가 돋보이는 DMZ 생명평화 순례입니다. 추석이 지나고 다음 달 1일 출발한다고 하는데요. 5대 종단 종교인들이 21박 22일간에 진행할 이 생명평화 순례에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고 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부분 참여도 해주시고 평화의 기운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웃 종교가 있어 좋다 끝으로 YB의 1178 들려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들어올게요.

0: 저리 둥근 이야기.
1: 종교?
2: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엔 우리 생활 속에 녹아있는 종교 관련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질문은 눈 미음에 대해 알려주세요 입니다. 네, 오늘은 일상에서 자주 쓰지는 않지만 마음이 후

눈 내지는 정겨운 말인 눈미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음이란 음식은 잘 아시죠? 쌀로 푹 쑤어서 체에 걸은 묽은 죽을 말하는데요. 아프거나 기력이 떨어졌을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부드러운 음식입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 붙어있는 눈은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상대방의 눈치와 눈빛을 세심하게 살피는 마음을 뜻합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은 이웃이나 식구가 병석에 누워있을 때 그저 아프니까 이거 먹으라며 대놓고 음식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약해진 사람은 작은 도움에도 쉽게 미안해하거나 눈치를 보기 마련인데요. 가난했던 시절에는 쌀 한 톨이 귀했으니 아픈 사람 입장에서는 나 때문에 남의 소중한 식량을 축낸다는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내어주는 사람은 유난을 떨지 않고 슬며시 받는 사람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미움을 쑤어 내왔는데요. 내가 지나가다가 쌀뜨물이 조금 남아서 그냥 쑤어봤어 라거나 내가 먹으려고 끓였는데 양이 조금 많아서 가져와 봤어 라면서 은근슬쩍 대접을 놓아두고 가는 것이죠. 받는 사람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미안함 대신 고마움과 온기만 남도록 이 마음을 내놓는 음식, 그것이 바로 눈미음입니다. 눈미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누군가를 돕고 배려할 때 그 내용만큼이나 방식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진정한 배려는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얼마나 편안하게 그 마음을 받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데에서 완성됩니다. 혹시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누군가에게 부담이나 자존심의 상처가 되진 않았을까요? 좋은 일을 할 때는 생색내지 말고 상대방의 마음 결을 가만히 보듬어주는 이 눈미음 같은 따뜻한 눈길 하나를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미소와 은근한 말 한마디가 세상을 더 부드럽고 평화롭게 만들 것입니다. 자, 뒷번호 1132 쓰시는 분 정답 보내주시면서 편안한 대화 중에 가볍게 한 약속도 꼭 지키는 사람한테는 무한한 신뢰가 가더군요. 약속을 지키는 건 신뢰의 기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셨네요. 그리고 1273 쓰시는 분도 정답을 보내주셨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약속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게 나와의 약속이기도 하고 상대방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까 유교 그 맹자에 나온 말씀이 약속을 어기는 것은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것과 같다라는 그 명언을 전해드렸잖아요. 정말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내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어떤 신뢰도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늘의 뜻, 이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한 말을 지키는 그런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위로가 되는 노래를 한 곡 전해드릴게요. 모던 다락밤입니다. 괜찮아.

네, 선정희님 오늘 속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예전에 읽은 토끼와 거북이 동화가 생각이 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빨리 간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저는 행복과 불행이 다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걸 느끼며 살다 보니 오늘도 행복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토끼가 처음에 아무리 빨리 가도 꾸준히 가는 거북이를 이기지 못했다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또 주는 명언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자기만의 속도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가려고 할 필요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자신만의 속도로 우리가 80년, 90년 사는 인생 자신만의 속도로 쭉 갔을 때 그래도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전인권의 걱정 말아요 그대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9월 첫째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푹 쉬시고요. 은혜 가득하세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개교 80년 민립 조선대학교가 학생의 가능성을 지역의 미래로 이끌어갑니다. 조선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11일까지 휴메니티 비욘드 퓨처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싱싱함이 다르면 밥상이 달라집니다. 장성의 신선한 농특산물 이제 광주에서 만나보세요. 장성 로컬푸드 상무 직매장. 우리 가족 건강한 밥상을 위해 장성의 신선함을 그대로. 상촌역 2번 출구 노어촌공사 1층 장성 로컬푸드 상무 직매장.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공익광고협의회.

천사 말씀하시기를 저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걷혀야 밝은 달이 나타나서 삼라만상을 비춰줄 것이요 수도인의 마음 하늘에는 욕심의 구름이 걷혀야 지혜의 달이 솟아올라서 만세 중생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며 악도 중생을 천도하는 대법사가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24장 말씀입니다.

말씀은 일생 동안 공도에 헌신하신 규타원 장종수 대봉도 영가의 완전한 해탈촌도로 기원하며 동지 제자들과 조카 김현준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아름다운 인생. 우리 한국 사람들은 흔히들 밥심으로 산다고 하죠. 요즘처럼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환절기에는요, 뜨끈한 밥 한 그릇에 향긋한 나물하고 양념장을 넣고 그냥 쓱쓱 비벼서 먹으면 그만한 별미가 없습니다. 글쎄요, 가을에는 어떤 나물이 제철일까요? 초가을 우리의 입맛을 살려줄 여러분의 추천 나물을 좀 소개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오늘 첫 곡은 송춘휘의 노래를 좀 골라봤습니다. 미리 좀 맞아보겠습니다. 풍년이 왔네.

0: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금요일 저녁 한 주가 마무리되는 금요일 저녁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오늘 저는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 생방송이네. 네, 반가우시죠? 어서 들어오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부쩍 공기가 달라졌어요. 느끼시죠 여러분들도? 또 하늘도 부쩍 높고 파래진 게 아 이제 정말 가을이 눈앞에 다가왔구나 실감이 납니다. 그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은 높고 마른 살찐다 이렇게 일컬어지는 가을인 만큼 이 햇살에 바짝 말린 각종 나무를 맛볼 수 있는 때가 바로 요즘인데요. 앞서도 제가 입맛 돋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별다른 반찬 없더라도 따끈한 밥 좀 흰 쌀밥이 더 좋죠. 밥 한 그릇에 향긋한 나물하고 양념장 넣고 그냥 제가 말하면서 입에 침이 고이네요. 슥슥 비비기만 해도 한 끼 식사 아주 든든합니다. 뚝딱 해결이 되죠. 글쎄요. 산나물의 왕이라고 불리는 취나물. 뭐 물론 뭐 향기도 좋고 좋고요. 또 고추잎하고 고구마 줄기도 참 맛있습니다. 애호박을 말린 호박꼬지. 이거 맛있죠. 예. 또 근대 뭐 등등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곤드레 나물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좋은 나물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나물이라는 게 간단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 맛있게 무치는 데는 이게 또 어렵습니다. 예. 새댁한테 나물 무치라 그러면 맛이 나겠습니까? 상당한 주부의 내공이 필요한 그게 바로 또 나물 음식인데요. 오늘은 집집마다 정체를 숨기고 살고 계실 우리 살림의 고수, 은둔 고수 여러분들 음식의 달인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요. 2시간 음악으로 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음악, 또 3, 4부는요. 음악다방 은다방 어제와 또 이어서 같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거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사연도 주시고 신청곡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곳은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여러분들의 가을 이야기, 가을 노래 담아주시기를 바라면서 김상희의 노래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울산 큰애기.

오늘은 무슨 일이?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지난 7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400억 달러를 웃돌면서 역대 두 번째로 큰 흑자 규모를 기록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국제수지 잠정치에 따르면 경상수지는 420억 8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고요. 직전 최대치인 6월에 497억 3천만 달러에 이은 역대 두 번째 흑자 규모입니다. 7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는 404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은 1,004억 5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65.3% 증가했고 수입은 600억 2천만 달러로 21.7% 늘었습니다. 상품 수출이 1천억 달러를 넘은 것은 지난 6월에 이어 이번이 역대 두 번째입니다. 한편 경상수지는 2023년 5월부터 39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고요. 올해 7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2,330억 9천만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주말 서울 세계 불꽃축제와 마라톤 대회가 개최되면서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 일대에서 교통이 통제됩니다. 불꽃놀이 본 행사가 열리는 여의동로는 내일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 차량이 전면 통제되고 여의나루로 등 6개 지점에서는 아파트 주민 및 행사 차량만 선별적으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일요일인 6일에는 오전 5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서울 도심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서울시청 광장에서 출발해 세종대로, 사거리와 종로, 을지로, 청계천로를 거쳐 무교로로 되돌아오는 코스이고요. 오전 6시 반부터 오전 10시 반까지 각 구간이 순차적으로 통제됩니다. 끝으로 주말과 휴일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의 폭염특보가 모두 해제된 가운데 오늘 서울은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면서 초가을 날씨를 보였는데요. 주말인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전주가 20도, 부산은 23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더 낮게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29도, 광주 31도, 대구는 27도의 분포로 예년 기온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당분간 중부지방은 낮 기온이 30도를 밑돌겠고요. 남부지방의 경우엔 30도를 웃도는 곳도 있겠지만 폭염 수준의 더위는 나타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지금 들으신 이 노래가 지난 여름의 왈스라는 제목의 노래고요. 가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거 얼핏 들으면 전혀 이 가수라고 예상을 못할 정도로 저도 처음에 이 가수가 이렇게 부드럽고 멜랑콜리하게 노래를 부른 게 있었나 했는데 서유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야, 진짜 예. 항상 그 사회적인 그런 이슈와 더불어서 포크적인 분위기의 노래를 많이 부른 가수인데 오늘은 굉장히 팝적이고 부드러운 그런 노래였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노래는 아내요 미안하다 진송남의 목소리였고요.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산 개인택시 금채원 기사님이 호박 나무랄 때도 새우도 고기라고 마시듯 저는 모든 나무를 무칠 때 맑은 액젓을 넣고 무치면 깊은 감칠맛도 나고 참 좋아합니다. 오 맞아요 맞아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호박 나무를 무칠 때 항상 새우젓을 넣었어요. 간을 항상 호박 나물 같은 거 무칠 때 특히 호박 나물은 참 깊은 맛이 났고 맛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고수님들이시잖아요. 숨어오는 바람소리님 생방송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가을바람이 살랑 부는 이쯤이면 나물도 좋지만 따끈한 국이 있으면 더 좋죠. 우리 집에서는 한 번씩 생고등어로 추어탕같이 국을 끓이는데요. 이 국에는 꼭 방아잎을 넣고 많이 넣고 끓이면 먹을 때는 제피, 경상도에서는 산초라고도 합니다. 제피를 꼭 넣어야 제맛이 난답니다. 그리고 이 국을 먹을 금방 버물버물한 얼갈이 김치를 같이 먹습니다. 이야, 두 시간 동안 오늘은 바람이 좀 세찬 창가에서 즐길게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또 멋진 궁합을 가진 레시피를 갖고 계시는 우리 바람소리님, 이야, 솜씨를 아주 뽐내십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말구노스님도 저보고 금요일에 동우님을 만나니까 책갈피 속에 몰래 숨겨둔 비상금을 찾은 기쁨보다 다섯 배는 더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네, 금요일 가끔 제가 방송 못하고 녹음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데요. 오늘은 생방송입니다 여러분. 네, 놓치지 말고 얼른 오세요. 최영아님의 신청곡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남정이가 불러요. 가는 정 오는 정.

부산은 지금 시원해서 살만합니다 하시면서 들꽃님 바쁜 와중에도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모임 잘하시고요. 또 김해에서 검은 그림자님도 반갑습니다. 인사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대구에서 주순이님께서요. 대구는 하루 사이에 완전 가을이 왔어요. 태풍 때문인가 몰라도 운동 가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야. 화이팅! 라고 말했습니다. 기온차에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신청곡은 차중락에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신청해봅니다. 청해 주셨어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부른 Anything That Part of You라는 노래가 원곡인데 저는 이 리메이크한 차중락에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도 원곡 못지않게 참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개사도 잘했고 노래도 얼마나 잘하셨는지. 정말 가을 하면 대명사로 떠올리는 노래 중에 낙엽 따라 가버리는 사랑도 넘버5 안에 들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금요일 저녁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으로 1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개교 80년 민립 조선대학교가 학생의 가능성을 지역의 미래로 이끌어갑니다. 조선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11일까지 휴메니티 비욘드 퓨처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화순, 파프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광고하기 좋은

아침 저녁으로는 공기가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이제는 완연한 가을이 온 것 같네요. 9월의 첫 주말인 만큼 온 가족과 함께 가을 나들이 한번 가시는 것도 어떨까요? 성북동에서 배용준님께서 권고해 주셨습니다. 아유 좋지요.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까운 곳에. 아직은 뭐 단풍이나 이런 걸 볼 수는 없지만 진짜 파란 하늘과 더불어서 뭉게구름이 정말 예쁜 요즘 하늘입니다. 하늘을 좀 요즘 많이 올려다보고 있어요. 청해 주신 노래 도미의 하이킹의 노래 우리 성북동 배영준님. 배영준님 살고 계신 성북동 그 뒤가 바로 북악산이 있는 곳이죠. 예. 저 도미 노래 보니까 도봉산도 나오고 북악산도 나오더라고요. 반가우셨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2부가 시작됐고요.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부터 좀 해드리겠습니다.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세트를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은 어떤 이야기와 또 어떤 노래들이 가득할까요? 먼저 대구에 살고 계신 남준호님의 사연 좀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대구 날씨도 살만합니다. 산들바람이 불면서 가을을 느끼고 있답니다. 오늘도 한 곡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김용만의 대추나무집 할머니라는 노래인데 원음에 이 노래가 있을런가 모르겠네요. 특히 신청한 이 노래는요. 어린 시절 시골 가설극장이 오면 스피커에서 나오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청해 주셨어요. 김용만의 대추나무집 할머니.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우리 원음 없습니다. 이 음원이. 아유 참 어떡해요. 추억의 어린 시절을 한번 떠올리실 수도 있었을 텐데 죄송하고요. 다른 노래 한번 더 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시절 듣던 어린 시절 듣던 노래 중에서 남준호님 다른 노래 한번 더 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옛가요 좀 들려드릴게요. 고복수와 손인호의 노래인데요. 맑은 웃음님께서 청해 주신 고복수의 짝사랑이고요. 그리고 손인호의 동백꽃 일기인데 두 분이 청해 주셨어요. 일단 대구에서 김동식님 사연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현재 온도는 25도이고요. 바람도 불고 시원합니다. 아휴, 크덥던 날씨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네요. 오늘도 자리 딱하니 잡았습니다. 손인호 선생 노래 한 곡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골라봤고요. 마침 또 봉천동에서 김태환님도 손인호의 동백꽃 일기를 청해 주셨어요. 오늘 생방이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인생 덕분에 한 주가 덕분에 즐거웠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될 수 있으면 많은 청취자님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위해서 문장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데요. 잘 안 됩니다. 억지로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은 손인호의 동백꽃 일기를 신청해 봅니다. 행복이 가득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아, 동백꽃 일기 우리 김동식님께서 손인호의 노래 중에서 한 곡 부탁합니다 이렇게 포괄적인 신청곡을 주셨는데 동백꽃 일기 너무 잘 들었어요. 즐거운 저녁과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드셨어요 김동식님? 저 이 노래 제목만 봤을 때는 몰랐는데 노래를 들으니까 이 멜로디 손에다 쥐어진 만년필 하나 가사도 생각나고 어릴 적에 들었던 그 기억이 새록새록 올라왔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숨어오는 바람소리님이 생고등어국 말씀 주셨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노래 나올 때 좀 이렇게 쭉 봤는데 진짜 한번 먹고 싶네요. 저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고등어찌개나 고등어조림은 먹어봤는데 고등어국은 안 먹어봤습니다. 갈치국은 먹어봤습니다. 부산 내려가서. 예, 이 남도 쪽에는 경상남도 쪽으로 내려가면 갈치국 끓이는 데가 있어서 먹어는 봤는데 고등어국은 못 먹어봤거든요. 이게 약간 비린내가 날 수가 있으니까 방아잎을 넣으면 냄새를 좀 잡아주니까 제피도 넣고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숨어오른 바람소리님 솜씨 자랑하신 거에 제가 침이 막 고입니다.

최양숙의 가을 편지가 어느 분인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베코빈의 낙엽은 지는데, 네. 베코빈의 낙엽은 지는데를 또 두 분이 청해 주셨고요. 아, 동네에서 구경옥님이 청해 주셨네요. 아름다운 인생 출석합니다. 식구님들 모두 반갑고요. 부산은 종일 바람이 불어서 매우 시원하답니다. 길에 지나치는 분들 인사말이 다 시원하다는 표현이에요. 역시 가을이 바짝 다가와 있음을 실감합니다. 식사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가져봅니다. 오늘 식사 시간이세요? 구경옥님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최양숙의 가을 편지뿐만 아니라 많은 가을 노래를 청해 주셨는데 오늘은 가을 편지를 한번 선곡해 보지요. 두 시간 알차게 함께 하겠다고 말씀 주셨고요. 베코빈의 낙엽은 지는 데는 두 분이 청해 주셨어요. 전주 현동수님께서 농사정보입니다. 요즘 한창 김장 배추 심는 시기인데요. 모종 파종을 하고 버리는 종이컵을 위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모종 이식하고 겁을 덮어주면 잘 삽니다. 병충해에도 예방이 되죠. 하지만 3일 후에는 꼭 벗겨줘야 됩니다. 최어민의 노래라고 해주셨는데 착각하신 것 같아요. 최어민이 아니라 네, 백호빈. 네, 네. 낙엽은 지는데 근데 혹시 몰라요. 이 낙엽은 지는데는 많은 분들이 리메이크를 하셨기 때문에 사진과 함께 꼭 도미노를 쌓 이렇게 쭉 늘어놓은 것 같이 농사 참 크게 하시네요. 네, 이 종이컵을 쭉 모종 위에 덮어놓으셨네요. 멋진 농사 정보도 감사하고요. 김포에서 조푸코님도 가을이 시작인데 낙엽은 지는 데를 아무도 신청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해보고요. 생방송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가을 편지와 낙엽은 지는 데 이어집니다.

현동수님이 백호빈 맞아요. 네. 그죠. 개봉동 이경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래 신청할게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엘비스 프레슬리. 일부 때 나갔어요. 이경자님 다른 노래 얼른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부산 은하수님께서 별은 멀어도 정훈이의 노래죠. 청해 주셨어요. 햇볕은 따가워도 바람이 많이 불어서 시원했습니다. 어릴 때 큰 집 작은 집 모여서 장작불 떼가지고 큰 솥에다가 밤나물 있는 거 다 넣어서 비빔밥 해주시던 숙부님 지금은 안 계세요. 떠오릅니다. 보고 싶어요 해주셨네요. 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2부를 마무리하고요. 리퀘스트 뮤직으로 꾸며드리는 음악다방 은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많이들 찾아오세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은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한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0: 아름다운 인생 3부가 시작됐습니다. 추억의 이름이네요. 돌아가는 삼각지. 그 용산 로터리 부근에 인터체인지로 있었던 우리나라 서울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와도 같은 곳 중에 하나였었고요. 저도 그곳을 돌아서 왔다 갔다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기억 속에만 있고 다 철거가 돼서 없어졌죠. 배호의 목소리였고요. 우리 박병록 기사님께서 금요일이라서 참 많이 막히네요. 돌아가는 상가지가 듣고 싶어요. 오늘도 화이팅 수고하십시오. 네, 서울 지역은 오늘도 불꽃축제, 세계불꽃축제 전야제 때문에 여의도 부근 이쪽은 차량 통제가 아주 심합니다. 차가 많이 막힐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다행히도 그쪽을 지나가지는 않아서 다행인데 지금 그곳에 계시거나 앞으로 그곳을 지나가실 분들은 참고해서 오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불꽃 구경하러 전야제에 여의도에 있는 것 같아요. 장안동의 소소장님 이렇게 짧게 주셨는데 아마 그쪽 어딘가에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계시다면 네, 소식도 좀 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음악에 젖어서 벌써 가을이 다 지나가는 느낌이라고요. 대구 북구 주순이님.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주순이님. 네, 좀만 짧은 가을이니까 우리가 마음껏 가슴에 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리퀘스트 뮤직은 오늘 가을을 가득 담은 노래와 이야기로 꾸며지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가을을 담은 이야기와 노래 보내주십시오. 예. 리퀘스트 뮤직 음악다방 은다방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분 59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1: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2: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3: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4: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2: 엄마, 여기 꽃.
5: 고마워.
4: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잘 듣고 계신다고 인사 주셨어요. 광주 남구에서 문영구님이 청해 주신 선부의 아내였습니다. 황금심의 목소리였어요. 선부의 아내라고 함은 선장 아니겠습니까? 선부, 어부 혹시 네, 그렇겠죠. 예. 옛 가요들 보면 이렇게 바다를 주제로 한 예, 그런 노래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바다는 풍랑에 일거나 하면 또 오가기도 어렵고 또 섬에 계신 분들은 육지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항상 그리워하는 뭔가 그리움의 종착역이 멀리 떨어진 육지이기도 하고 예. 또 항상 이별이 교차하는 곳이 또 항구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옛가에 아주 주된 단골 메뉴 소재이기도 한 바다. 아, 바다를 주제한 노래도 많이 있습니다. 모임을 마쳤어요. 이제 집에 안착했습니다. 3부부터 함께합니다. 랜딩 기어를 집으로 내려주신 우리 대구 북구 윤형주님 고맙습니다.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요. 이제 밖에서 모임 끝내고 집에 들어오시면 이제 이렇게 옷 예, 벗으시고 이렇게 하고 장비를 풀고 난 다음에 바로 라디오를 키시는 거예요. 아니면 들어오자마자 아이고 아름다운 인생 빨리 들어야 되겠다 뭐 그런 거 같아요. 그죠? 고맙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시고 함께해 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음악다방 은다방 예, 인기 DJ 은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편한 자세로 누워서 옛가요를 잘 듣고 계신다는 경기도 안양에서 효심님도 함께해 주고 계시고요. 그럼요, 그럼요. 가장 편한 자세로 가장 편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네, 좋죠. 고마운 방송을 잘 듣고 계신다고 사당동에서 뒷번호 8286 쓰세요. 네, 다음번에는 성함도 한번 알려주세요. 저희가 번호보다는 성함 네, 부르고 싶어요. 네. 이제는 완연한 가을인가 싶네요. 아침 운동하는데 시원하고 좋습니다. 우리 전주 현동수님은 농사 짓는데도 바쁘신데 일찍 일어나서 또 역시 농부라 다르신 것 같아요. 운동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녁 때 사이클로 한 2시간 넘게도 다른 지역도 왔다 갔다 하시고요. 그죠? 건강은 스스로 내가 챙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력한 만큼 나에게 건강에 건강함이 찾아오는 거니까요. 가을에 식사도 맛있게 잘 하시고 건강도 많이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구 남준호님께서 박재홍의 대관령 길선 청해 주셨고요. 지금 불꽃놀이 보러 가 계신 우리 서소장님 진방남의 꽃마차 청해 주셨습니다.

가게에서 일하시면서 매호동 가로수님께서 김상진의 비에 젖은 나그네 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생방송이네요. 가을 나물 중에는 쓴박이야 냉이가 좋다고 해주신 안산의 한아름님, 태양이의 가을에 떠난 사람 청해 주셨어요. 이어집니다.

아름다운 인생 3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4부로 가 있을 건데요. 서울 개인택시 김정일 기사님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3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무더운 더위가 이제는 서서히 꼬리를 감추고 초속으로 선한 바람이 부네요. 이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임재우의 잘 살아다오 신청해 주셨어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5: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참고 돌리는 공부를 입으로만 하는 것과 마음으로 알뜰히 하는 것이 크게 다르나니, 어려운 일을 몇 번만 능히 참고 돌리고 나면 그 다음 일들은 수월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법품편 48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번입니다.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WBS 원음방송의 제어가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인생 4부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음악다방 은다방 DJ 은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 참 노래 좋네요. 하춘아 물새 한 마리. 개봉동에서 이경자님이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를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부터 축하할 일, 위로받고 싶은 일, 또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추억의 옛가요와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가을이니까 편지 쓰기 참 좋은 시간이죠. 편지나 엽서로 사연 보내시는 것도 네,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라디오국 아름다운 인생 담당자 앞 이렇게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성어린 편지도 기다리면서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아름다운 인생을 들으면서 마무리합니다. 배호 선생님의 돌아가는 삼각지 들으니까 삼각지 주변 청파동의 옛날 모습이 떠오르네요. 인천에서 애청자 박홍주님께서 노래와 함께 또 추억을 떠올리셨고요. 조금만 더워도 그늘 찾아가고요. 또 추우면 양지를 찾아가는 우리 변동 많은 우리네 마음. 이제는 더운 바람보다는 시원한 바람을 또 기다리겠죠. 이런 변덕 따라서 우리네 인생도 흘러갈 겁니다. 부산진구 이상근님도 같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두 곡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가시도 친 장미님의 신청곡 백나나의 낭낭 18세 그리고 방금 소개한 우리 부산 이상근님이 청해 주신 남인수의 무너진 사랑탑 이어집니다.

은다방의 영원한 팬님들의 신청곡 수준은 가을의 정취를 더욱 향기 가득하게 즐거움을 안겨주십니다. 애청자님들 본인이 좋아하시는 노래 가사말을 가끔 공책에 적어보신다면 어떨까요? 마음이 한층 더 여유로워지실 것 같아서 한번 권해봅니다. 부산 동네 테이블에서 구경옥님의 예, 권고사항이었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네, 편지도 한번 또 쓰시고 노랫말도 따라 적어보시고요. 예, 문주란의 별이 빛나는 밤의 블루스. 제목이 너무 낭만적이죠. 하늘은 높고 흰 구름 두둥실 앞마당에서 보는 천상 칠곡의 가을 하늘입니다. 아쉬운 건요, 별이 10개도 보이지 않네요. 저거는 은하수, 저 별은 견우와 직녀성 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경북 칠곡에서 덕산거사님이 청해 주신 노래였고요. 사당동의 8286 쓰시는 청취자께서 허인순의 밀밭길 추억, 그리고 신규식님의 조영남 딜라일라까지 세 곡 전해드리고 오겠습니다.

아름다운 밤,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주말입니다. 한 주간 동안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부평에서 말근호수님, 또 대구 주순이님, 은다방 정이 넘치는 목소리와 음악이 너무 좋아요.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부산 동네에서 구경옥님, 은다방 박수박수 땡큐땡큐. 모두 모두 함께해 주셨습니다. 헤어짐이 아쉬워요. 그죠? 행복한 주말과 휴일 되시기를 바라고요. 월요일 반가운 인사 생방송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유의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박재홍의 노래를 안양 효심님이 울고 넘는 박달대를 청해 주셨는데 이 노래가 아까 방송이 되어서 남보은이 부른 울고 넘는 박달재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은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힘들 때 손을 잡아주고 기쁠 때 기쁨을 나눠주는 만큼 행복하고 고마운 일은 없습니다. 광주 원음 방송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마음을 담은 법문 공양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법문 공양을 희망하시는 분은 광주 원음 방송 기획 운영국 전화 383-107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전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 광주 원음 방송 법문 공양과 함께 하십시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모든 학문을 듣고 배워 알아가미요. 둘은 안으로 연마하고 궁구하여 사각으로 지견을 기르는 것이요. 셋은 배우고 깨친 바를 실지에 베풀어서 지행이 일치하게 하는 것인 바. 세 가지 중에 실지 공부가 가장 중요하나니라. 정산정사 법어 근실편 15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오랜 시간 노력해 마침내 결실을 얻어내면 누구나 벅찬 마음에 들뜨고 기쁠 겁니다. 그동안 곁에서 함께 땀 흘리고 손을 보태준 인연들과 함께 따뜻하게 마음을 나누며 그 결실을 고르게 나눠 가질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요. 하지만 마치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일궈낸 성과인 양 온전히 독차지하려 된다면 주변의 서운함과 원망 속에 결코 참된 축복을 누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또 눈부신 자리에 설 때는 앞장서서 기쁨을 누리다가도 막상 굳은 일이나 책임질 순간이 오면 슬그머니 뒤로 빠져버리는 사람 역시 타인의 진정한 존경을 받기는 어려울 텐데요. 우리 삶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성공과 실패 속에서 진리는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해문이 첫 곡으로 박은정의 빈말로 맹세하지 말라 듣고 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 전해드립니다. 답을 찾기 전에 새로운 질문을 만납니다. 원기 111년 원불교 열린교화박람회 질문의 여정이 9월 18일과 19일 서울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지금 우리 교화의 새로운 사례를 만나고 AI 시대와 미래 교화를 생각하며 선명상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도 함께해 보시면 어떨까요? 나를 열고 시대를 바라보는 질문의 시작. 원기 111년 원불교 열린교화박람회 질문의 여정. 참가비는 무료고 사전 신청은 9월 14일까지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처한 형편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부신 성공을 이뤘을 때는 모든 게 자기가 잘난 덕인 양 곁에서 힘을 보탠 사람을 무심하게 외면하다가도 정작 커다란 시련 앞에서는 온갖 핑계를 남에게 돌리며 자기 혼자만 빠져나가려는 모습에 상처를 입기도 하죠. 오늘은 대산종사법어 회상편 19장 법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성공할 때와 실패할 때 그 사람의 인격과 지조를 시험하나니 좋을 때와 잘될 때 공을 다투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때 앞장서는 것이 결국 내 일을 하는 것이라. 남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그늘진 곳에서 가만히 지어가는 음덕이야말로 진짜 묵직한 복이 돼 되돌아온다고 하죠. 형편이 좋을 때는 공을 다투며 앞서기보다 넉넉하게 양보하고 시련이 닥쳤을 때는 내가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것이 결국에는 나 자신을 이롭게 한다는 걸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성가 세 곡 듣고 올게요. 성가 119장 중생이 병들매, 성가 120장 무력충만 이 세상에, 성가 125장 한기운 한마음을.

큰일에서 성과를 내려면 함께 땀 흘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 단단한 화합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일이 조금만 잘 풀려도 모두 자기 덕분이라며 공을 혼자 차지하려는 사람과는 깊은 마음을 나누기 어렵겠죠. 잘못된 결과를 두고 오직 남의 탓으로만 돌리며 책임을 피하거나 상대의 의견은 무시한 채 저마다 자기 고집만 내세운다면 배가 산으로 가듯 결국 일은 무너지고 말 겁니다. 무슨 일이든 원하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 사람 사이의 화합과 단합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겁니다. 대산종사님 말씀처럼 참된 화합을 이루려면 나를 낮추는 겸손함이 앞서야 하고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또 단단하게 뭉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타인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고 뜻을 맞춰주려는 정성이 필요한데요. 서로를 살리는 겸손과 존중으로 마음을 모을 때 비로소 어떤 시련도 넘어설 수 있는 큰 힘이 생겨나는 법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내 곁의 사람들과 하나 되기 위해 어떤 마음을 지니고 있었는지 창작성과 세 곡 들으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낙원의 한 길로 가게 하소서, 이응준 교무님의 희망을 찾아 떠나는 노래, 조 로스트로퍼의 옛날에 우리는 이렇게 만났죠.

대산종사님께서는 인화를 하려면 겸양이 앞서야 하고 남에게 해를 전가하지 말아야 할 것이요. 단합을 하려면 내가 먼저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뜻을 맞춰주는데 노력을 해야 하나니 인화와 단합이 잘 되면 교단 만대에 복조가 무궁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며 양보를 실천하고 막상 허물이나 시련이 닥쳤을 때 그 책임과 부담을 기꺼이 안아주는 사람은 어디서나 존경과 대우를 받기 마련입니다.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뜻을 모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꿋꿋하게 헤쳐나갈 단단한 힘이 생겨날 겁니다. 화합과 단합이야말로 진정한 발전의 동력이라는 대산종사님 말씀처럼 잘나갈 때나 흔들릴 때나 늘 사람을 살리는 마음가짐 속에서 내 삶에 충실하게 임하는 우리 공부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론의 하모니 끝곡으로 임주연의 오로지 님을 위해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 시간.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 오늘도 좋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이어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종경록에 보면은 사람과 법이 구공이니 식도 또한 세우지 않는 것이라. 이제 임법, 뭐 사람이 법이니 다 공했죠. 이게 법을 어느 경우에는 경계라고 그러거든요. 경계라는 자체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면하는 것도 경계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바람 불고 비 오고 뭐 눈보라치고 그래도 다 경계고 더 나아가서는 하늘 우주까지도 경계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공했다고 말이죠. 따라서 시고불입이라. 식이라는 자체는 뭐냐, 우리들의 사량이에요. 사량 개교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우식이라 하면은 그 넓은 범위지만은 그 내 자신의 마음의 기멸, 즉 일어났다 사그라졌다 하는 그런 자체도 모두가 식이라고 볼 때 이런 것도 무슨 세울 필요가 없다. 식이라는 자체도 없다고 말이죠. 구공의 경지에서는 종경록에 보면은 눈으로 아름다운 색을 보면 곧 이 의미여. 이게 마음이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꽃이 있다 할 때 눈만 딱 떼어놓고 이 꽃이 무슨 꽃이냐 보라 하면 어떻게 봅니까? 그 이면에는 결국은 곧 마음이라는 게 있어서 눈을 통해서 꽃을 보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색을 보는 것은 곧 의며 의가 곧 이 색이다. 그러면 색과 의를 이야기할 때 둘이 아니지 않느냐 말이죠. 이게 마음으로 인식하는 인식의 대상이 꽃이라면 그 꽃을 알아보는 그것이 마음이라면 마음이 없을 때 꽃이라는 색깔도 노란 것인가 빨간 것인가 어떻게 인식하겠느냐. 이 두 가지는 모두 공에서 남이 있는 바가 없으며 멸도 또한 이와 같다. 이게 애초 당초 애시당초에 생겨나는 것도 없고 따라서 소멸되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공의 상태에는 모두 기멸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뭐 생멸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게 뭐 선악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공한 이러한 상태를 일러서 구공이라고 한다. 그 말이죠. 구공이라고 한다. 선문 염송집에 보면은 계정이라는 것은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수상문으로 방비지약을 계라 이르고, 그러니까 이제 선문 염송집 염송사라야 이르기를 계정이라는 것은 두 가지 종류인데, 이게 수상문으로는 방비지약이다 해서 방비지약. 그래, 방비지약은 뭐냐? 그름을 막고 그런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버리고 악을 그치게 한다. 그리고 그런 것이 들어오면은 마음이 요란하고 악을 행하게 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군 동작으로 악을 행하게 되면 좋지 않은 결과가 그걸 맺혀지지 않느냐. 그래서 악을 그쳐라. 그쳐라. 하지 말아라. 그 얘기죠. 그러면 이지괴 육군 섭경에 육군이 경계를 건너매 마음의 인연을 따르지 않음을 적이라느냐. 그러니까 마음의 인연을 따르지 않는다. 마음이 경계를 따르지 않는다. 그 말이죠. 바깥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심력을 이제 갖췄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요동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심경구공. 따라서 심경구공이다. 마음과 경계도 모두 구공이다. 답이었단 말이죠. 심도 비고 경계도 비고 조감보 위해라. 그래서 비춰봐. 그 비춰보는 것마다, 다시 말해 경계를 대해서 비춰보는 것마다 의혹됨이 없다고 말이야. 이것이 해다. 그러니까 심불수연을 유지정이고 심불지 유정이고, 그러니까 마음이 인연 경계를 따르지 않는 것을 정이라고 마음과 경계가 다 비춰버린 것 아니냐. 그렇게만 그래서 조감목이라. 그래서 비춰보는 데마다 다 의혹됨이 없는 것을 해라 한다. 이것이 수상문 계정을 이야기한다. 다음에 자성문에 있어서는 심지무비 자성계, 심지무란 자성정, 심지무지 자성해라. 그리고 우리 일상수행요법 1, 2, 3조가 이제 이 얘기랑 마찬가지다 말이죠. 심지무비 그림이 없어라. 없어라가 아니라 없다. 그래서 심지로 원래 요란한 몇 것만은, 그림 몇 것만은, 어리석은 몇 것만은, 이 얘기가 모두 경계를 대할 때 그림이 나오고 어리석음이 나오고 요란함이 나오고가 아니라 원래 근본적으로 개정해라는, 다시 말하면 요란하고 그르고 어리석음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없다. 구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계를 대해서 이제 그것을 공부를 한다 할 때에 무엇이 문제냐? 그렇게 볼 때 아무래도 선심후경이다. 마음이 문제가 아니냐 말이죠. 가뜩한 경계든지 있다고 할 때, 대면할 때 마음이 먼저 나와서 경계.

다스리고 마음을 잘 제어를 해야 경계를 당해서 올바른 판단이 될 수도 있고 올바른 행동할 수 있는 길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두가 구공이다. 개정에도 구공이고 뭐 지혜니 뭐니 이런 것 등등 다 이야기해도 결국은 근원에 있어서 구공이다 하는 얘기를 이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등회요라는 책에 보면은 보살지 염렴심이 중생이다. 보살들은 다만 염렴심으로서 중생을 삽니다.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중생심이다. 우리도 일어난 생각 자체가 중생심이다. 아무리 좋은 마음을 냈다 할지라도 그건 중생심일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다시 한번 진리를 깨닫고 마음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마음을 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중생심에 불과하다. 만일 염렴심체가 구공됨을 요단한다면 중생이 제도였다. 이리라. 얘기다. 야교 염렴심체 구공 명이 도중생이라. 그러니까 염렴심 자체가 다 가라앉아서 본래 자기의 원체로 돌아왔을 때 그것은 제도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통해서 어떤 진리를 통해서 또는 어떤 관조를 통해서 또 이제 경제를 통해서 제도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엄밀하게 따진다면 결국 자도다. 스스로 제도하는 거다.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제도를 해야지 누가 제도를 해줍니까? 늘 드리는 말씀대로 경제는 방패이다. 말씀은 방패이다. 가는 것은 네가 가는 것 아니냐고 말이죠. 극락세계 됐든 천당이 됐든 아 가는 것은 네가 가는 것이지. 길을 열어놨다고 그래서 안 가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자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제도를 해야 완전한 제도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자칫 제도를 받지 못하고 예, 허송세월을 할 수도 있다 하는 점을 이제 우리들이 알아야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 본체상에 나타나지 않음에 제도하나니. 무슨 형상 놔둔도 이전에 이미 제도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열리고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모든 언행이 다 제도가 된 상황에서 표출이 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제도의 길을 열 수 있는 말씀이나 행동을 해줄 수가 있다. 그 사람에 맞게 제도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들이 공부를 한 데 있어서 큰 스승 밑에 큰 제자가 나오고 작은 스승 밑에 작은 제자가 나오기 마련이다. 큰 회상에 큰 도인이 많이 나오고 작은 회상에 작은 도인들이 나오기 마련이다.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는 주세부를 모신 주세회상이기 때문에 이 교단에 참여한 제가 출가 모두는 임의 불보살의 대열에 서 있다. 불보살이 이미 합류를 해서 내가 내딛고 말하고 행동하고 손을 젓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제도의 길을 진리의 길을 또 심성의 길을 밝히고 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말이죠. 그래서 그 실지 중생이 멸도를 얻은 자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생을 제도했다라는 자체는 부처님도 못한다. 금강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중생을 다 제도해 무여열반에 들게 하리라. 분명 무여열반에 들게 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지만은 그 열반체가 어디냐. 부처님의 열반체는 부처님이 가지고 계시고 대종사님의 열반체는 대종사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의 모든 사람들이 그 열반체를 자기만 가지고 있네. 자기 열반, 자기 해탈 가지고 있는 것이지 남을 해탈시키고 또 이제 그 열반체를 이렇게 공유를 하고 이제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자도다. 그래서 나아가서는 이 자도마저도 결국 구공이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없다. 없고 없고 없으면 없고 없고 없고 없고 다 그렇단 말이죠. 비고 비고 비었으면 비고 비고

0: 비었다. 또 비었다.
1: 이래, 이것이 이제 극단적인 것 같아도 불교 진리가 됐든 원불교 진리가 됐든 궁극은 결국은 공이다. 따라서 공이라는 그 자체도 공했다. 또 공이라는 그 자체도 공했다. 한 사실을 네, 우리들이 알 필요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앞에 나왔으니까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송하기를 이천은 원래 강요 진리의 최상은 원래 퉁비었다. 빈 거예요. 빈 거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자체도 비긴 비었지만은 우리가 현상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체 자체, 진리 최상 자체, 진리의 바탕 그 자체는 텅 비었다. 심언적 지부라. 마음의 근원도 또한 없는 것이다. 좋은 마음도 없고 나쁜 마음도 없고 선한 마음도 없고 악한 마음도 없다.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미워하는 마음도 역시 없다. 없지만은 성을, 그러니까 우리가 본성을 이제 가졌기 때문에 그 본성에서 자성적으로 생겨나기도 한다. 이제 그럴 때 이제 마음이라고 하지만은 그 저변을 추구해 보면 성 자체도 사실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예, 공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구공은 이제 이 여자가 잘 못 써졌네요. 이 여자인데 나의 자죠. 나와 법이 다 소멸인 것이다. 그러니까 아공법공이다. 그게. 나도 없고 공도 없고 법도 없고 또 공역공, 공역 또한 공이라는 것도 또한 없다. 여람이니 탈각 시위호라 껍질을 벗으면 나비 되어 날리라. 껍질을 물을 쓰고 있을 때는 그것이 이제 번데기지 나비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번데기가 이렇게 탈각을 하면은 호랑나비도 되고 무슨 다른 나비도 되고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있는 현실 상황 뭐 있다 없다 진리다 뭐 성품이다 하는 그러한 데서 이렇게 벗어나고 깨우치면은 불보살의 대열에 설 수가 있다 하는 얘기다 말이죠. 공야 무진체이니 공이라는 것은 참으로 바탕이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제 없다 없다 하니까 없긴 없는데 없는 것이지만 이거 불신이라 비었다 이러면 진실한 말 아니라 그러니까 비었다고 하면은 진실한 말이 아닐 수도 있다. 말하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이런 것들이 누가 하느냐 코가 하고 있냐 귀가 하고 있냐 눈이 하고 있냐 그 이면에는 귀가 하는 것도 아니요 코가 하는 것도 아니요 눈이 하는 것도 사실 아니지 않나. 차중 도리구하니 이 가운데 모든 이치가 갖춰서 모든 이치가 다 갖춰있지. 대소유무 이치가 다 갖춰있다. 시비의 일도 다 갖춰있다. 지출력 천분이라 땅도 내고 또한 하늘도 뿜어낸다. 그 무엇이 땅도 내었고 그 무엇이 있어서 하늘도 낸 거예요. 만들어낸 거예요. 우주도 만들었고 별도 만들었고 해도 만들었고 다 만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조작을 해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무의와 자동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소위연 그렇게 되어야 할 까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없는 가운데 확실하게 있음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집착을 하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내 손에 쥐려고 하지 말고 공의 진리, 무진리를 알아서 수용할 수 있는 만큼만 수용을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공부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구종 역시 구공 역시 구족이라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구족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뭐 글자는 뭐 다 갖춰 있다. 언제나 완전하게 다 갖춰 있다 하는 것이 구고. 그러니까 소정자와 같이 이제 받들 공자가 결합한 모습. 이렇게 이제 금문에는 이제 구자를 양손에 소출 받쳐 들고 있는 모습인데 소출이라는 것은 이제 신에게 이제 제사 지낼 때 쓰는 것 아닙니까? 또 촉은 뭐 팔 만족하다. 이제 분수를 한다. 충족하다. 그래서 족이라는 것은 발지 자와 입구 자가 이렇게 결합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제 구족에서 구족이라면 잘 갖추고 있음, 필요한 것을 모두 갖추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구족 다 갖추고 있다고 말이죠. 필요한 것뿐 아니라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간에 다 갖추고 있다. 부족함이나 흠이 없다. 온전함을 말한다. 그러니까 구공은 결국 구족이다. 네, 그런 말씀이 네, 되겠습니다. 6대 구족. 6대 구족이 뭐냐? 예? 여섯 가지 큰 구족이 뭐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약비 이런지 진리면, 만일 이런 진리가 아니라면 불이 재종지 종지라. 모든 종교나 종파의 종지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한편에 치우친 대상물, 또 원만한 진리가 아닌 어떤 한 조각의 진리, 편각이죠. 이런 것 가지고는 원만한 구족이라고 볼 수가 없다. 우리 종교에서는, 원물교에서는 이론이 최고 종교가 아니냐고 말이죠. 이론 외에 더 다른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다. 수거가 없다고 말이죠. 언어 자체가 없다. 또 대중사님 말씀처럼 형상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린 것이 원만하지, 이렇게 예를 들어 그렸다. 이렇게 그렸다. 또 뭐 이렇게 어떻게 그렸다. 이게 원만하다고 볼 수 없지 않느냐 그 말이죠. 둥그러워야 원만한 것이다. 그래서 이론의 정의 진리가 아니면 모든 종교나 종파의 종지로 삼을 수가 없다. 종지가 될 수 없다면 불이온 구족지지. 구족한 진리라고 말을 할 수도 없다. 이게 구족이다 그 말이에요. 구족. 구족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론을 진리라고 표현하고 또한 우리의 종지로 삼은 거다. 종지가 뭡니까? 으뜸가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자가 뜻 지자와 같이 통용을 합니다. 가장 위대한 뜻, 의지, 마음 또는 성품, 진리. 이제 그 얘기다. 두 번째는 주세부처가 아니면, 약비 주세지 물조면, 주세부처가 아니면 후천의 천문을 낼 수가 없다. 어떻게 후천의 천문을 내냐. 이 왕양명이 그랬다고 그러거든요. 폐문인지 개문인지라. 왕양명이 전생에 아주 고승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열반을 하면서 이 방문은 절대 열어보지 말아라 그랬다고 그래요. 절대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 방문은 절대로 열어보지 말아라 하고 이제 스승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열반에 든 거죠. 그런 뒤에 몇십 년이 지난 뒤에 왕양명이 이제 승려가 되지 않냐고 이제 선비가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유학자 아니니까 선비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절에 놀러 와서 문을 연 거예요. 문을 연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는 얘기입니다. 폐문인지 개문인지라. 문을 닫은 사람이 문을 열 것이다. 그렇게 해서 문을 닫고 왕양명이 열반에서 다시 환생을 해가지고 이제 그 문을 다시 연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면 그 문을 열 수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주세성자가 아니면 후천의 총문을 열 수가 없다. 그래요. 아, 천문을 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대궐 우리가 구중궁궐이라고 그러는데 구중궁궐이 저 뒤에서부터 열리는 건 아니잖아요. 앞에 천문이 열려야 다음 문 열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은, 주세부처님은 후천개벽의 천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되게 이제 1924년 그러니까 이때 이제 갑자년입니다. 이제 갑자년을 중심으로 대종사님께서는 후천이 이제 시작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선지자 따라서 다 닳겠죠. 그러나 우리 교단에서는 대체적으로 1924년 갑자년을 중심으로 해서 선우촌이 교육하는 교육기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후천의 천문을 결국은 열었다. 천문을 열 수 없다면 구족한 부처라고 말할 수 없다. 아, 천문을 열면 어떻게 구족한 부처입니까? 종파의 수장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주세성자의 판결에는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천문을 여신 주세성자입니다. 세 번째는 위에 없을 정법이 아니면 중생을 약
0: 궁산 우방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였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철옥힐링의 명소 담양중로관,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진이는 마음에 거짓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참으로 나타나고 성인은 마음에 상극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덕으로 나타나나니 그러므로 진이는 언제나 마음이 발라서 삿됨이 없고 성인은 언제나 마음이 안원하여 괴로움이 없고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 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 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출발합니다.

모셔서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비탈진

0: 말씀하시기를 매사에 허식을 즐기지 말라. 겉으로 화려하고 안으로 보잘것없는 것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쇠망케 하는 근본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8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J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인조견은 결국 비단 행세를 못하나니 외식에 힘쓰지 말고 오직 실을 기르라.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본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본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이정상 교수의 자동차 상식.
2: 운전 중 키를 잘못 들었거나 차로를 바꾸려고 다른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는데도 못 본 척 계속 밀어붙일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이렇게 자신이 어려울 때는 양보하지 않는 사람들을 야속하게 생각하면서도 다른 차량이 도움을 요청할 때는 모른 척 지나쳐가면서 오히려 눈을 흘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운전 중 행여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나 않을까 신경을 곤두세우고 급가속 급제동을 반복하다가 갑자기 정지하는 앞차를 들이받는 초돌 사고가 많습니다. 혼잡한 병목 지점이나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교차로에서 너나 없이 서두르다 보면 더 막힐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흔히 양보를 하기보다는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양보는 나 자신 스스로가 안전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조금 양보하고 기다린다 해서 시간적으로 더 큰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인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말씀하시기를 극하면 변하는 것이 천지의 이치라.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나 국가나 모두 그 왕성할 때를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1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말씀하시기를 인정이 과하면 착심이 되나 적당하면 바로 그것이 덕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3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연차자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물이 점점 줄어드는 웅덩이에서 울창이들이 꼬리를 흔들며 노는 것을 보시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다. 1분 2분 그 생명이 줄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저와 같이 기운 좋게 즐기는 도다. 그러나 어찌 저 올챙이들 뿐이리요. 사람도 또한 그러하나니 수입 없이 지출만 하는 사람과 현재 강을 남용만 하는 사람들의 장래를 지혜 있는 사람이 볼 때에는 마르는 물속에 저 올챙이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보이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32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록 쓰지 못할 물건이라도 잘 보관해두면 뒷날 욕이 나게 쓰일 때가 있고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너그러이 포용하여 잘 인도하면 뒷날 귀하게 쓰일 때가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0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불교 부산 울산 교구장 강덕재 교무입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어가자는 왕산종 법사님의 신년 법문을 받들어 실천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그 공부 다짐 지속되고 있으시죠?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는 노력, 자력양성, 끊임없이 배우는 노력, 지자본위, 모든 사람을 두루 교육하여 세상을 발전시키는 노력, 타자녀 교육,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한 실천과 노력, 공도자 숭배.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힘들이 모여 세상이 은혜로워집니다. 나의 실천은 결코 작은 힘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챙겨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 인생의 가치가 그 마음이 바른가 바르지 못한가 하는 데에 달려 있으며 가정, 사회, 국가 또한 그 지도자들의 마음 여하로 흥망과 성쇠가 좌우되나니 교단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정심에 입각하여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자신들도 신망을 잃지 않을 것이요 대중이 미로에 방황함이 없이 참다운 수행과 공덕을 쌓게 되나니라. 정산종사.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인조견은 결국 비단 행세를 못하나니 외식에 힘쓰지 말고 오직 실을 기르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9장 법문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아랫사람이 윗사람 섬기기도 어렵지만은 윗사람이 아랫사람 위하기는 더욱 어렵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8장 법문입니다.

0: WBS.
1: WBS.
2: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아입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태풍과 수해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소 가정이나 일터에서 철저한 예방과 대비 활동으로 태풍과 수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야겠는데요. 먼저 태풍이 예고될 때는 TV나 라디오를 수신해서 태풍의 진로와 도달 시간을 숙지하고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해 막힌 곳을 뚫어야 합니다. 침수나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피 장소와 비상 연락 방법을 미리 알아두고 하천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겠습니다. 또한 응급약품과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의 생필품은 미리 준비하고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이나 간판, 창문, 출입문 또는 마당이나 외부에 있는 헌 기구나 놀이기구, 자전거 등은 단단히 고정해야겠습니다. 전신주나 가로등, 신호등은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고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홍수가 우려될 때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은 대피 준비를 하고 물이 집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래주머니나 튜브 등을 준비해둬야겠습니다. 비탈면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가까이 가지 말고 바위나 자갈 등이 흘러내리기 쉬운 비탈면 지역의 도로 통행을 삼가며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하면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해야겠습니다. 침수된 지역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고 지정된 대피소에 도착하면 반드시 도착 사실을 알리고 통제에 따라 행동해야겠습니다. 철저한 예방과 대비로 여름철 풍수의 피해를 방지합시다. 즐겁고 건강한 여름나기.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원음 방송 안전한 가을 산행 캠페인입니다. 산행하기 좋은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단풍을 즐기려는 등산객들도 늘고 있는데요.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등산사고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실족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혼자보다는 2인 이상 산행하는 것이 좋고 되도록 해가 지기 한두 시간 전엔 내려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기온차가 심한 가을철에는 방풍 방수우려를 착용하며 열을 낼 수 있는 고단백, 고열량 식품, 뜨거운 음료 등 비상식량과 나침반, 갑작스런 사고에 대비한 응급약품을 준비합니다. 마지막으로 산행 시 담뱃불 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 화기물은 취급하지 않도록 해 산불을 예방합니다. 안전한 가을 산행, 철저한 계획과 준비로 즐길 수 있습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는 곧 길을 이름이니 길이라 함은 무엇이든지 떳떳이 행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하늘이 행하는 것을 천도라 하고 땅이 행하는 것을 지도라 하고 사람이 행하는 것을 인도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도품 1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법률교회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법률교회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을 천진이라 천심이라 하는 것은 하늘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요 둘이 아닌 까닭이니 사람이 이 자리를 알아야 진리를 두려워하고 숨은 공을 쌓을 줄 아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29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우리 속담에 말하고 다니는 것을 나팔 불고 다닌다고도 하나니 그런즉 그대들은 모든 경계를 당해 나팔을 불 때 항상 좋은 곡조로 천만 사람이 다 화하게 하며 자기 일이나 공중의 일이 흥하게는 할지언정 서로 다투게 하고 망하게는 하지 않도록 하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1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나무 심기 좋아하는 마음은 덕 있는 마음이니라 하시고 설사 자기 당대의 결과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후세에 덕을 심는 것이 되므로 여진 있는 도인의 심경이니 나무 심기를 좋아하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23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광주 원음 방송 환경 캠페인. 최근 여러 가지 공해 문제로 지구 환경이 비상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폭풍, 폭우, 폭설 같은 자연재해는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 생활 환경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자연재해는 사람들이 편리를 추구하면서 생기는 병폐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산업사회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준 대신 자연의 파괴와 환경오염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었는데요. 이제는 자연 그대로 생명력을 존중하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향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부모 보은의 결과. 우리가 부모 보은을 한다면 나는 내 부모에게 보은을 하였건만은 세상은 자연히 나를 위하고 귀히 알 것이며 사람의 자손은 선악간에 그 부모의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이치인지라. 나의 자손도 마땅히 나의 보은하는 도를 본받아 나에게 효성할 것은 물론이요, 또는 무자력한 사람들을 보호한 결과 세세생생거래간에 혹 나의 무자력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중인의 도움을 받을 것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교만이 많으면 사람을 잃고 바깥 지식이 많으면 진실을 잃나니 사람을 잃으면 세상을 버림이요 진실을 잃으면 자기를 버림이라. 이 두 가지를 잃고 도를 구함은 종자를 잃고 결실을 구하는 것과 같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6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사람이 주는 상벌은 유심으로 주는지라 아무리 박다하여도 틀림이 있으나 천지에서 주는 상벌은 무심으로 주는지라 진리를 따라 허리도 틀림이 없어서 어찌 그를 속일 수 있으며 그 보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요. 그러므로 지각 있는 사람은 사람이 주는 상벌보다 진리가 주는 상벌을 더 크고 중하게 여기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4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한 세상을 살고 갈 때에 의가 유여하여야 하며 덕이 유여하여야 하며 원이 유여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66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콕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

사람들은 몸과 입과 마음으로 모든 죄복을 짓는 바. 도인들은 형상 없는 마음에 중점을 두시나 범부들은 직접 현실에 나타나는 것만을 두렵게 아나니라. 그러나 영명한 허공 법계는 형체 없는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것까지도 밝히고 보응하는지라. 우리는 몸과 입을 삼갈 것은 물론이요 마음으로 짓는 죄업을 더 무섭게 생각하여 언제나 그 나타나기 전을 먼저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곳에서라도 미워하고 욕하지 말라. 천지는 기운이 서로 통하고 있는지라 그 사람 모르게 미워하고 욕 한번 한 일이라도 기운은 먼저 통하여 상극의 씨가 묻히고 그 사람 모르게 좋게 여기고 칭찬 한번 한 일이라도 기운은 먼저 통하여 상생의 씨가 묻히었다가 결국 그 연을 만나면 상생의 씨는 좋은 과를 맺고 상극의 씨는 나쁜 과를 맺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5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정산정사 말씀하시기를 측량하는 사람이 먼저 기점을 잡음이 중요하듯이 우리의 공부사업에도 기점을 잡음이 중요하나니 공부의 기점은 자기의 마음 공부에 두고 제도의 기점은 자신의 제도에 둘지니라. 그러나 자신을 다 제도한 후에 남을 제도하라는 말은 아니니 마음 공부에 근본하여 모든 학술을 공부하고 자신 제도에 힘을 쓰면서 제도 사업에도 힘을 쓰라 함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번편 13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산정사 말씀하시기를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뽑히고 원천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안이 마르나니 인생 생활의 신앙은 뿌리요 수행은 원천이라. 신앙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역경 난경에도 꿋꿋하여 굽히지 아니할 것이요. 수행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유혹에도 초연하여 평온함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정사법어 권도편 4장 법문입니다.

원불교 교전 제1부 정전 제1총서편 제1장 개교의 동기. 현하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 고해가 없으리요.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 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여기는 대한민국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서 방송하는 광주 원음방송입니다. WBS 광주 원음방송은 호출부 HLQN 주파수 FM 107.9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FM 광주 원음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 원음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원용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광주 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방송입니다. HL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공기 중에 습도가 내려가니 이른 아침 바람이 그대로 가을의 것입니다. 환절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가을은 턱없이 짧아지죠. 서늘해진 바람을 선물처럼 여기고 천지 은혜 감사하며 오늘도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호흡을 고르게 하되 들이쉬는 숨은 조금 길고 강하게 하고 내쉬는 숨은 조금 짧고 약하게 합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아홉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부모에게 몸을 받기 전 몸은 그 어떠한 몸인가?

버벌을 봉독해드립니다. 한우란 한이치의 법문과 일화 화합교단 77절입니다. 일산과 도사는 낙도하고 웃으며 사는지라 관상가가 보고 놀라면서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하며 활인상이라고 하더란다. 그분들은 대종사를 배운 재미, 대도 초창기를 만난 재미 등 누가 알아주나 몰라주나 속 깊은 재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초창기 스승님들의 견줄 만함. 지금 우리 교단의 속깊은 재미는 과연 뭘까요? 스승님들의 뜻을 이어받아 재생의세를 구현하는 일은 아닐런지요. 벤자민 브리튼의 현을 위한 샤콘 지단주 듣고 계십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도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희망찬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사납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삿되고 거짓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 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광주 원음 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산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은 참 많습니다. 좋은 공기와 경치, 그리고 자연 재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이런 산을 보호하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중 하나가 산불 예방입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산 시 성냥 라이터와 같은 화기물을 절대 소지해서는 안 되며, 야외에서 취사를 할 땐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고 취사가 끝난 후에는 주변 불씨 단속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된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에 주의해야 하며, 차창 밖으로 담뱃불을 던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산불 원인의 80% 이상이 사람에 의한 것입니다. 산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이 많듯이 우리 스스로도 산을 보호하는 마음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1: 담양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장려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남의 원 없는 일을 과도히 권하지 말며 내가 스스로 높은 체하여 남을 이기려고만 하지 말며 남의 시비를 알아서 나의 시비는 깨칠지언정 그 허물을 말하지 말며 스승의 사랑을 자기만 받으려 하지 말며 친해 갈수록 더욱 공경하여 모든 일에 예를 잃지 말라. 그러하면 낮은 인연이 생기지 아니하고 영원히 좋은 인연으로 지낼 수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3장 말씀입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모입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발견했을 때 비난하고 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남의 허물만 밝히다 보니 반성이나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발전이 없겠죠. 이와는 반대로 남의 허물을 밝히기 이전에 자기 자신에게 잘못이나 부족한 건 없는지 먼저 살피고 늘 조심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런 사람은 남의 경솔한 언행을 거울삼아 반성도 하면서 발전의 기회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남의 허물만 밝히지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허물을 먼저 살핍니다. 매사에 자기 자신의 허물을 먼저 살피기에 힘쓰면서 더욱 발전하고 진급하는 원흥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8장 참회문. 음양 상승의 도를 따라 선행자는 후일에 상생의 과보를 받고 악행자는 후일에 상극의 과보를 받는 것이 호리도 틀림이 없으되 영원히 참회 개과하는 사람은 능히 상생 상극의 업력을 벗어나서 재복을 자유로 할 수 있나니 그러므로 재불조사가 이구동음으로 참회문을 열어놓으셨나니라. 대범 참회라 하는 것은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을 개척하는 초보이며 악도를 놓고 선도에 들어오는 초문이라. 사람이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여 날로 선도를 행한 즉 구업은 점점 사라지고 신업은 다시 짓지 아니하여 선도는 날로 가까워지고 악도는 스스로 멀어지나니라. 그러므로 경에 이르시되 전심자각은 구름이 해를 가린 것과 같고 후심기선은 밝은 불이 어둠을 파함과 같나니라 하셨나니 죄는 본래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라. 마음이 멸함을 따라 반드시 없어질 것이며 업은 본래 무명인지라. 자성의 해강을 따라 반드시 없어지나니 재고에 신음하는 사람들이여 어찌 이 문에 들지 아니하리요. 그러나 재업의 근본은 탐진치라. 아무리 참회를 한다 할지라도 후일에 또다시 악을 범하고 보면 죄도 또한 멸할 날이 없으며 또는 악도에 떨어질 중재를 지은 사람이 일시적 참회로서 약간의 복을 짓는다 할지라도 원래의 탐진치를 그대로 두고 보면 복은 복대로 받고 죄는 제대로 남아있게 되나니 비하건대 큰 솥 가운데 끓는 물을 냉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위에다가 약간의 냉수만 갖다 붓고 밑에서 타는 불을 그대로 둔 즉 불의 힘은 강하고 냉수의 힘은 약하여 어느 때든지 그 물이 냉해지지 아니함과 같나니라. 세상에 정과를 뉘우치는 사람은 많으나 후과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적으며 일시적 참회심으로써 한 두 가지의 복을 짓는 사람은 있으나 심중에 탐진치는 그대로 두나니 어찌 재업이 청정하기를 바라리요. 참회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사참이요 하나는 이참이라. 사참이라 함은 성심으로 삼보전의 죄가를 뉘우치며 날로 모든 선을 행함을 이름이요 이참이라 함은 원래의 재성이 공한 자리를 깨쳐 안으로 모든 번뇌 망상을 제거해 감을 이름이니 사람이 영원히 제약을 벗어나고자 할진대 마땅히 이를 쌍수하여 밖으로 모든 선업을 계속 수행하는 동시에 안으로 자신의 탐진치를 제거할지니라. 이같이 한즉 저 솥 가운데 끓는 물을 냉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위에다가 냉수도 많이 붓고 밑에서 타는 불도 꺼버림과 같아서 아무리 백천겁에 쌓이고 쌓인 재업일지라도 곧 청정해지나니라. 또는 공부인이 성심으로 참회 수도하여 적적 성성한 자성불을 깨쳐 마음의 자유를 얻고 보면 천업을 임의로 하고 생사를 자유로 하여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사랑할 것도 없어서 삼계 육도가 평등 일미여 동정 역순이 무비 삼매라 이러한 사람은 천만 재고가 더운 물에 얼음 녹듯하여 고도 고가 아니요 죄도 죄가 아니며 항상 자성의 해강이 바라여 진대지가 이 도랑이요 진대지가 이 정토라 내외 중간에 털끝만한 죄상도 찾아볼 수 없나니 이것이 이른바 불조의 참회요 대승의 참회라 이 지경에 이르러야 가히 제업을 마쳤다 하리라 근래에 자칭 도인의 무리가 왕왕이 출현하여 계율과 인과를 중히 알지 아니하고 날로 자행자지를 행하면서 스스로 이르기를 모의 행이라 하여 불문을 더럽히는 일이 없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자성에 분별 없는 줄만 알고 분별 있는 줄은 모르는 영고라. 어찌 유무초월의 참도를 알았다 하리요. 또는 견성만으로서 공부를 다한 줄로 알고 견성 후에는 참회도 소용이 없고 수행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나 비록 견성은 하였다 할지라도 천만 번뇌와 모든 착심이 동시에 소멸되는 것이 아니오. 또는 삼대력을 얻어 성불을 하였다 할지라도 정업은 능히 면하지 못하는 것이니 마땅히 이 점에 주의하여 사견에 빠지지 말며 불조의 말씀을 오해하여 제업을 경하게 알지 말지니라.

원불교 정전 수행편 제8장 참회문을 봉독해드렸습니다. 이어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87장 내가 지은 모든 죄업 참회 노래였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드립니다.

31. 한 제자 남의 시비를 함부로 논평하는 습관이 있어 하루는 증산 선생을 광인이라 이르는지라.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어찌 선인들의 평을 함부로 하리요? 그 제자들의 허물을 보고 그 스승까지 논제함은 옳지 못하며, 또는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을 모르는지라. 저의 주견이 투철하게 열리지 못한 사람은 함부로 남의 평을 못하나니라. 그 제자 여쭙기를, 그러하오면 그분이 어떠한 분이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증산 선생은 곧 드물게 있는 선지자여 신인이라. 앞으로 우리 회상이 세상에 드러난 뒤에는 수은 선생과 함께 길이 받들고 기념하게 되리라. 32. 김기천이 여쭙기를,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후천계백의 순서를 날이 새는 것에 비유한다면 수은 선생의 행적은 세상이 깊이 잠든 가운데 첫 새벽의 소식을 먼저 알리신 것이요, 증산 선생의 행적은 그 다음 소식을 알리신 것이요, 대종사께서는 날이 차차 밝음에 그 일을 시작하신 것이라 하오면 어떠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럴듯하니라. 이호춘이 다시 여쭙기를, 그 일을 또한 1년 농사에 비유한다면 수은 선생은 해동이 되니 농사 지을 준비를 하라 하신 것이요, 증산 선생은 농력의 절우를 일러주신 것이요, 대종사께서는 직접으로 농사법을 지도하신 것이라 하오면 어떠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또한 그럴듯하니라. 송도성이 다시 여쭙기를, 그분들은 그만한 신인이온데 그 제자들로 인하와 세인의 논평이 한결같지 않사오니 그분들이 뒤 세상에 어떻게 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일이 인증할 만한 이가 인증하면 그대로 되나니, 우리가 오늘의 이 말을 한 것도 우리 법이 드러나면 그분들이 드러나는 것이며, 또는 그분들은 미래 도인들을 많이 도왔으니 그 뒷 도인들은 먼저 도인들을 많이 추존하리라. 33. 한 사람이 여쭙기를, 우리나라 전례의 비결에 앞으로 정도령이 계룡산에 등극하여 천하를 평정하리라 하였사오니 사실로 그러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계룡산이라 함은 곧 밝아오는 양세상을 이름이요, 정도령이라 함은 곧 바른 지도자들이 세상을 주장하게 됨을 이름이니, 돌아오는 밝은 세상에는 바른 사람들이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주장하게 될 것을 예시한 말이니라. 34. 김기천이 여쭙기를, 견성을 못한 사람으로서 정식 법강 항마위에 승급할 수 있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승급할 수 없나니라. 35. 또 여쭙기를, 보통급에서 항마위에 오르는 공력과 항마위에서 열의 위에 오르는 공력이 어느 편이 어렵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는 근기에 따라 다르나니 혹 최상 근기는 항마하면서 바로 열의 위에 오르는 사람도 있고, 항마위에 올라가서 오랜 시일을 지체하는 근기도 있나니라.

오늘 대종경 본문은 변이품 31장에서 35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90장 불문에 들어오니 법이 등급가였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오, 양도신이 전무출신할 때 영생에 보감될 법문을 청한 바 네 가지 서약조항을 써주시니 이러하나니라. 대도의 수행은 영겁의 보물이 되고 일시적 영욕은 한 조각 부은 같으니 나는 이 영원한 희망으로서 목전의 애욕에 초월하리라. 순경과 역경이 모두 공부의 기회를 주시고 선인과 악인이 다 같이 공부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는 여기에 항상 재미있고 감사한 생각을 잊지 아니하리라. 부지런함은 만복의 근원이 되고 배우기를 좋아함은 큰 지혜의 바탕이 되나니 나는 항상 부지런과 배움 두 가지로서 일생의 사업을 삼으리라. 나는 역겁 나누인 대성회상에 참여하였고 겸하여 시방세계에 헌신 희생하자는 전무출신에 가입하였나니 이러한 어려운 기회를 당한 자로서 어찌 일시인들 허송하며 이러한 큰 서원을 올린 자로서 어찌 작은 욕심에 구속되어 스스로 만년의 전정을 그르치리요. 나는 이 어려운 기회에 중대한 책임을 명심하리라. 6. 이 중정에게 글을 내리시니 큰 원을 바라라. 살을 경영하고 저만 이롭게 함은 이슬 같고 연기 같으니 부처되어 중생 건지려 함이 모든 원의 머리니라. 큰 믿음을 세우라. 묘함이 다른 묘함이 없고 보배가 다른 보배가 없으며 철주의 중심이요 석벽의 외면이니라. 큰 분을 일으키라. 이익을 한 근원에 끊으면 그 공이 백배요 세 번 주야를 반복하면 그 공이 만배라 하였나니라. 큰 의심을 품으라. 큰 믿음 아래 큰 의심이 있나니 일심 미르는 곳에 금속도 뚫리리라. 큰 정성으로 행하라. 진실되어 거짓 없으면 안과 밖이 둘이 아니요 시종이 한결 같으면 천지로 공이 같으리라. 일원대도 운전하여 무량중생 제도하고 영겁고를 해탈하라 하심이러라. 7. 학인들에게 글을 주시니 송죽은 상설을 지냄으로써 그 절개를 얻고 보살은 인욕으로서 그 마음을 기르나니 인욕의 공부는 처음에는 죽순 같고 다음에는 대 같고 마침내는 태산 교학 같아 만세에 뽑지 못할 힘이 있고 마음 넓히는 공부는 처음에는 신의 같고 다음에는 강 같고 마침내는 대해 창양 같아서 불가사의한 역량이 있나니라. 객진의 요요함은 비록 조석으로 변환하나 참 성품의 여여함은 만고를 통하여 길이 있나니
물을 따라 옮기지 아니하면 이것을 상근기라 이름하고 빛을 돌이키어 자성에 비치면 이것이 곧 불돈이라 하심이러라. 8. 합동 성년식에 설법하시기를 나이만 먹고 백발만 난다고 어른이 아니라 남을 잘 용납하고 덕을 입히는 것이 어른이니 남을 용납하고 덕을 입히는 이는 곧 연령이 적어도 성년이요 남의 용납만 받고 덕을 입기만 하는 이는 언제나 미성년이니라. 그대들은 이미 성년이 되었으니 남을 용납하는 사람이 되고 용납받는 사람은 되지 말며 남을 위하는 사람이 되고 위함만 받으려는 사람은 되지 말며 새로운 복을 짓는 사람이 되고 복을 받기만 하려는 사람은 되지 말라. 또는 남을 이기는 법이 강으로만 이기기로 하면 최후의 승리는 얻기가 어려우나 부드러운 것으로서 지혜로이 이기면 최후에 승리하는 법이 있나니 물이 지극히 부드러운 것이려되 능히 상흔을 뚫는 것 같나니라. 9. 하루는 학인들이 각기 일방적인 의견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함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물의 양면을 두루 살피지 못하고 하나에 집착하면 편벽되어 원만하지 못하나니 그대들은 제 주견에 끌리지 말고 그때 그 처소에 일의 양면을 두루 보아서 적당한 비판과 취사를 하여 나가기에 노력하라. 10. 학인이 사례기를 우리 교단에서도 장차 세대 전무 출신 제도를 고려하고 계시온데 저의 소견으로는 신성한 도량 생활에는 맞지 않을 듯 하나이다. 말씀하시기를 돌아오는 세상의 법은 국한 없는 법이라야 하므로 많은 중생을 포용하여 불운을 두루 입게 하기 위하여서는 희망에 따라 내외가 다 포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보아야 하나니라.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응기편 5장에서 10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나에게 오라였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32. 대산종사. 신도 안에서 돌담을 쌓으며 말씀하시기를, 나는 지금 돌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상을 쌓는다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나니, 아무리 주위에 돌이 많이 있어도 쓰일 곳과 놓일 곳을 고르지 않고 먼저 좋은 돌만 골라 쌓다 보면 뒤에는 쌓기가 힘들 뿐 아니라 잘못하면 무너질 수 있나니, 나는 기초를 튼튼히 한 후 쓰일 곳과 놓일 곳을 골라 순서 있게 서로 맞물려 쌓느니라. 33. 대산종사. 교역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교도수가 적다고 낙심하지 마라. 한 사람에게라도 법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정성을 다하면 되나니, 일이 크고 작고 성과가 있고 없고 처지가 좋고 나쁨에 마음 쓰지 말고 오직 법과 도를 표준으로 차분하고 착실하고 순서 있게 일하라. 3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일은 천지인이 합해서 되는 것이니 항상 선후를 보아서 순서 있고 여유 있게 처리하라. 대종사께서는 영산 방언 공사를 할 때 한 달 전부터 모든 생령들은 다 자리를 옮겨가거라 하고 미리 통보해 다치지 않도록 하신 일이 있나니, 여기에는 만 생령을 하나도 빠짐없이 제도하기 위한 성자의 큰 뜻이 담겨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공사 중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해가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하나니, 일을 할 때에는 열 가지 계획을 세워두고 첫 번째가 안 되면 두 번째, 두 번째가 안 되면 세 번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상 여유를 가지고 법 있고 순서 있게 처사하라. 35.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동지들이 하는 일을 놓고 자기의 생각에 맞춰 시비하지 마라. 이 혼탁한 세상에 세속으로 흐르지 않고 정법 회상을 찾아와 정법 수행하는데 정성을 다하고 있으니 얼마나 장한 일이며, 강급의 길로 들어서지 않고 감사 보은 생활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이며, 중생의 길로 흐르지 않고 불보살 될 길을 찾아 일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성스러운 일인가. 36.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을 할 때는 주인이 되고 일을 한 뒤에는 손님이 되라. 옛 부처님도 나는 삼계의 손님이 되리라 하셨나니, 모든 것을 이루어 놓고도 흔적 없이 흘러가는 저 물처럼 일을 했다는 상도 없이 놓아버릴 줄 알아야 참 주인이고 참 여래니라. 37. 대산종사. 기원문을 지으시니 영겁 다생에
만나기 어려운 이 회상의 동지님들, 나날이 때때로 신근의 뿌리가 더욱 내리고 두터워지도록, 나날이 때때로 공심이 더욱 두루 커지도록, 나날이 때때로 공부심이 더욱 살아나도록, 나날이 때때로 자비심이 더욱 크게 살아나도록, 영겁 타생에 만나기 어려운 이 회상의 동지님들, 다시 법신불과 대종사님과 삼세 제불 제성전에 대서원을 올리고 대정진을 하며 대불공을 올려 대불과를 얻으며 대자유를 얻어 대합력하는 영세에 잊지 못할 동지가 되기를 일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38. 대산종사. 원기 73년 교단 3대를 시작하며 말씀하시기를, 후천 개벽의 새 시대를 맞으면서 한 사람이라도 이 회상과 인연이 끊어지는 과보를 받아서는 안 되나니, 내가 먼저 대참회를 하고 성자들의 살신성인하신 신법을 표준삼아 나아가고자 하노라. 그 표준은 부처님의 자비심이요, 노자님의 겸양심이요, 공자님의 인의심이요, 예수님의 사랑이요, 이차돈의 법흥이라. 진리는 뺏고 주고 주고 뺏는 이치가 있으니, 이를 체받아 법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치면 다 받게 되는 이치가 있나니, 이 회상에 수많은 큰 도인들이 다녀가며 각 분야를 따라 일을 할 때 역경과 고난이 없지 않을 것이나,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모든 성인들의 정신을 체받아 그 신법으로만 하면 고비를 넘길 수 있느니라.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불교는요 이 땅에 왜 탄생했느냐? 프로의 종교를 우리 소태산 대인관에서 만들기 위해서 원불교를 창립해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프로가 되자. 자, 어느 기자가요. 어느 기자가요. 다방면의 프로들을 인터뷰를 했답니다. 다방면의 프로들을요. 다방면의 프로들을 인터뷰를 기자가 딱 했어요. 그 기자가 말입니다. 그 프로들을 인터뷰를 해갖고 얻은 결론이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결론을 자기는 얻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기자가 얻은 프로들의 인터뷰 갖고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람을 인터뷰 갖고 얻은 자기의 그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을 자기가 이제 이 기자가 이렇게 지금 이제 한 거예요. 고치고 고치고 또 고쳐서 고치고 고치고 또 고쳐서 고칠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이제 고치고 고치고 또 고쳐서 이제 고칠 것이 없다고 딱 생각할 때 그때 한 번 더 고쳐가는 작가 한 번 더 고쳐가는 거예요. 이것을 이 사람을 뭐라고 하면 작가라고 그런다. 작가. 작가. 회장님 작가예요. 시인 작가잖아요. 또 관사님 시조 작가잖아요. 또 옥타님 뭔 작가세요? 아니요. 다 이제 다 작가예요. 작가예요. 근데 그 작가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작가라는 거 고치고 고치고 또 고쳐가지고 고칠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마지막 또 고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뭔가 하면 작가다. 이 지금요 기자가 수많은 작가들을 인터뷰를 해갖고 얻은 결론이에요. 하, 참. 야,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게 이제 그 작가인데요. 관건은 뭔가 하면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이 관건은요. 고치고 고치고 또 고쳐서 고칠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마지막 고치는 사람이 작가인데 관건은 뭔가 하면요. 관건은 하면 작가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작가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작가로 계속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작가 한 번만 되고 끝납니까? 한 번만 되고 끝나는 작가는요. 작가가 아니에요. 참 내가 공자 말씀하죠. 이 기자가 말입니다요. 얻은 결론이에요. 자 이제 이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러움이라는 단어는 프로가 듣는 최고의 상징 중 하나다. 자연스러움. 이 단어, 자연스러움이라는 이 단어는 작가가 듣는 최고의 칭찬이에요. 이게 뭔 말입니까? 고치고,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마지막 또 고치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없이 자연스럽게 그것이 그대로 행해질 때 그때 말이죠 그 사람을 칭찬하는 최고의 상찬 칭찬이다. 저 프로 되고 싶습니다. 이런 프로가 되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그런데요. 그다음에 이 사람은요 역경은 포기한 순간에도 역경이라고 하는 열정은요. 우리 열정 가진다 그랬죠? 열정을 가지고 있다. 열정은 포기한 순간에도 좋아하는 것을 향해서 돌진하는 것이 열정이라고 착각한다.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할 순간에도 좋아하는 것을 향해서 돌진하는 것을 열정이라고 착각해. 그건 착각이다 이 말이죠. 이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넘어가야지 뭔가만 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것이 이제 프로인가 하면요. 보세요. 그러나 포기

사늘한 인내심. 그게 표현도 멋지겠어요. 서늘한 인내심.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인내심을 가져야 하는데 열정으로 내가 해야겠다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진정한 열정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열정이 다 녹아버려야 돼요. 완전히 다 녹아버려가지고 뭔가 하면요 서늘한 기운으로 아까 서북풍 서늘한 기운으로 돌아갔을 때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런가 프로라고 그런다. 이야 프로 멋지죠? 저는 이런 프로가 되고 싶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인내심이 이제 있는데 자, 그러면은요. 실제로 이런 프로가 된 그런 그 예를 제가 이제 들어 드릴게요. 이제 예를 제가 들어 드리는데 과골 삼천 이런 단 과골 삼천. 이 과자가 이게 뭔가 복숭아뼈. 이 복숭아뼈. 복숭아뼈가 어디 있습니까? 예부터 있죠. 이 복숭아뼈. 이걸 과골이라 그래요. 과골이 삼천 세 번 구멍이 났어요. 과골이 복숭아뼈가 세 번 구멍이 났어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그만치 앉아가지고 이 복숭아뼈가 앉으면은 이게 딱 닿잖아요. 이 굳은 살이 백이죠? 굳은 살 안 백입니까? 복숭아뼈 굳은 살 백했나요? 모두? 안 백했어요? 안 백임, 안 백했구나. 아, 연타인도 안 백했어요? 조금 있어요? 이게요 지금 이 복숭아뼈가 세 번이나 구멍이 나 버렸다니까. 이게 누가 이렇게 했는가 하면 다산. 다산이 누굽니까? 저 다산 초당 가보셨나요? 경선님 가보셨어요? 저 강진 아, 멋지죠? 아, 저도 가봤어요. 모두 가보셨죠? 간사님 가보셨죠? 다산초당. 이 양반이 말이죠. 이렇게 됐다, 표현을 했어요. 자기의 그 수행의 정도를. 이게 뭔가면요. 프로가 나타내는 현상이에요. 프로! 그렇게 다산이 말입니다. 앉아가지고 다산실록을 썼잖아요. 다산실록. 그 다산실록을 쓰는데 그 수많은 저서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말이죠. 얼마나 공을 들이고 열정을 바치고 그래서 뭔가 하면요 서늘한 인내심 이 단계까지 완전히 갔다 이 말이죠. 갔기 때문에 다산실록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실천유학 실학의 집대성을 완성할 수 있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이게 프로다 이 말이죠. 자, 또 이제 다른 예를 제가 이제 프로의 예를 하나 이제 또 들게요. 마천시변. 마천시변. 이게 맞자, 뭔 맞자입니까? 아, 문지를 맞자. 문지를 맞자. 구멍이 났죠? 구멍이 났어요. 여는 뭔가, 벼루. 벼루 있죠? 벼루 뭐 하는 겁니까? 먹 갈아가지고. 그게 벼루죠? 벼루가 열 개를 먹을 갈아가지고 바닥에 구멍이 났어요. 아, 열 번을 갈아가지고 열 개를 구멍을 냈다니까, 벼루를. 자, 이게 뭔가면요, 어떻게 됐냐? 누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추사. 예, 추사, 김정희, 추사. 프로죠. 그래서 그 분야의 말입니다. 완전히 프로가 된 거요. 그런가 하면요. 독진 천호. 독진 천호. 이제 한 모드로 안 쓸게. 독진 천호.

허는 뭔가면, 허는 뭔가면요. 이 붓 천자루를. 붓은 뭐로 만듭니까? 아, 털로 만들잖아요. 그것이 없어지고 해서 천자루를 몽땅 붓을 만든 거요. 천자루를 몽땅 붓을 만들었다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천자루를 몽땅 붓을 만들 정도로 글씨를 썼다 이 말이죠. 글을 쓰니까는 뭔가 하면 그 사람이 누가 되는가 하면 누가 되는가, 추사가 된 거다. 이게 신리예요. 이게 추사예요. 추사가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은요, 다산은 실학 분야의 프로죠. 또 추사는 글씨 쓰는 방향의 프로죠. 이 기자 멋지죠. 이렇게 지금 썼더라니까요. 자, 이런 사람이 말이죠, 프로가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우리 종교가 담당해야 될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종교가 담당해야 될 분야는 뭔가 하면 동남풍이죠. 여기서 말이죠. 그러죠? 동남풍 아닙니까? 37장에서 동남풍. 그래서 이 동남풍을 불리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뭔가 하면요, 프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왜 원불교를 열어주셨느냐? 우리 원불교를 열어주신 것은 말입니다, 종교 분야에서 정치와 더불어서 말이죠,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데 종교 분야에서는 프로가 돼야 된다. 자, 저 프로가 되고 싶습니다. 또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프로가 됩시다. 또 여기 계시는 분들만 프로가 돼서 되겠습니까? 이 방송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뭔가면요, 프로가 되자. 그러면 그 프로는 어떤 프로가 돼야 되는가 하면요, 서북풍의 프로가 돼서 되겠습니까? 아, 그런가요? 서북풍의 프로가 되지 말자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돼야 될 프로는 뭔가 하면요, 동남풍의 프로가 돼야 된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교의품이 37장을 공부하면서요, 서북풍의 프로가 되지 말고 동남풍의 프로가 되자 하는 이 다짐을 말입니다, 우리 오늘 모이신 분들 새롭게 우리가 다지고 말이죠, 그런 프로가 되도록 저도 앞으로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요, 저도 이 강의 이런 분야에 있어서요, 프로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프로가 됩시다. 듣는데 프로 되자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프로가 돼가지고 우리 말입니다, 이 세상을 이왕 한번 왔을 김에 프로의 대일에 아마추어를 벗어나가지고, 아마추어 우리 벗어납시다. 아마추어 싹 벗어나고 프로의 세계에 우리가 말이죠, 다 같이 진입해가지고 이 프로로 우리는 인생을 마감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다짐을 우리 교의품 37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다지는 그런 계기를 우리가 만들어가자 하는 강조의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면서 제 말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무한양파, 진도 구기자, 한평 미니 밤호박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뿌리가 있어야 그 물과 나무가 마르지 않듯이 현재의 복락을 누리는 것보다 그 용성에 복덕의 종자가 박혀 있어야 그 복락이 유효하나니 자기 마음에 어떠한 싹이 트고 있는가를 늘 살피어 좋은 싹을 기르기에 힘을 쓰라. 복덕의 종자, 복덕의 싹은 곧 신심과 공심과 자비심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0: 요리 공부방 반갑습니다. 주말 오전 원불교 교리에 대해 배워보는 교리 공부방입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과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문답을 통해 원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은 독일 교화 현장에서 오랜 시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를 들어 질문하고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해견으로 원불교 교리를 연마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1: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2: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3: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4: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2: 엄마, 여기 꽃.
5: 고마워.
4: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6: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7: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8: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이쪽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인사님
2: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참외문을 한번 접근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가지고 참외문을 가지고 인삼 법사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일반 종교, 모든 종교는 그 참외라고 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종교와 참외와의 어떤 연관성이나 관계가 있을까요?
2: 아, 그럼요.
1: 네네네.
2: 그 사람이 세상을 보는 견해, 관점,
1: 예.
2: 서로 다르죠. 다른데 대체적으로 두 갈래로 본다면은 세상은 살만하다.
1: 아, 네. 아,
2: 복락의 세계다. 매우 희망적이다. 이런 그 낙관적인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1: 네.
2: 세상은 죄가 많고,
1: 예, 예.
2: 고가 많고,
1: 예.
2: 아, 참.
1: 사바세계.
2: 아, 일체고.
1: 네, 그렇죠.
2: 고의 세계다.
1: 네, 네, 네.
2: 이렇게 보는 안목을 갖고 생활하는 사람이 또 많아요.
1: 네.
2: 이 두 가지 안목이 다 잘못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속박에 억눌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운동과 역할하는 사람이 참 많지 않아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2: 그런 입장에서 보면 참 세상은 희망적이고 은혜롭고
1: 예.
2: 복된 세상이다 이렇게 보아지고요.
1: 네, 그렇습니다.
2: 그러나 그 그늘진 세계,
1: 네.
2: 숨어있는 세계, 이런 그 암흑한 세계에서 본다면은, 아이고, 죄가 말도 할 수 없이 발달하고, 고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마음의 고통, 생활 고통,
1: 예.
2: 육신 고통,
1: 예.
2: 모든 것이 고통 아닌 것이 없다고 보는 그런 견해가 있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2: 둘이 다 옳죠. 그러니까 네. 보통 고반, 낙반하는 것이 인간사유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1: 고반, 일반적으로 낙반.
2: 고반, 낙반. 그런데 오늘 참회 아니에요?
1: 네, 그렇습니다.
2: 나는 볼 때 참회가 없는 세상이다.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참회가 없고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참회가 없고 고난이 장대한 사람도 참회가 없고 아주 속박으로 눌려 사는 사람도 참회가 없고 어떤 경우에서 사는 사람들도 참회가 없거나 빈약하거나 잊고 살거나
1: 예.
2: 그런 형태가 지금 세상이다 문명 세상이다 이렇게 보아지는 안목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런
1: 네.
2: 안목에서 말했으면
1: 네.
2: 좋겠어요.
1: 그럼요, 네, 그렇죠. 네, 네,
2: 그런
1: 네.
2: 안목에서 참회를 잊고 사는 사회
1: 네.
2: 이런 사회는 아무리 문명이 발전해도 사람들이 행복감이 없죠. 자유감도 없고 그러잖아요.
1: 네.
2: 모든 종교가 모든 성현께서 자고로 참회문을 밝히지 않은 성현이 없잖아요.
1: 그렇습니다.
2: 참회가 예. 수행의 기초거든요.
1: 네네.
2: 아, 건물도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실어야 오래가지 않아요.
1: 그렇습니다.
2: 그렇듯이 네네. 참회문을 잘 밝힌 종교라야 희망이 있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1: 예.
2: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1: 네.
2: 세상이 탁 밝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참회를 기초로 하지 않는 종교는 허물어질 것이고 참회를 기초로 하지 않는 사회는 아주 볼 것이 없고
1: 예.
2: 그러므로 오늘 참회문에 대한 대화는 매우 중요하고
1: 예.
2: 그 의미를
1: 네.
2: 참회가 대체 무슨 뜻을 갖고 있는 건가
1: 네.
2: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죄 안 지었어.
1: 예.
2: 그러니까 참회할 것이 없어.
1: 죄에 대한 것이 상당히 좀 이렇게 민감하지 못하고 좀
2: 가볍게 알죠.
1: 둔감해졌습니다.
2: 나 죄 안 지었어.
1: 예.
2: 나 이 정도 살면 살만해. 고통도 없어. 죽게 되면 죽지 뭐. 이래요. 그러니 참회를 할 여가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참회에 대해서는 참회의 본질이 뭔가 무엇 때문에 참여를 해야 하는가, 참여 의미가 무언가를 확실히 드러내는 것이 오늘 대화의 목적인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2: 그래서 네네네. 모든 대중이 네네. 나에게 참여가 필요한 것이로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 아, 오늘 대화의 소회가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1: 네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그 아까 말씀 중에도 참여하지 않는 생활, 참여가 없다. 아주 무서운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2: 그렇죠.
1: 네네네. 네.
2: 그 황용록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 스님이 중국에도 오대산이 있어요. 중국 네, 오대산은 네, 네, 네. 3,000m 이상 네, 높은 산인데 네, 네. 그런 높은 산 아래는 작은 산이 많아서 산길 가기가 어려워요. 네. 산길에 들어가서 그 산을 가려면 그 길을 잘못 들면 엄원간지로 가버리거든요.
1: 아, 그러죠.
2: 그런데 그 산길 오대산 가는 길목에 할머니 한 분이 딱 서서 있는 거예요. 오대산을 가려면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물었어요.
1: 네.
2: 멕시코. 아,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네. 할머니가 멕시코. 맥이라는 멕시코. 말은 예. 말 빨리 달릴 맥자예요. 예. 어려운 아. 자예요. 말이 빨리 달리면요 빛 같아요. 어찌 빨리 가는지.
1: 그렇죠.
2: 그렇게 빨리 가라 그 말이요. 빨리 가라. 어떻게 빨리 가나. 직. 우리가 자동차 올 때 직진 그러지 않아요? 너 오던 길로 직진해서 빨리 가거라. 그러죠. 아. 그 맥자의 의미가 심중해요.
1: 아.
2: 맥자. 말 빨리 달릴 맥.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해서 빨리 가거라. 그 말이거든.
1: 아.
2: 산길 어떻게 빨리 가요? 멕시코 똑바로 가라. 그러니까 바른 길로 갔어. 그러니까 저만큼 다섯 가르쯤 가니까 저렇게나 수도원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뭐 비난하는 말을 하네. 속말로. 스님이 그걸 귀로 들었단 말이야. 일 가라고 해놓고 군수를 하다니.
1: 네.
2: 그렇지만 그리 가라고 했으니까 그리 가는 거야. 가니까 역시 오대산이 있고, 오대산을 왜 가느냐. 조주 종심선사가 오대산에서 수도하고 있었어.
1: 아.
2: 이제 찾아갔다. 오는 길에 할머니가 계셔서 길을 물었길래, 길을 물었더니, 한 다섯 걸음 가니까 저렇게나 돌을 닦은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하고 군소리를 합니다.
1: 네.
2: 그 무슨 뜻이지요? 하고 물어봤어.
1: 예.
2: 조주 선사한테.
1: 네.
2: 그게 화두가 안 풀려.
1: 예.
2: 조주 선사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지? 아, 그랬더냐? 그러면 내가 갔다 오마. 아, 그러더니 그 산길로 조주 선사가 그 노파한테 갔어. 오대산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대산 쪽에서 와가지고.
1: 네네.
2: 그러니까 똑바로 가시오, 그런다?
1: 또.
2: 그러면 똑바로 가면 반대쪽 아니야?
1: 네.
2: 오대산 쪽에 와갖고, 오대산 어디로 가냐고 물으니까 똑바로 가면 오대산 반대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1: 네, 이제 반대쪽이죠.
2: 근데 조주 선사가, 뒤로 돌아서 오대산 쪽으로 와버렸어. 그냥.
1: 다시.
2: 그러니까 할머니가 또 저렇게나 돌을 닦은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기어이 군소리를 한다.
1: 무엇을 해도 내 꼬리를
2: 군소리를.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그 선사가 그 제자한테 내가 오늘 그 할망구를 똑바로 따져주고 왔다. 가르쳐주고 왔다.
1: 네, 네.
2: 따져주고 왔어. 그러더래. 가라는 줄 안 가고 반대쪽으로 오대산으로 와갖고.
1: 네, 네.
2: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이 화두예요.
1: 아.
2: 조주 선사가
1: 예.
2: 똑바로 와서 그 노파가 저렇게 똑바로 가라고 했더니 또 저렇게 가네. 군소를 듣고 왔다. 너하고 똑같이. 근데 가서 따져주고 왔다 건다. 그 뭔 네. 소리 거냐. 그것이 화두예요.
1: 네.
2: 뭘까요?
1: 저 잘 모르겠습니다.
2: 생각해봐. 비호같이 가라. 맥자는 말 빨리 달릴 맥자예요.
1: 네.
2: 최선을 다해서 빨리 가거라.
1: 예, 예.
2: 최선을 다해서 빨리 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마음인 거예요. 길은 아무리 빨리 가도 자기가 자기 마음으로 가는 것보다는 못 오잖아요.
1: 마음이 금방 갔다 오죠.
2: 그렇죠.
1: 네, 네, 네.
2: 그 말이요.
1: 네.
2: 도를 닦아서 도를 이루려면 네 마음으로 가야지 오대산 가서 되겠냐? 그 말이거든. 그렇잖아요. 죄를 참회하는 것도 꼭 이와 같아요. 죄업을 참회하는 것도 중요한데 나는 죄 안 지었어. 그런 생각하는 것.
1: 네.
2: 현실적으로 죄 안 지었어. 죄 지어놓고도 죄인지도 몰라. 죄업을 참회하는 것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하나.
1: 네.
2: 죄심, 죄 짓는 마음.
1: 예.
2: 죄성, 죄 짓는 성품.
1: 예.
2: 그 죄심을 참회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1: 아.
2: 그러니까 죄심을 참회하라. 그러면 네가 부처니라. 삼독심, 탐심, 진심, 치심. 삼독심의 죄심을 참으면 너는 바로 부처다.
1: 네.
2: 그를 가르친 건데 그와 같다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소태산 부처님께서 참회문을 밝히신 네. 소위가
1: 네.
2: 어디에 있는가
1: 예, 예.
2: 하는 것을 잘 깨쳐야 할 거예요. 아마 참회문은
1: 네.
2: 나는 추측이에요.
1: 네.
2: 이게 정설이 아닌데 우리 그 서대원 선진께서
1: 네.
2: 불교학을 많이 연구했어요.
1: 네.
2: 그 대중이 저 사람은 불교인이야. 야, 쫓아내자 그래.
1: 아이고, 아, 네, 네.
2: 너 불교에 가짜 오르면 불교로 가라. 이거죠.
1: 예, 예.
2: 대중사님께서 꾸중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1: 꾸중을 하셨겠죠.
2: 아, 그랬죠.
1: 분명히 하셨겠죠. 네.
2: 당연히.
1: 네, 네, 네.
2: 꾸중을 하시고.
1: 네, 네, 네.
2: 그 서대원을 참 그 애호를 하셨어요.
1: 네, 네, 네.
2: 근데 서대원 선생 입장에서는 대중사님께서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 대중도 네.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1: 네.
2: 그래서 결국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뜻을 표현하려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1: 예.
2: 저 초실 뒤에 금강원이 있어요.
1: 예.
2: 지금도 있죠?
1: 네, 있습니다. 네.
2: 그 금강원 거기서 도끼로
1: 예.
2: 자구로 자구 있잖아요.
1: 예.
2: 자구로 손을 끊었어요. 손목을. 아. 끊어버렸어요.
1: 아이고.
2: 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어렸을 때 봤지만 여기 손으로 붕대로 감고 다니셨어요.
1: 아이고.
2: 서대원 쌤이 그런 기억이 있는 분인데 원불교인으로서 불교학을 좀 연구하기로서니 그것이 무슨 외제냐.
1: 네네.
2: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서대원 쌤이 이 참회문의 기초를
1: 아.
2: 대정상 훈령을 받고
1: 예.
2: 훈령을 받고 기초를 세우지 않았나.
1: 아, 네.
2: 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학교에서 교학과 다니면서도 서대원 선생 연구회를 우리가 한번 가진 일이 있었어요.
1: 아, 학교 다니시면서.
2: 학교 다닐 때.
1: 네, 네, 네.
2: 라고 대화를 한 일이 있었거든요.
1: 네.
2: 그때도 그런 말을 했어요. 참회문은 서대원 쌤이 많이 참회문을 짓는데 역할을 하셨다.
1: 아.
2: 그런 말을 했었어요.
1: 네, 네, 네.
2: 그렇게 이 참회문에는 불교의 용어가 많이 섞여 있죠.
1: 네, 그렇습니다.
2: 예,
1: 네,
2: 불교 네, 네. 경에 이르시되
1: 네, 네,
2: 그런
1: 네.
2: 말씀이 다
1: 네, 네, 네.
2: 거기서 나왔어요.
1: 예, 예.
2: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불교와 우리 집은 뭐 두 집이 아니니까
1: 네, 네.
2: 그런 마음으로 통달된 생각으로 해야 되고 첫째는 자신 밑에 이 마음 부처님을 네, 네. 향해서 네, 참회하는
1: 네, 네. 네, 네.
2: 그 참회에 대해서
1: 네.
2: 우리가 속 깊이 공부하고
1: 네.
2: 속 깊이 참회하는 그런 실행을 보여야 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1: 네. 자 이제 참회에서 저희들이 어쨌든 일단 잘못을 저질러 놓으면 그게 이제 업이 되는데 이게 정업이란 말이에요. 정업 난멸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업 면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한 것을 대중사님께서 정업도 차차 멸할 길이 있나니라 하셨는데 그 두 가지 관계에 있어서 좀 저희들이 좀 담아야 될 법문은 없을까요?
2: 멸할 길이 없다는 말씀은
1: 네.
2: 그 권한이 밖에 있어요.
1: 아, 권한이 밖에 있다.
2: 그렇죠. 그 업을 고로 줄 권한이 밖에 있단 말이죠.
1: 네네.
2: 천지 부모 동포 법률.
1: 네. 권한이 밖에 있어요.
2: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면할 수가 없어요. 밖에서 오는 거니까.
1: 아, 네.
2: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죠.
1: 네.
2: 해가 뜨면 햇빛을 받아야죠.
1: 네, 네.
2: 내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1: 이미 내 손을 떠나 있을
2: 떠나서.
1: 네, 네.
2: 고난이 그쪽에 있다니까요.
1: 예, 예.
2: 나는 받아야 돼. 그런데 차차 면할 길이 있나니라 그 말씀은 죄심. 네가 마음을 참회하면 고를 차차 녹여가지고 밖에서 들어오는 것을 잘 수용해서 갚지 않아.
1: 내가 갚지
2: 않아. 그러지 않아.
1: 네네.
2: 그러면 그것이 녹아 없어질 것 아닙니까?
1: 예, 예.
2: 그래서 마음을 참회하면 밖에서 들어오는 죄업은 차차 면할 길이 있다. 그러니까 떠나지 말고 공부를 착실히 잘해라.
1: 네네.
2: 그거죠.
1: 아, 네네. 그렇다면은 여지가 있는, 여러 가지 여지가 있다고
2: 그렇죠?
1: 생각합니다. 어쨌든 마음먹기에 달려있으니까.
2: 그렇지요.
1: 네네네. 네. 아, 그런 면에서 대중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2: 예, 네, 그렇습니다.
1: 네네네. 네. 대중에게 말씀해 주신 영원한 참회계가, 영원히 이제 이게 참회계가 죄성 그 자체도 말하자면 그 죄에 접근되지 않는 영원한 참회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좀 얻을 수도 있을까요?
2: 영원한 참회라는 것은 자성의 해광을 발현하는 것이죠.
1: 네.
2: 내가 인과보응의 진리를 오독해서
1: 네.
2: 인과의 범위를 초월해버렸다 말씀이죠.
1: 네, 네, 네.
2: 초월해버린 말씀은
1: 네.
2: 마음의 광명, 자성의 해광, 해광으로 이미 회복되었어.
1: 네.
2: 마음에 밝음이 있으면은 인과를 지을 마음이 없죠.
1: 네.
2: 내가 지으면 받는다는 걸 다 아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지으면 받는다는 거 아는데 지을 리가 없지요.
1: 네네네.
2: 확연히 깨달았으면은
1: 예.
2: 토를 딱 떼버린 거예요.
1: 예예예.
2: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차후에 돌아올 과보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죠.
1: 네네.
2: 지음이 없으니까
1: 예.
2: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참여하라는 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1: 네.
2: 마음의 광명을 회복하고 마음의 영기,
1: 네.
2: 이 우주 대자연의 정기.
1: 네.
2: 정기를 타라 그러셨죠?
1: 예,
2: 정산종사님께서
1: 네, 네, 네, 네, 네.
2: 그런 그 영기를 타고 광명을 회복하면 그런 자리에서 무슨 죄업이 있겠습니까?
1: 네, 네, 네, 네.
2: 죄업의 그림자도 없죠. 그렇게 해라 그 말씀이에요.
1: 네. 그 제가 이제 독일에서 그 근무할 때 잠발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잠발잔이 19년 이런 저런 일 때문에 감옥을 왔다 갔다 한 것이 19년이에요. 19년째 이제 나와서 갈 데가 없어 어디를 갈까 하다가 성당에 가서 그냥 잠이나 자고 밥이나 좀 얻어먹자 이러면서 그러고는 이제 성당으로 찾아 들어갔는데 또 이런 무엇이 좀 발동을 했는가 그 미니엘 신부가 먹던 은식기를 보자기에다 싸가지고 신부님 몰래 바깥으로 나가다가 성당 앞을 지나는 형사한테 이거 뭐 성당에서 뭐 싸가지고 나오니까 너 누구냐 풀어보니까 은식기가 나오니까 이것이 어떤 겁니까 물으니까 아 이게 미니엘 신부가 내가 주었노라 촛대를 가져가라겠는데 왜 안 가져갔냐 해가지고 촛대까지 이 주니 개과천선해가지고 이제 이름도 좀 바꾸고 조그마한 시에 가가지고 그 도시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 시에 이제 말하자면 시장도 되고
2: 잠발잔 얘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1: 네네.
2: 많이 들어왔고 책도 네네. 많이 읽었고
1: 네네.
2: 그런 소설이죠.
1: 네네네.
2: 레미제라블이라고.
1: 네, 빅토르 휴고의 네.
2: 그 용서하는 마음.
1: 예.
2: 그거를 이제 소설화 한 것이죠.
1: 그렇습니다.
2: 죄를 참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 네네.
2: 신부가 그 용서하는 마음.
1: 예.
2: 개과천선 시켜주는 마음. 그것이 그 소설의 핵심이에요.
1: 예, 예.
2: 그러니까, 우리가 참회를 인식할 때, 개인적인 죄와 고를 면하는 길이면서,
1: 네네.
2: 사회 전체적인 죄와 고를 해결하는 길이 참회다.
1: 예.
2: 우리 소태산 부처님은 교단 안에서 안 되는 것을 교단 밖으로 쫓아내면 어찌 되거든요.
1: 네네네.
2: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대중에 나오지 않아요?
1: 네네네.
2: 교단 안과 교단 밖을 둘러보지 않는다. 네네. 이거는 마음과 몸을 둘러보지 않고 나와 너를 둘러보지 않고 나와 세상을 둘러보지 않는
1: 네네.
2: 그런 참 탁 트인
1: 네.
2: 그런 열린 마음이 아니면 용서가 안 되죠.
1: 아, 네.
2: 그 어머니 마음 아니에요.
1: 네네.
2: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할 때 용서밖에 없거든요.
1: 네네네.
2: 자식을. 그러니까 성자의 마음을 가장 많이 닮은 것은 어머니 마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1: 아, 네네.
2: 이것이 용서하는 마음이거든요. 이 참회는 내가 내 죄고를 참회한 것도 참회지만은 네. 다른 사람의 죄고를 용서하는 것도 네. 큰 참회죠.
1: 네네네.
2: 참회를 권장하는 것도 참회 권내에 속하지 않아요?
1: 네네네.
2: 그런 그 역할이 종교를 통해서 많이 유행될 때
1: 예.
2: 우리가 참 그 참 문명세계가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1: 예,
2: 들지요.
1: 예, 예, 예. 정산종 법사님께서 하늘은 짓지 않는 복을 내리지 못하고 사람은 짓지 아니한 죄를 받지 않나니라 그랬거든요. 그게 그 말씀은 죄의 복에 대한 어떤 하늘과 사람에 대한 자신감 저는 이게 큰 선언이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2: 그것이요?
1: 네.
2: 참 훌륭한 말씀인데
1: 네네네. 네, 네.
2: 우리가 그 천둥과 벼락이 있잖아요.
1: 네네. 네.
2: 사람이 천둥과 벼락을 맞아서 죽었단 말이에요.
1: 예.
2: 그러면 그 하늘이 그 사람을 때려버린 거냐?
1: 네.
2: 그 사람이 벼락 맞을 자리에 가서 죽었느냐? 그것에 대한 해석이에요.
1: 네, 네, 네.
2: 사람들은
1: 네.
2: 하늘이 벼락을 때렸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1: 네, 네.
2: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1: 네.
2: 하늘은 순리자연하게
1: 네.
2: 천둥 치고 벼락을 쳤을 뿐이요. 무심한 중에
1: 그냥 무심하게.
2: 그런데 사람이 거기 가서 죽은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으러 거리 갔어.
1: 네.
2: 그 죄도요 인연관계예요. 인과관계예요.
1: 네, 네, 네.
2: 모든 인과라고 하는 것은 인연과예요 본래.
1: 네, 인연과.
2: 인연과.
1: 네, 인연과.
2: 연이 있어서 과가 오거든요. 그렇게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은
1: 네, 네.
2: 짓지 아니한 죄복을 내리지 아니하고 사람은 짓지 아니한 것을 받지 아니한다. 그 말씀이 전부 일체유심조 인연과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생각하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1: 네.
2: 모든 것은 인연과에 의해서 인과 연과 과
1: 네.
2: 이 세 가지 받아진 원리 원칙에 의해서 받는 것이다.
1: 네, 네.
2: 그런 말씀이니까
1: 네.
2: 너무 그냥 그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1: 네, 네.
2: 이렇게 꼭 그 진리적으로 이런 말 생각해. 만약에
1: 예.
2: 그 인도네시아 주변에 인도네시아는 화라산 제가 한번 가보니까
1: 네네.
2: 아, 그 화라산 볼만하대요.
1: 아, 예, 예.
2: 산복도 막 화라산이 올라가는 거 인도네시아에 가면 볼거든요. 근데 그때 그 해일이 일어나고 인도양 그 주변에
1: 네.
2: 몇만 명인가 한꺼번에 죽은 일이 있어요. 뭐라 몇만 명인가 그 숫자는 모르겠는데 무수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
1: 아, 예, 예. 예.
2: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이 동업을 지었느냐.
1: 네.
2: 그 한때 예. 죽을 죄를 지었느냐.
1: 예.
2: 이거거든요.
1: 예, 예.
2: 그래서 인과 원리를 부정할 수가 있어요.
1: 네.
2: 그 인과가 있다든지 아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현실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원리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원리적으로 인연과의 원리에 의해서 생각해야 되고
1: 네네.
2: 또 하나 현실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나도 후생 태어나면 총부 부근에 태어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같은 자리에서 살고 같은 자리에 죽고 그러더란 말이죠. 다른 데 다른 멀리 안 가요.
1: 그 본문에도 멀리 못 간다는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2: 그거 보고 동업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같이 죽을 수도 있다.
1: 네, 네, 네.
2: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1: 네, 네.
2: 원리적인 뿐만 아니라.
1: 네, 네.
2: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 때는요, 반드시 도를 배운 사람, 도를 믿는 사람은
1: 네, 네, 네.
2: 원리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네, 네. 현실적으로 이해하면 네. 부정할 수가 있어요. 네, 네, 네,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네, 네, 그 말씀이죠. 네.
1: 그 양눈을 못 봤던 헬렌 켈레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남기셨더라고요. 나는 두 눈으로 앞을 볼 수가 없지만 그러나 본인의 미래가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보다 내가 낫다. 그러니까 희망을 잃지 말고 아무튼 그 어쨌든 다시 시작하는 참의 그렇죠. 길이 우리 대종사님께서 밝혀놓으셨다.
2: 그러죠.
1: 새로운 삶을 위해서 또 새로운 사회 또 새로운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 참회물을 잘 그 참회물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많이 개척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말씀 반가웠습니다.
3: WBS 원음 방송입니다.
4: 개교 80년 민립조선대학교가 학생의 가능성을 지역의 미래로 이끌어갑니다. 조선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11일까지 휴메니티 비욘드 퓨처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싱싱함이 다르면 밥상이 달라집니다. 장성의 신선한 농특산물 이제 광주에서 만나보세요. 장성 로컬푸드 상무 직매장. 우리 가족 건강한 밥상을 위해 장성의 신선함을 그대로. 상촌역 2번 출구 노어촌 공사 1층 장성 로컬푸드 상무 직매장.
5: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화순 파프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교리 공부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과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문답을 통해 원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2부 시작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참여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으로 알고도 지은 죄업과 모르고 지은 죄업 두 가지가 있는데 알고도 지은 죄업과 모르고도 지은 죄업의 과보는 어떻게 나타날까 하는 그런 의심을 좀 들었습니다.
2: 모르고도 짓는 죄업은 중생의 죄업이죠.
1: 네, 모르고 짓는
2: 중생.
1: 네.
2: 모르는 것은 중생이니까요.
1: 무명. 네.
2: 근데 아는 것은 지혜에 속한 것이지만은 지혜는 아니죠. 근데 인과의 원리와 성리에 대해서도 배워서 아는 거죠.
1: 네.
2: 자, 깨쳐서 아는 것이 아니고 배워서 아는 것인데 배워서 아는 것은 경계를 당하면 숨어버려요.
1: 네.
2: 잠자버려.
1: 예.
2: 그래서 차양자재 해버리는 것이죠.
1: 예.
2: 똑똑히 기억이 남았으면 할 리가 없죠. 근데 욕심에 치성하면 알고도 해요.
1: 네.
2: 알고도 범하거든요. 그런데 욕심이 치성해서 알고도 범행을 하는 것하고
1: 네.
2: 전혀 인과의 원리나 성리를
1: 모르고
2: 하는 것하고
1: 네. 네.
2: 어떻게 비교가 되느냐
1: 예, 그렇습니다.
2: 거죠.
1: 네.
2: 그건 정산정사님 법호에 분명히 나와 있죠.
1: 네.
2: 알고 잘못 행하는 것은
1: 네.
2: 다음에 참회가 있으면
1: 예.
2: 바로 아는 것이 기억이 나가지고
1: 예.
2: 참회를 하게 된다. 그래서 다시는 그 일을 않게 된다. 그런 대문이고
1: 네.
2: 모르고 하는 것은 지금도 모르고 하지만 다음에도 모르고 하고 천방지축으로
1: 예.
2: 모르고 하기 때문에 한없이 행하는 거다.
1: 예.
2: 알고 행하는 것은 참회를 하면 곧 아는 것이 깨달음으로 변해가지고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1: 언젠가는 기회가 있다.
2: 그렇죠.
1: 네네.
2: 아는 것이 깨달음으로 변해.
1: 네네.
2: 참여로 동시에.
1: 예.
2: 그래서 아 이것은 인과 원리가 이러고 한 건데
1: 네.
2: 또 내가 직접 이렇게 받을 건데
1: 네.
2: 이러면 되겠나 하는 각성이 생겨나가지고
1: 예.
2: 다음에 앉게 되는
1: 예.
2: 재출발을 하게 되는 그게 중요하죠. 그걸 맹자님은
1: 네.
2: 태양에도 흑점이 있고
1: 예, 아.
2: 달에도 그 달에 월직이 있다. 그 말씀을 하셨죠.
1: 네.
2: 그처럼 사람들이 잘못을 짓고 허물을 뉘우치면 사람들은 그를 존경해봐.
1: 네.
2: 그런데 허물을 짓고 뉘우칠 줄 모르면
1: 예.
2: 그 사람 허물이 있는 사람 이렇게 바라봐. 그러지만은 허물을 고치면
1: 네.
2: 존경할 거다. 그 말씀이 맹자님 말씀에 나오거든요.
1: 네.
2: 이렇게 허물이라는 것은
1: 네.
2: 본래 누구나 있는 건데
1: 네.
2: 딱 그 고쳐서 타인으로부터 존경받을 때
1: 네.
2: 그때 행복감.
1: 네.
2: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은 재물을 유족하게 가지면은 가장 행복하다. 그렇지만은 재물이 유족한 사람 가운데서도 허물이 있으면 그 사람을 존경받지 못해요.
1: 그렇습니다.
2: 고난이 장대해도
1: 네.
2: 장대해도 그 사람 허물이 있으면 존경받지 못해요.
1: 네.
2: 허물.
1: 맞습니다.
2: 그걸 뉘우치는 것이 참여거든요.
1: 네.
2: 참여를 하면 무엇보다도 존경받는다.
1: 네.
2: 그 존경받을 때가 인간으로서 가장 행복하다.
1: 네.
2: 그런 거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이 참여를 실행할 때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는가.
1: 네.
2: 그걸 느끼고 산다면 참여가 참 절실한 것이죠.
1: 네. 그 진리는 돕기도 하고 시험하기도 하고 바다에 배를 띄워주기도 하고 엎어버리기도 하고 이 진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건데 시험을 당하게 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은 이 진리가 진리의 도움과 진리의 시험을 벗어날 도움을 받고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2: 아, 그렇죠.
1: 네.
2: 그 대종사님께서 영광에 계실 때
1: 네.
2: 청년 한 사람이 앞으로는 제가 술도 안 마시고 예. 거친 일도 안 하고 네. 아주 참된 생활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1: 네.
2: 올렸어.
1: 네네네. 네, 네.
2: 그런데 대부분이 어디 갔다 오시니까 토로 타락해가지고 예. 술 마시고 그랬다 해달래요.
1: 네. 회관도 한 번도 안 나오고.
2: 그러니까 길에서 만났다. 네. 부끄러우니까 자꾸 피해. 그래서 대부분이 부르셨어. 네가 왜 나를 피하느냐. 서약을 올리고 제가 이렇게 잘못해서 배울 얼굴이 없습니다. 한 게 그렇지 아니하다. 아. 그 말씀을 딱 하신 거예요. 허물이라는 건 다 있다 말씀이죠. 그런지 한번 뉘우치면 네. 깨끗한 거다.
1: 예, 예.
2: 깨끗한 거다. 그것이 불심이에요.
1: 네, 네.
2: 네가 지금 불심으로 돌아왔거늘
1: 예.
2: 부끄러워하지 말라.
1: 예, 예.
2: 그 말씀거든요.
1: 네, 네.
2: 그것은 절에 가도요.
1: 예.
2: 이제 스님들이 절로 새로 들어오잖아요.
1: 예.
2: 너 과거에 뭐 했냐 묻질 않는데.
1: 아.
2: 지금 무엇을 헐래가 문제지. 지금 내 마음이 어떤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헐래가 문제지.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는 문제가 아니에요.
1: 아, 참 중요한.
2: 아마는 그렇죠. 종교가 그 생명이에요. 한번 참여를 하면 그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깨끗해져 버린 거예요. 깨끗한 것은 불심이에요, 바로.
1: 아.
2: 불심을 어렵게 찾을 것이 없어요. 죄업을 참회하면 불심이거든요. 그런 마음을 계속해 나가는 거. 그것이 아, 어려운 거죠. 그게 수행이에요.
1: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2: 계속해 나가는 거. 우리 수행자가 네.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깨달음을 계속해 나가는 거.
1: 네.
2: 신앙도, 신앙이 얼마나 중요해요. 신앙이 돈독하다 이 말은 한번 믿음이 변질이 안 돼.
1: 네.
2: 어? 더욱 믿음이 강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믿음이 변질이 안 되는 것 그것이 강한 믿음이거든요.
1: 네.
2: 그래서 불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깨달아서 옮기지 않는 것이 신이다.
1: 네.
2: 믿음이라는 것은 깨달은 자리를 옮기지 않는 것.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깨닫는 자리를 옮기지 않아.
1: 네.
2: 변하지 않아.
1: 네.
2: 그것이 곧 신이다, 신앙이다. 내가 깨달은 본성, 불성, 그 광명과 위력의 본질자리, 그 자리를 깨쳐서 움직이지 않아. 광명과 위력은 이 우주만과 일원상 부처님이시잖아요. 텅 빈 일원상 부처님, 상대가 없는 일원상 부처님, 절대자리이신 일원상 부처님, 또 심성, 심성으로부터 일원상 부처님. 밖으로 보나 안으로 보나 일원상 부처님뿐 그런 일원상 부처님 광명과 위력뿐이다 말이죠.
1: 네.
2: 그런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고 예. 불성이고
1: 예.
2: 이것을 계속해 나가는 것 끊이지 않는 것이
1: 네네.
2: 바로 수행이다 이해 볼 수가 있어요.
1: 네네네. 참의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 대개 이참과 사참이 있다고 하는데 이참과 사참에 대한 그 개념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2: 이참과 사참.
1: 네네네.
2: 사참은 현실적인 참회고.
1: 네. 이참.
2: 이참은 정신적인 참회고.
1: 아, 네.
2: 그렇죠?
1: 네.
2: 현실적으로 죄 지은 것은 상대방에게 아, 내가 잘못했다.
1: 아, 예.
2: 이걸 용서해 다고.
1: 예.
2: 앞으로 그렇게 안 하마.
1: 네.
2: 그것이 사참이고
1: 네.
2: 이참은 진리절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1: 네, 네, 네.
2: 진리를 향해서
1: 예, 예.
2: 또 내 불심 신불
1: 네.
2: 마음 부처님 내가 나를 향해서 아 내가 참 잘못했구나.
1: 네, 네, 네, 네.
2: 이런 반성하고 회개하는 마음
1: 네.
2: 이것이 이참이죠. 진리에 반성해보고 마음에 반성해보는 것이 이참이고
1: 네.
2: 타인의 저 바깥 대사에게 잘못을 빌고
1: 네.
2: 그에 가서 용서를 빌고 하는 것이 사참이고
1: 네네.
2: 그런 것이죠.
1: 죄를 지었을 때를 지었을 때 나와 이참과 사참을 통해서 새롭게 된다는
2: 아, 그럼요.
1: 완전히 다르죠.
2: 예, 그렇죠. 깨끗해져 버렸으니까
1: 아
2: 완전히 다른 거죠.
1: 네네.
2: 예.
1: 같다고 볼 수가 없죠.
2: 예, 그럼요.
1: 그 모두가 그런 희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2: 같다고 보면 참회가 아니죠.
1: 야, 네네, 그렇습니다.
2: 그렇잖아요, 예.
1: 참여문은 새로운 길을 확 열어주시는,
2: 그냥, 그냥
1: 야, 이 길이다 하고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1: 네네네. 이제
2: 그 길로만 가야 돼요.
1: 네네.
2: 자꾸 마음을 챙겨야죠.
1: 네네.
2: 그러니까 챙기고 또 챙기고 다 챙겨야 돼요.
1: 네네. 그렇다면 사참과 유참에 대한 참회계가 있단 말이에요. 참회계
2: 좀 어려운 것은 드러내지 말아요.
1: 네. 참회계가 있으니까 참회계를 한번 이렇게 해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저한테 참회계 할 때 아석소조 제약업 그렇습니다.
2: 네네네. 아석소조 제약업은 새벽이나 낮에나 밤에나 그러죠?
1: 네네.
2: 하루 종일 지은 업이 제약업 모든 업이
1: 아석소조 제약업
2: 네. 내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지은 모든 죄악이 그 말이거든요.
1: 개여무시 탐진치
2: 그것이 다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냐.
1: 예.
2: 네 마음속에 갈맞아 있는 참 영생을 두고
1: 네.
2: 한없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마음을 쓰는 가운데 습관화된
1: 네.
2: 마음에 아주 근본적으로 무겁게 가라앉은
1: 네.
2: 탐심, 진심, 치심
1: 예.
2: 태어난 마음
1: 네.
2: 아, 성내는 마음
1: 네네.
2: 어리석은 사고하는 마음 그 세 가지
1: 빨리 탈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 탐심, 진심, 치심
1: 네.
2: 삼독심
1: 네.
2: 삼독심이 들어서 다 악업을 지은 거니라 악업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니 예. 무엇을 고쳐야 할 거냐? 탐진치를 고쳐라.
1: 네, 고쳐라. 네,
2: 탐진치를 고쳐라.
1: 그 다음에 종신구의 지도생.
2: 네. 종신구의가 아니고
1: 네.
2: 종신구의.
1: 네. 네. 제가 띄어쓰기를 잘못했네. 종신구의. 네.
2: 몸으로 짓는 지도생. 죄, 입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1: 네.
2: 신구의 삼업.
1: 예.
2: 이것이 들어서 참 그 마음으로 죄짓기에 쉬어야 속마음으로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마음으로 탐심을 내는 거예요. 하고 말이지. 전부 욕심을 내는 거예요. 네가 깜짝할 사이에 내가 가져가 버리라. 내가 말이죠. 정화관 앞에 꽃으로 조화로 장식해 놓은 곳이 있어요. 근데 누가 꽃을 빼가 버렸어. 이거 내
1: 종신구의 지도생.
2: 몸으로 짓는 거. 몸으로 짓는 거.
1: 예.
2: 몸으로 짓는 거, 몸은 가만 두어도 죄심이 날 때가 있어요. 몸으로 인해서. 어? 이 몸에서 자동적으로 죄심이 일어날 수가. 죄심이 일어나요.
1: 이게 몸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2: 아, 그래서 죄심이 일어나죠. 신. 몸으로 활동하면서 죄를 짓는 거.
1: 네.
2: 얼마나 활동하면서 죄를 짓습니까? 몸으로. 몸으로, 손, 발로, 머리로.
1: 네네.
2: 의는 또 이제.
1: 정신.
2: 정신, 뜻으로, 생각으로. 정산중사님께서 마음을 분석할 때.
1: 네.
2: 네 가지로 분석했잖아요. 성품.
1: 네네. 네,
2: 정신.
1: 네네.
2: 마음. 뜻.
1: 뜻.
2: 이 네 가지로 분석했거든요. 그 가운데 제일 끝이 뜻이에요.
1: 네.
2: 성품에서 발현되는 것이 정신.
1: 네.
2: 성품은 광명도 아니요, 기운도 아니요, 무엇으로도 비유할 수 없는 것이 성품이에요.
1: 네, 네.
2: 비유할 수가 없어요, 성품은.
1: 네.
2: 입 딱 다물어야 돼. 그런 성품인데, 그 고요한 성품에서 저절로 광명이 발현되거든요.
1: 예.
2: 이 광명의 실제가 정신이에요.
1: 예.
2: 아주 소소영영하게 밝은 거.
1: 예.
2: 그 정신이거든요.
1: 네.
2: 그 성품에서 정신이 발현돼야. 그 정신이 육군을 통해서 마음을 일으키네.
1: 네.
2: 생각을 일으켜요.
1: 네, 네, 네.
2: 정신은 이 생각, 저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1: 네, 네.
2: 순수한 광명 자체예요.
1: 네.
2: 이런 쌍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생각을 일으키거든요. 그걸 마음이라고 해요. 근데 마음만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요. 마음이 있으면 뜻이 정해져요. 아, 이렇게 하리라. 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가리라, 저 방향으로 가리라.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뜻이 생기거든요.
1: 마음에 들면은 밖으로 나타나더라고요.
2: 그렇죠.
1: 네, 언제 나타나도 나타나더라고요.
2: 거의 저 송곳 같아요. 송곳을 송곳을 포켓에 집어넣으면요, 이 뾰족한 것이나 뽕 나오네. 아무 숨겨놔도. 그러니까 이 뜻이 나오는 거예요.
1: 네.
2: 사람은 이 뜻이라는 것은 매우 소중한 것이죠. 천하의 박사, 판사도 뜻이 있으니까 박사가 되고 판사가 된 거예요.
1: 그렇습니다. 네.
2: 뜻이 없으면 되겠어요?
1: 네.
2: 꽃도 뜻이 있으니까 핀 거예요. 네. 뜻이 없으면 꽃이 피겠어요?
1: 네.
2: 이렇게 뜻이 있어야 세상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뜻이 의지.
1: 네.
2: 의지라는 건 참 이 뚫고 나가는 힘이거든요. 그게 뜻인데, 네. 뜻. 그런 뜻, 그 신구삼업. 입으로 얼마나 나부장거립니까? 다른 사람

0: 네.
1: 2차 모의고 4차 모의고를 다 마치면
0: 네.
1: 참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0: 네.
1: 삼독심을 참여해서 소멸한다 하는 것도 본인이 알죠.
0: 네, 알죠. 네. 네.
1: 탐진치에 속한 사람인지,
0: 네.
1: 탐진치를 주물럭 거리는 사람인지, 활용하는 사람인지 본인이 알거든요. 그거를 잘 참여해서 불심으로 산다 하는 것이고, 안에도 죄상이 없고, 밖으로도 죄상이 없다면, 그건 진참이죠.
0: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1: 네, 그렇게 한다면,
0: 네.
1: 광명한 성품이 나타나는 거죠.
0: 네.
1: 세상도, 가정도,
0: 네.
1: 가정도 참 행복한 네. 가정이 될 거예요.
0: 네. 자, 이제 이렇게 사참계를 되게 마치고, 이제 이참계로 넘어가서, 죄무자성중심기.
1: 심이 제일 중요해요.
0: 네, 중심기. 심, 네.
1: 성품에는
0: 네.
1: 죄의심이 없는 거다.
0: 아, 원래?
1: 원래 없는 거다. 그러나 성품으로부터 죄의심이 또한 일어난다 말씀이죠.
0: 그렇죠. 네네.
1: 그거 조차 일어나나니 죄의심이라 하는 것이 죄성이 없는 성품으로조차도 일어나.
0: 네.
1: 그거를 잘 명심해서 성품을 성찰하고
0: 네.
1: 성품을 떠나지 않는
0: 네.
1: 그 공부.
0: 네네.
1: 자성분리.
0: 네.
1: 분리자성 공부.
0: 네, 분리자성 공부.
1: 항상 네네. 자성을 떠나지 않는 그런 공부심으로 삼독심을 다스려라.
0: 예, 죄무자성 중심기.
1: 예.
0: 심양멸시 죄영망.
1: 그 삼독심이 멸하면.
0: 예.
1: 죄도 따로 멸하고.
0: 네.
1: 고도 따라서 멸하고.
0: 예.
1: 그런다 말씀이죠. 가정적으로
0: 예.
1: 고통이 많을 수가 있어요. 가정적으로 고통이 많은 것도 자기 자신이 삼독심을 멸하면
0: 네.
1: 그것이 다 눈 녹듯이 해달된다.
0: 네.
1: 저한테 원망심을 두지 말고
0: 네.
1: 네 탓이다. 네가 있으면 내가 불행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늘 불화가 끊일 날이 없죠. 요새 봐요. 이혼이 그냥 흔해 빠졌더만. 각자 살자는 거요. 요새는 결혼도 하고 각자 살자고더만. 아, 세상이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다 대종사님께도 예측했던 얘기예요.
0: 아,
1: 앞으로는 그렇게 할 거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유감.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자유예요.
0: 네.
1: 마음의 자유. 우리 선을 닦아도 마음의 네. 자유를 얻자는 것이고 모든 것이 마음의 자유감이 없으면요.
0: 네.
1: 불행하거든요.
0: 네.
1: 그런데 네. 삼독심이라는 것은 타인을 불행하게 만들고
0: 예.
1: 자유감을 상실하게 만들고 그런 거거든요.
0: 네.
1: 참 그 자기 자신의 마음을 참여하는 일이 그게 중요한 것이죠.
0: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아니, 세 번째는 이제 죄망 침멸 양구공.
1: 예, 밖으로 죄가 사라져버리고
0: 네.
1: 안으로 죄심이 사라져버리면
0: 예.
1: 양구공.
0: 예, 다 뺏.
1: 밖으로나 안으로나 네. 다 공해버리면
0: 네.
1: 시증명이 진참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0: 예.
1: 이것은 진정한 참회라 일어나냐.
0: 지금까지 다 말씀하셨습니다.
1: 이게 사참, 이참이요.
0: 네.
1: 밖으로 사참을 계속해서 잘해가고
0: 네.
1: 안으로 이참을 지속적으로 잘해가면
0: 네.
1: 양면 개공이야. 양면 개공이야. 상대가 없던데 안과 밖에 없어. 그럼 이론상 아니에요. 이론상 부처님이세요.
0: 네, 얼마나 좋은.
1: 그러면요. 네. 진경이죠. 진경.
0: 네.
1: 아, 우리가 수행할 때 이론상 부처님.
0: 네.
1: 온 우주가 이론상 부처님. 그뿐이에요.
0: 예.
1: 그런 마음을 항상 챙겨야 돼.
0: 예.
1: 항상 챙겨야 돼.
0: 네. 그 제가 이번에 이제 참회문을, 참회를 많이 연구하다가 뉴칠회 그러더라고요. 그 참회가 이제 아, 뉴칠 회자가 신방변에 세상에 어미 모자가 붙어 있는 걸 보고 야, 이게 어머니 마음이구나. 어머니 마음은

0: 다 쌓아준 거잖아요.
1: 거의 본래 불가에서는 두 가지 용어로서 함축적 개발을 해요. 뭐냐면은 광명과 차비. 안으로 광명을 수호하고 밖으로 차비를 베풀라. 아까 말씀하신 어머니 마음은 차비예요.
0: 그렇죠. 아,
1: 큰 품으로 안아줘요. 아, 이번에 세모가 되어가지고 텔레비전에서 노래를 하더라고. 우연히 듣게 됐는데 어머니 노래를 해요, 계속해서. 듣고 있으니까 눈물이 나. 내가. 아, 어머니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요. 왜 방청객도 보니까 방청객에서 다 울고 앉았어. 노래 몇 곡을 듣고 앉았으면 울고 앉았어. 그런 심경이죠. 따지질 않아, 어머니는. 우리는 되게 너 이것 잘못했어, 저것 잘못했어, 저거 잘한다, 이것 잘못한다 그러잖아요. 따지질 않아요. 다 품지. 있잖아요? 그것이 자비예요. 딱 자비로 품어주는. 그런 품성. 그것이 참회의 제1인자죠. 자비로 용서해주는 마음, 이것이 참회의 제1 초보예요.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참회를 하는 것이고, 저에게 참회를 권유하는 것이고, 서로 자타 간에 참회가 이루어진다면 그 친참회 아니겠어요?
0: 이런 기회에 각자의 참회력을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이
1: 시인이.
0: 일제시대 1942년에 이제 일본 유학을 가야 되겠다. 창씨개명을 안 하면 안 된다.
1: 우리가 다 했으니까 창씨개명.
0: 윤동주는 경고하게 지키려고 했는데, 창씨개명을 하지 않으면 일본 유학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창씨개명을 하고 일본으로 이제 건너가요. 아, 그런데 이런 창씨개명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밤마다 그냥 그 슬픔과 그 억누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글을 하나 남겼는데, 그 자기 거울이 하나 있는데 손바닥으로 닦고 발바닥으로 닦고 봐도 그참그 홀로 걷는 사람이 하나 나타나면 그건 나다 하는 그 아주 아주 애절한 그 참회록을 쓴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이제 그 새로운 애국심과 새로운 이제 시를 이제 그 탄생시키는 이제 계기가 되는 그런 계기를 가졌는데,
1: 그래서
0: 우리 모두가 일생에 지은 그 참회록을 한번 써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1: 아 좋죠.
0: 참회록을 한번 써보면, 그렇게 되면 사참도 되고,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면 이참도 되고.
1: 이실직고 자기가 자기를 참회하면서 기록에 남기는 거 이실직고 그게 어렵죠.
0: 아, 오늘도 새롭게 그 마음이 또 왔네요.
1: 그러면요, 그것이 참 참된 마음으로 자기가 자기를 반성하는 기록을 남긴다면 그냥 훌륭한 참회록이 되겠죠.
0: 이실직고. 저도 새롭게 받아들였습니다.
1: 그렇죠.
0: 아무튼 새로운 길을 여는 참여문을 통해서 많은 새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개교 80년 민립 조선대학교가 학생의 가능성을 지역의 미래로 이끌어갑니다. 조선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11일까지 휴메니티 비욘드 퓨처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이정상 교수의 자동차 상식.
3: 흔히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를 설명할 때 하이니 법칙 또는 1대 29대 300의 법칙을 말하는데요.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는 것은 한 번에 큰 사고가 있기 전에는 29번 정도의 조그만 사고가 있었던 것이고 그 29번 정도의 조그만 사고 이전에는 300번 정도의 사고가 일어날 뻔한 순간들이 있었다는 이론입니다. 결국 어떤 일이든 그동안 누적된 습관의 결과라는 얘기인데요. 운전 중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많고 그러다 보면 범퍼나 차체가 부서지는 접촉사고를 반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운전 중 사고 위기를 자주 만나거나 가벼운 접촉사고를 자주 경험하는 운전자들은 자신의 운전습관을 점검해보아야 합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운전습관이 있기 때문에 자주 위기의 순간에 닥치고 가벼운 사고가 반복되는 것인데요. 이런 운전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가벼운 사고가 반복되어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사고의 원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하면 행복한 광주 원광신협과 함께합니다.

태정사 말씀하시기를 도의 뜻하고 성현을 배우려거든 우선 편하고 우선 즐겁고 우선 권세 잡는 데에 눈이 어둡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사양하며 설사 부득이 그러한 경우에 처할지라도 거기에 집착하지도 말고 타락하지도 말라. 그러면 참으로 영원한 안락, 영원한 명예, 영원한 권위를 누리게 되리라. 대정경 인도풍 27장 말씀.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상생의 멜로디. 반갑습니다. 강민구입니다. 주말의 시작, 토요일 아침입니다. 분주하고 산란했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부터 상생의 멜로디와 함께 편안한 하루를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지금 여기 상생의 멜로디입니다.

배종사님께서는 도가의 공부는 원래 재질의 유무나 시일의 장단에 큰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 정진하고 못하는 데에 큰 관계가 있나니 누구나 신분의성만 지극하면 공부의 성취는 나를 기약하고 가히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가의 공부는 오직 신분의성으로 정진하고 못하는 데에 큰 관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공부엔 진리에 대한 믿음과 삼대력을 얻겠다는 분발심, 그리고 바른 의심과 지극한 정성심이 담겨 있습니까?

대종사님께서는 경계를 당할수록 더욱 그 신심을 살펴서 역경을 돌리어 능히 순경을 만들며, 순경이면 또한 간사하고 넘치는 데에 흐르지 않게 하는 꿋꿋한 대중이 계속되어야 가히 큰 공부를 성취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떠한 경계에 발심을 한 때에는 혹 하늘을 뚫는 신심이 나는 듯 하다가도 시일이 좀 오래되면 그 신심이 깔아지는 수가 있으며, 또는 없던 권리가 있어진다든지 있던 권리가 없어진다든지 불화하던 가정이 화락하게 되었다든지 화락하던 가정이 불화하게 되었다든지 하는 등의 변동이 생길 때에 그 신심이 또한 변동되는 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수많은 순경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늘 유념해야 할 마음 공부는 무엇일까요?

상생의 멜로디는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해주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우리의 마음을 살찌우는 아름다운 음악들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전해드린 법문 말씀과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상생의 멜로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wbsi.kr을 입력하시거나 포털사이트에서 WBS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개교 80년 민립조선대학교가 학생의 가능성을 지역의 미래로 이끌어갑니다. 조선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11일까지 휴메니티 비욘드 퓨처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광고하기 좋...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만법을 통하여다가 한 마음을 밝히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원불교 교전 의도 요목입니다.

0: WBS。
1: 우리가함께살아감에기뻐하며그은혜를되새기는시간상생의세계를열어가는맑고밝고훈훈한멜로디가가득한곳지금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의상생의멜로디를듣고계십니다

0: Renault.
1: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레노.

정산 종사님께서는 정당한 일에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그 정성의 정도와 일의 성질에 따라서 조만은 있을지언정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으며 그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적으로 그 일이 잘 진행되어 점차로 목적을 달성하는 수도 있고 또는 불가사의한 기운이 응하여 일시에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인의 혈인이 날 때 우리 회상은 법계의 인증을 받았나니 현실의 큰 일들은 다 음부의 결정이 먼저 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법인 기도의 정신으로 늘 정당한 일에 지극한 정성을 드리고 있습니까?

정산 종사님께서는 세상에 혹 선한 사람이 잘못 사는 수가 있고 악한 사람이 잘 사는 수도 있으나 이 생에는 비록 선하여도 전생에 악업이 남아있으면 그 과는 받아야 하고 현재에는 비록 악하여도 전생에 선업이 남아있으면 그 과는 받게 되는 까닭이니 세상 일을 목전의 일만으로 단언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에는 비록 선하여도 전생에 악업이 남아있으면 그 과는 받아야 하고 현재에는 비록 악하여도 전생에 선업이 남아있으면 그 과는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눈앞의 일만으로 잘라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와 기쁨을 발견하는 시간, 상생의 멜로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전해드린 법문 말씀과 성공 내용은

KBS 원음방송 상생의 멜로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변의 모든 동포들에게 복짓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담양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장려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관세자 여쭙기를 사원의 탑을 많이 돌면 죽은 후에 왕생 극락을 한다하와 신자들이 탑을 돌며 예배하는 일이 많사오니 사실로 그러하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는 우리 육신이 돌로 만든 탑만 돌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수 화풍으로 모인 자기 육신의 탑을 자기의 마음이 항상 돌아서 살피면 극락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이니 몸이 돌로 만든 탑만 돌고 육신의 탑을 마음이 돌 줄을 모른다면 어찌 그 참뜻을 알았다 하리요.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노래 하나, 추억 둘. 매일 아침 9시에 만나는 음악 친구, 노래 하나, 추억 둘. 저는 최소영입니다. 조금 더 여유를 찾고 싶은 지금, 추억의 노래들이 귀를 편안하게 해줄 거예요. 혹시 더 바쁜 휴일이어도 걱정 마세요. 숨 고르게 할 수 있는 노래 하나 추억들이 있으니까요. 추억의 음악여행 지금부터 떠나봅니다.